자단님이 생긴 저블링계 공감상 단달링계는 생고 속배 리젠드니 대급 변종 롱팅이 틀리공 별개 롱팅키 사고지 사바상키 쇼배 최저 구탕 감응에 토르 태동 쇼야기 짐주 태지 시비 태동 리젠드시 많이 팅디 리젠 조정 쇼킨 변조인 괴배드니 야지 생긴 저블링계 투다도 류디 심기 용의 민두 님원의 쇼인

0: 침부다 대왕 삼루 인교 르바 남의 스믹 지금로 코숨기 주부 언니 던도 있는 만한주 총계 기준으로 가려 토야 예부들의 레샤스 이는 투주디 이는 지다 군다 치우 주주 예부 구바 생일로 속바 하나 지금 총계 기리면 봐 소도 봐 예연도 봐 르바 예 대배수로 아니 이제 그 주부 말이야 오신도 레샤 디소디게 당한주 토담 선배 토담 매년부터 진년도고 발민나네 마톰바 딘데기 니가 다스 제모토비나 만족자지 지 주슈나 니기 지다 망조스나다 칼로스나다 와 간다 주미스나다 참마 있는 디 디톨리아 튜무토네 발레나스타 튜무토네 디 안년데게야 디미기 가난주 다저 쳔베 있는 딜리아 지 캡타 체제 대된 체제 지 문조 지 토탐 쳔베 안다 딘데치 슐름디간 퇴인고 던도 주부 오기 하나 직 단도 남미 지기 단도 시나 지기 민도 그러봐 네가 하자 친구도 네가 저 직 총계 그지 주기기 딘데기 코리오디 조 조보소 심바다 델리아 네가 대신에 내준데 레샤 체제 대된 망치 체토 이나
1: 그러봐
0: 아니 장마 치차도 그랬어 그러면 아주 가지 대된 체면 직 델리아 배상 무 무면 대된 전초야 말씀이 손데 시에디가 도와
1: 그러봐
0: 그래서 다 배상다 다 가진 다 배산되지 이제 대통령 지주 뉴비 이베스 저르데 대통령 돌 배산되는 면도 대통령 마체베스들이 있는 아니 대

0: ཁྱི ཅིག་རེ་མ་བ་དེ་ཏ་ཅ་དེ་གང་ལ་ཡ་ཅིག་ཀྲུང་ལ་ཡ་དེ་འཇའ་ཡོ་མ་ཡིག་དེ་འདྲ་ཅ་སོ་ཁ་ཅིག་ཁ་ད་སེབ་དེ་འདྲ་གང་ཅ་ཁང་ར་ཁ་ཏུ་ཉེ་སོ་ཁ་ཅིག་ཡ་ང་རེ་ཅིག་ཆུ་གོ་དེ་ཅི་ད་ཅ་ཡིན་སམ་ཅ་ཨ་ཇོ་དེ་འདྲ་བི་གང་ལ་ཡ་ལོ་དེ་ད་ཅ་རབ་ཨ་ཇོ་བི་གང་ཨ་ཇོ་ཅི་མ་ལོ་ཅ་ཨ་ན་ད་ཅིག་གབ་གབ་ད 도덤 체면 감구 대가자 드한테 차디어레스 예 이제 고민이게 다야제 감구 자야한테 차여 제단 디직디가 있는 건 좋지 제단 전화 가지고 답 뭔고 통해야 동아 제단은 남시도 가야 돼 있는 건 좋 지단 년도 왜 루미 빠르지 된다 날 때제 아니 즉 즉 통보다가 즉리야 딱제 지하다 즉 통보다가 즉리야 딜리야 탁세지야 즉 통보다가 딜리야 즉 이제제야 로아 아니 즉 통보다가 즉딜리야 Bedi zang sotubya cheche jik dindegi tira sene mendo, todam sene mendo. Da nganzo tira mangu chaya yore, kaa chigo lopsu kya yomdo sor. Da lopsu ni nganzo puju gane lopsu kya yore, senpe lopsu kya yore, ringne lopsu kya yore rwa. Da nganzo timdru timlu lopsu di nda jik timlu todam senpe e timlu di nala tinte na lo le. Da kwa di kar sene da rin tang che timlu tira da di 협다 치기어리 하나 조직이 나타 가만내래 저 장면이요 세브시고요 세상도 주 있는 아주 던도르 봐 이제 통윤데 봐 아니 치료 미연에도 저 대대대다 디 사지대 근데래서 이선데 시행도 와 그래 봐 하신데게 알아 계지 뒤뉴 디나로고 공부 접제 조세 춤쇼 가려서도 나가든데 말해서 대배 모두 모두 두고도 와 먼저 봐 공부 접제 조세 춤쇼냐 모두 제야 말다 신인데 시행도 와 제가 아주 비게 내가 진이 매게지리 아니 다 내가 저 사지 토베 공부 접세 춤쇼리 세야서지 다 접다다는 이제 시규를 하면도 등원 털 민다 됨 맞춤배 이제 토덤 유자 아니 가서 직 미대도 직 얌세도다 미추 체력이야 딘데기 남시에 있는 자산 뒤인도 내주 뒤직디가 토덤 마체비나 도스데나 존스라 아유 갈래갈래 두고 있으면 어때 내주질 하스나 탑에 질이야 아니 내버치 두부차네 미리 자야 여말이라 니에 뒤인도 집이 미토라 집이나 미리 자야 여말이 아니 탁주디 다가서도 지도약으로 여말아봐. 제단 주어도 주가지 도스 여태보다 전예가 전태보로봐. 배주 채태보 아니 동감이 옆태보로봐. 동감에 나오면 제 옆태보지 파리도니 주 다도치니 로봐. 이제 나가래 파주 주도니 이제 열어들래 내줄 하잖아. 아니 탁주도 채태보 재미없 이제 차대어래. 제단 뒤인뒤 털이야. 라리아이나 즉 도덤 챔버리 안아주 지자 챔버리 다 전인지 챔버리 디메게 간조 자제 망조 참에 태된 체제 딘데 튕구도 왔다 또 수래나
1: 줘봐
0: 줘봐글라 미도 수래 간조 니 담보 미도 수치나 란수인 봐 줘봐
1: 줘봐글라
0: 란데 최고야 에 김제 가는 바란 팀 팀로 신규여래 신규여 말해
1: 봐
0: 주거 뒤리도 주바 엄마 저부터 니한 뒤나 수사유 라기 단다 쇼장 당부관이야 배정 없어야 채팅이나 세고 열디 주기 있는 주기 채팅 팀로다 뒤에 주기 디날이야 고 채팅 고 열 디날 저 뒤직되게 있는 주기 요 말에 봐 코스음기 바바스티 어레 채단 뒤인데 뒤에 게르게 수수랑 너무 파주 로얄 배주다 만아주 수술한 파주 비주체함도 들려 주기다 총이 달을 주고서 이제 재미는 뒤에 팀로다 예배 내주 퇴약이는 팀주 고려 나로를 인가 잔침배 딘데기 차사든지 딘데 차주든지 차요를 제가 뒤인데 상매인 뒤털이야 톰보다가 직디 마디스타 톰 톰보다가 뒤 가르스는 팀다 마티움지 딘데기 직 발달라다가 발접대 오래와 바르게제 야테든 치치도 있나 아니 먼저 밑에서 하나를 먼저 아나 지교 제자 데리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samayin chikdi nal tonada gyabgyo nayag riba chambi yus. Ani tering di nal ya lobzi zowin nalol ya da nija khalob di ndegi. Da yang khaba yungudwa.
1: Riba gila.
0: Khaba yung jay mungudra songzhe langgo yin. Ani songzhe langgo zunggu yin yamani nyugu yin. Ani temdu gyura yorba sinyiram lokhundra sikura sinyusor da di ndegi. Jik pecho chewele susu sewa mewarwa.
1: Rival.
0: Dindegi jik nyewele di rindang kante yume ya. Pecho rindang yume dindegi sewa mewa dindegi mungkudu. Chetan di yindu da nye teri di na shugu ya la ya. Da nga zu tanda. Mocha songzhe langgo rikdiga yina. Gigab rinpana chana. Temdu gyur chogu yore. Da chongge che tuzu khashali ya. Da gyagatan na yishen chengshi sanyi. Beijing, Shanghai sanyi rama rwa.
1: Rwa gila.
0: Chongge che dindze sogu dindze nalol ya. Ani mocha che tuzu temdu lu chogu yoma rwa. Dimindo gan zu da chongge rinpa nyiwa sanyi rama rinpa sumba sanyi rama zu nal da temdu tuzu gyur chogu yore. Gyur chogu yore de wengya chogu di rili ya. Chik timlo todum na timdu gyur chogu yore de wengya dili ya chakin yore es. Chakin gari yore sanyi chikne chogu di, kiran chogu di lozay na, timdu gyur chogu lozay na lo yuwa. Nine yina, shibshi shibje zangmo che yuwa. Sumne yina, kiran di na, nyeje bar tibdi ya zangmo so yuwa. Dimegi yina, chik denzu, dinze ki, chik basi tuju ma yuwa. Lezu tumbi yina dili ya takshu yi che simba. Benjo gu, nyoktul haa mebruwa. Dinze ki, netan takta yuwa, mengshi toli yina, ani kari yoresana, chugu di yina, bakzo, bakzo di rinpa di yina, sum ma yebsi che gugu yores. Ta bakzo sumba sinde yina, di na nga zu, nangu yina, gyagata yina, hongbao chos che digre. Di hongbao chos kar che goros yina, dili ya, shibje che du, tseshi mawa yinba, bakzo che dungu, di yina, tseshi, di re, ta, tse di yina, manlunba yinba. Ani ya, chugu pechu che mo ju na, ya mangzo ge, Rukson dan yubarwa, dindze pe lamjaa meyab suyana takta matayba nguyo nizul dindze deliyaa shibjaa chisne sholi sivuj gagre. Sholi sivuj chayindu deliyaa hongbyao chas chaje, sholi sivuj chundaa deliyaa hongbyao chas chayarwa, chundaa sivuj chayagre. Diirik diga yina chungye nalo le zuy chogu marayla, jindan chayna, ji ngangzo, ji nanguyo, ji mudrugi shunglamgi lamdoyga le, di chundaa gayore, chugo di chayde. Sapsochi chugo ti chadi na digaali ya manchuro chi sadinze chunda yore.
1: Lese ikna.
0: Chata ina chunda sewa inbala dili ya mocha yoba digaali toho nabu tuyandewe dindegi chunda yore rimuti.
1: Lese.
0: Chata chunda tuzo ina anzo gabri toombala tunda makubi ina takda chi digi yomar. Chata o dindegi ina bakzo sumba inba timegi chakro chole nyebe lo chik nyi na lo le temewa. Dine talo chakro chaba lo nyi le mendo, chakro chaba lo chik le mendo. Seya su dinde ina, ani di temdo gyur chogu mares, temdo gyur togu mares. Chata nga zo gabri nyudu kong kibu shubudu chugo indo khobish desha lega shira gui mendo. Da ina chakro chodo yor sige nyebe ina, ani temdo gyur togu rwayas nyi su dhe. Rwa, ani kati kaka kaka danja nga zo tembo chani Jigri bai singi su dindri, da gizhi tingi dhuwa. Da mi sem na gizhi tibri, da tuzu nguyo nechu re dili. Da nguyo nechu kaji, chimda ma tunbe nguyo nechu chaade ya urwa. Chazan di yin tuyu di toli ya. Kharisan na, jagro, maranzu ta ni shu di yina, jagro li zhab yuwe. Lo jik da ni yina. Ani, jik na nyo zon chaya yomari la, ni na, di yina temdo guru gyur tugu yomari. Dina, changmai ina kempa naro na kati kiraan nyewa ina temdu gyur tugu mara. Kiraan ka tsoom ina piki tanja paa kanchumuzhu, yu shaba kanchumuzhu paa, shibshi lon, ta chukudu wale du, chakro chudu yu zang, duwa chik nyamsu re, sopchu, gyabaya re, chala, denja, yoja dunzu, jaya su dunzu, jaga chung mara ba. Ta suyama suyama du, chakro chudu du, sikri, ta khaze, bota chukua kura khaze ya, dan tu du, khaze, ta simjeda mozna khaze, te tu du, pechu khaze, che tu du, che she guwa ruba. ningde chembu yore sidan ti indu manzo jingne in lang shunglang wa dar du thoma gu chepje koryo koryo lya zob su gu yore sidan ti indu ti tola temdu gyu ya de ne dos che ni bu che su mu de ne kar sen temdu di chu go di rig de tang bu nyu de ge ge che jin ka cha da tyun be do go che yore de ne in temdu ka ga ga cha ni cha to bu da ya ro wa chom to so bu da ya ro wa kol je bu je ba ja ni shang ge che da ya sin ro dang zu di na ya cha ge se su su je bu je ba ju su che bu ba da to to shen da je su se ne mo zhe de zo da je su shi bu yo me de ka ji da ji ge na zu chu go de da ni chong se ka lo ka ji da di de le che ge ge de 바제 콜린데 첩적으로 가신 동안 첩적 가져 다 수습 답에도 주고 되든 아래니 봐 말하랑 인가래 가르치제 인사배 딘지 딘지 도담 인기를 첩적으로 뱉다 탁 걸대가 아니 지 디 개블로도 봐 지든데 자 아니 딩안이야 다 지 이기든데 지 뭐라 답에 저지 이제 소식 동안
1: 저하게라
0: 제단 디 저 이나 수수 수업주 담한테 제 교수 담한테 제든데 이나 당부 지금 소전에 요약 주고 디다 못튼베 이제 체리 못튼베 소도 못튼베 이제 교수단들이 재밌네 아니 그냥 템도 교류하고 로제나 요약 배나 잘라 좀 투부드 가빈 야마치타샤스 일로 소든데 세제 아니 템도 교 투마레스 하파동 저 지 사자마스네 녀다 자나 소든데 녀제 공교제 마요는 비네 메베디 발레오 비게 사자마우로 와 저기 영로 대우리 저단 메 바데 싶어요 주고 숙진벌 아 조윤도 카페카레 비네 야고 슈도 메 바데부도 디 가르스나 코레 럭슈디게 로디게 스타 상부슈도데 디에출리도 메 발마바 지기 도이게게 신이선데 시고 출리도 고 주고도 좋아 규름고 페지 차산주스 조르리도 다 사주 도월리도 고 우마담 차데 여러와 미데무스네 로얄레 산전데 차데 저단 디인디 디토르 딘데가니야 템도 지 규르마투베 안녕 전부 열을라 따치 땅처럼 먼저 닝바다 가셔게 직 저가날 로크세 냐브레 뉘에비는 혼케보 체제 종스 있는데 딘딜라고 참인 디디네 템들로 두고 요 말레스
1: 레스다
0: 디디는 좀 혼케보다 딘딜 가고 체비네 아니 저런 인지미지 템들로 마트비는 아주 디가나 내주면 몰라도 이거 동아 제가 또 체제 디날 템도 규르 투모톱다 디 로제다 디 딘제기 규진 카리미디 돌 도시 규칙체
1: 레세그라
0: 다데네 손질랑고 세다 당아조 짐바 지단체네 짐바 안조 망체 짐바 카 응에 소시 이해되 그래 짐디 손질랑고 뭐라조 지다 망조 페주 지아디나 손질랑고 카 실이 이해되 그래
1: 레세
0: 지 카가부터 가렸으나 안조 년가 첨부지 랑고 식으로 한다 년가 첨부스 하다다 자가 다녀나 외생物品是你所写的吧 이직딘당아주는 너무 어야푸 어야르바 제규 어야스니름 발라베 정외부 어야스니름 따디나 자가타니나 요관처 예관처 치관처 是吧 아니 지루한상 토토처스 아니 이란 이보처스 딘데 写的 그래 제가 대조 있는 거 저 니는 강아버트 디나 두그랑아란 주지다 초봉군 날 망체 배주 유부디네 손질랑과 카시즈저래 디는 당부디네 아주 지금 입중기 송절랑고
1: 뜻이
0: 안한주님 유 제가 다니는 외신 외신 호처 스그르바 진주체 칼로베 티데 미직데 선민도 신다 민교디 안주 입중 스그레 텔리아 링제디 디네 가르스나 미숨다가 네기 마케바 미숨다가네마 미숨다 최근에 딜레마 안 딜레 통아 간다 미숨다 나네 야게야 그리요 말디 디게베니 입중 쓰게요 말에 아다 제가 생나 샤오 유등 유스가스토아 산데 우스스토아 디링데 체르바 디네 있는 입중 그 격자에 가려서는 슝 짐루 그 때문에 가려서는 텔리야 뒤로바 뒤디네 직다 차게다 직다 차게 지단전 뒤니 리고 말에 디 격자에 제시디 디리 다 디 로 로자 디 추고 디게 송제 임벌의 입중 임바 춘주 임바다 배주단 대표와 사자시라면서 이 입중 뒤직되게 가려서는 디날이야 먼저 로제티 가려서는 로중이래 배주고 로제티 로중이래 가지 로중이 말렙체 로중이 레면도 되래 뭐라 배주 체도 맞아 제제 디나 지리 디네 업주 레도나 지리 팅 업주 지리 팅 업주 레도나 로말레기야 지리 팅 업주 레도나 아니 가서 도담 쳔배라 봐. 십시 십제 제가

0: lucky mare.
1: Let's say.
0: Chatanji, when ya said him, doing the yip junta, yawa de tay, yawa,
1: said
0: him, but de tay, the yip chenda, doing the lucky, a tambuta, a newer, be newer, the tega be new, you know, like the Sondrilango, doing the tay, dos,
1: let's say,
0: honey, dina, and so Sondrilango, Rick Sumit, Jarva, Rick Shiva de Harrison, Sondrilango, Jiva. That Jimus and Dutch shoot Shagas for
1: it.
0: Jungshin Saturday, that Jung Jagatanya, a piggy like using a Jungshin, Hotus Titiore, Jima, that Jimmy Harrison, a Dirin Jetty, Dangazo, Shemu Gosherwa, Me Jungian and Marin or Hashat, me to a Guza Yore, me Guza or Hashat near the law Mungu Conea, that the Zuma Hashat, me Jukji. Yet about the Jukji Jungi Joksum San, the temperate and Jugo Kale, Dirik the Atun Tung distance one. 진짜 템버스 집에 찾아 뒤 가르스는 격제디는 뒤 중이 야지 봐라 봐. 뒤 중이 야지 봐. 진짜 차디야. 그래서 집에 되네. 주고 뒤 로제 되는 로치용아래. 로치용아. 다 로말리베 뒤 있는 가르스는 주고 뒤 주고 다 치슈들이 지슈들이 봐. 링슈들이 뒤 인도 주고 뒤 있는 로말리베는 그 가르스는 지리디는 뒤 뒤주 뇌유나 자로다야 로제나 추디아레스 자로다야 기디 질리 베주세베 질리나 추유바 로제 말레자 답 질리디 듄주 말레미나 로디 가르스나 주영을 넣는데 넣는데 유나 아니 디나 추디아레 디나 추디아레 자다 디모다 지오디니니가로 안다세브레스 디니 주고 디니니네 가르스나 디모디니야다 에 비니보다 에 니보다 ए थंगबो दा युवा
1: रवाकला
0: बि न्यू यु बि न्यू दा थुगु योरे बि न्यू मेबचे ए थंगबो ए निवा मेबचे बि न्यू मेबिन बि थंगबो सिनिदा सेरिम सिनिदा दे जेवन दा ताय खुरु यो मारेस ता जिमो दिङ जो खरेसन दि नालोलिया अनि खरे ता गु गोरेसन मंगचे दति जितान छन रिंगजे ता दिन्जे छेजे मंगचे दिन ए निवे दं गरे ए निवे だ人口的人口人口的这个人口人口的啊，但你那里啊，按住那么久初中，啥的呢？那哎，你们当过的开的初中没把车接不接不的这多呢？那些锻炼啊，考了西大吉不咯？考了几十个，考了考几？前是后把是一千个吧？我今天是今天出国的，今天移民的呀，这还是你那里啊的？这这底下的你呢？还是个几个的呢？半挂车的。 전과 차선데 시로와 보다 반과 차다 전과 차선데 다 중국도 있는 아니 애니베면도 다 야마레 애 당부에 다 총마레 비니베 다 총마레 김민베 아니 안다 즉 세우 인버들에 마 통을 입들에 가서 즉 증언다들에 있는 아니 비니베 다 열어봐 제가 뒤쳐 다 강아부디 니가 입에 주고 다 나주 던지 세비 제교 어야서도 다 뒤에 주고 뒤에 있는 가르스는로 줄리리디 아니 자로 당국도스 디네 추고시다 다 지금도 그 로틱스 자로다 로지 충분도 와 신다 로지용 다들이 지카레 입주원들 로중이 임바
1: 로바글라
0: 야 신다 디게 로지용을 찾아 다 니가 이왕 저 외신 외신 그 용수차사 다 외화핑 쓰죠 봐
1: 로바글라
0: 어디냐 던지 셔샤유 메디 푸어야 눔 어야 로바즈규 어야 디네 다 지디나리아 지 알라베 딘데 추고 어야스 이소티 딘데 기치 디직디게 추고 디는 로추체 디네네 로말레 주말레자 딜레 페주 기치 지리 디는 70주 넘비네 아자로 단주르샤스 자다 디나 뒤총 지버다 니가 유베 추고 디 니가 안다 디나 딜리아 안다 세우드 그거 요레 다 니가 유베 추고 디는 지단체네 비니베 다요레 비니베 비니베 다 토그리디 비니베 다 토그리 자다 에니베 다 토그리 에 담보 다 토그리 자다 디인디 디나리아 에냐 직딜 추고디 지카리입니다 디 안다 추시카리미 디진제 근데 이미 격제 근데 이미 봐 디라 칼로벨라 기 지카리 다 코튼구 이미 디제 그 카숨 전부 순간에 저제 칼로벨레 도스체 세세 슈샤 예스 디니 데링 디나리아 롭진나 로그 난지 다 당부디인
1: 레세 터져 체크라 나 생각에 단다 렌제네 신신 벨레진디니 편종 롱팅이 리공 벽에 롱팅기 팀주 테리시 벨레진디시 레진디 로망 팀주 님도 게 레네 토라 체레 나뇽에 긴

0: 여월이 계절이 된 때간에 오늘에 직시자 가세업시랑으로 나서 오늘 동화가 소외틀려야 계시 대단 저 유배다 직 잘해난지 유배 샘버보 유배는 오늘에 편바침부터 없사리 그날로 터져나시고 이행이라 내세기라 수는 못해내 그날에 다리길에 되나 저지 수배 난도 카 니부티
1: 러스는 스타디나 세세 슈가야지 칼로브 카지기야 가레스는 손질한고 직도 줘야 다 안다 남주 도서 특지 안다 다야 지금 누가
0: 로바글라
1: 내가 타냐 펑다 호사치
0: 아 레오
1: 너디 디 펑다 호선 다 안게 쳐다 봐
0: 로바
1: 딜려 지 지비게 다 봐 로바
0: 로바 로바
1: 펑다 호스 펜 펜다 호스 다 펜스니 비게 지 다 봐 로바
0: 로바
1: 지 안게 침 붙여 봐 딘제 다야 그제 야사 소 딘제 다 루진아니 동아
0: 저
1: 준이 맞죠 니 봐도 세 체시 세고 고고 왔다 디날이야 다니에 입주다 야와 지금 집어스 인가 니가 집어스 칸에나 지 따디날 입주 이바이나 단단가 주 링제 추고디 링제 디 카르스나 미숨다 체가 토슈 인바는 딜레 마통 요버디 이나 격제디 직뒤 직다 차게 개가 체시 인바디 인바로와
0: 레세글라
1: 디 추고 직디가 이나 카디케나 페주 오버티 기르주 인바요
0: 레세레
1: 총예 멤버와 주기 멤버들이 이나 딜리아 디 응아주 능구이 있는 가르스는 자가다냐 비가서 인데면 누가 레군다 디데게 배주차든데 아니 수수 계르게 총가든데 잘 어야 배주차 수수람도 봐 달리 중님에 붙든지 어 디 입중 디직디가리야 지단베 응기침부터 겨우 말했어 디직네 주거디 준주리 계란비게 지단자 응기디 겨우이네 계란 지단자 응기디다 계란게 고리 도덤손에 토고 안다 간교된 단독하지 지단교도 충분 입에서 차되기 동안 아니 디 주거디 계란 당부인 주거디 춘주인바 장문인바 즉 닝점 여디나 제때 다음에 주거디 조금 수차도 그래 가세기 뒤에 칼로베 모자단세 뒤에 뒤에다 자시시 스그르와 좀 그 뒤 뒤에 이제 세다 즉 이제 인산대 즉 게르기 배주치아 인산대 이기든 저 뒤시기 동안
0: 주바
1: 배주치 랑가 치고르디 랑 게르기 인스 러고야 여마
0: 주바
1: 뒤 뒤날 특 나 기르기 인라 주도 마차사 사수 시고라는 가시고를 봐. 아예 니랑 비주 지기여래. 정말 통고리 이내 다른 뭐 좀 다 그래. 맞다 다른 주 도보 어제 다른 주 보이는 디 비기 도교기 라키나로리아 비주 공업이다. 뭐 좀 차로 와. 제가 입주 뒤 지기게 개디야 지카지게 나도 봐. 더비 딘데기다. 더비 메바야 푸 어야로 봐. 딘데기 딘데기 직 둘로니 이제 파츠푸 어제 총장님 소드는 이미나 아니 디가니야 디 코라기 디 두기 토덤 쳔베르 봐 게 딱인데 토덤 쳔베르 봐 도로 인수 관리지 봐 코나는 베 토덤 쳔베 디제 디게 있는 직 공수질이야 직교가 도고 나시다 딜이야 믹세기 비기나리아 전다치까지 딜이야 안자이와 딜이야 추시이와 딜이야 가르스나 봉텐란 거기서 다다 다다야 같은데 안기 입에 전다요래 니가 입에 뭐 언니 인스제 이틀인 거래 아니 이틀이야 격세 지구래라 안다디야 세탁주 주래 안다지구래 결론에 안다지구래 제가 뒤인데 팀 멤버 결국에 나한테 수술한 배주치아 결주 배주 뭐부터 총리 멤버이나 아니 입주는 틀이야 지단제 안기 야 친구들이 소야디 소바야 가마레스
0: 기미야
1: 트리티나 세시티메가니 시기니 디바퓨 아니지 야와다 지와 지와사디게 다 주고 냠 침부치 차디아로와
0: 저바길라
1: 지직 지제 뒤 시다 체가 야게부지 어디 그 침부 침부 여로와
0: 저바르바
1: 아니 디르디 게블로 야지 사도 업디데 치도 좀 게블로 좀 그디게 마 마루바 디데 치디 아니 안다디 급디고레 아니 카시 안다디 비데 첨부디 인지미지 겨고고도 제가 비인디디 인 짐주 토덤기 짐로 토덤날에 디세요레스 전안이 나서 지다 선배 디가니야 저중간가 지단체나 토덤 치고르라 지단을 세우고고요레 제가 디네 도스체 세세 주니스
0: 레세 터지지 레세노 当时的人家等到林家内心被林家内平中龙庭尼这里共配给龙庭去金主铁的西北的东西的事林家内罗曼金主尼都给林家投了下来南永为跟穷大来丁学前的金主铁的龙庭学堂可以投他们所这与金主铁的西北滚起扩的新来为给解托内西北学部预备其让给同恶个所要处理平白中赛托别热我学部赢了

0: 那些个了，摩天呢？俺那都看我这那路学习，那些个。但你不的，但俺做但，大了老的龙舟说是利用个东啊，是吧？大了几吧？是吧？嗯，审查不的，但这里呢，像那的俺那最近那了，那么些的，今天拿出来，东个审不的是有说是，像那个东啊？当然是的，是吧？这些，嗯，都，这东个的这能对了是个的，但龙舟它这利用的龙舟的卡的是呢，俺做这，嗯。 龙舟队呢，没这人吧？有庄稼啊，吃了的，团圆过的。
1: 嗯，那是个了。
0: 二十是交易个旺季噻，团不的。
1: 那是了。
0: 你团不的。那是了。俺做压个呢，这有个庄稼么个龙舟个，吃了全部都团不的吧？
1: 是吧？
0: 他谈的龙舟队啊，没这人吧？庄稼没这人过，牛羊，嗯，龙舟的吃了全部龙舟的团圆过要得是。
1: 是吧？
0: 的团圆队，俺做这个，他谈的，人家来呢，人家来开发的这用个多，这个当俺做。 重视的，但新北区的老早老不同，就听着他那个，对吧？李工人现在没那么些，听着听着个，他哪里也没这牛肉有了，嗯，农民这个大多吧，我讲，我们亚姐，啊你，比如没这牛肉亲亲姐，啊你牛肉都地瓜有，他牛肉有嘛了吧？
1: 是吧？
0: 牛肉有，啊你没这牛肉牛肉牛姐，啊你，这大瓦开始等的。
1: 啊，你就讲么子的，这个区主管呢，么子的官员们过去，村大门过去团圆，都么子都是当个的个，啊那路不脱掉了呀，这个到，嗯，扩大人流，这些团圆呢，啊那啷个干工个里啊，出全部的这些都，这些团圆呢，啊那这些钱用的，这个到，么子他们引导好不是团结，对吧？又话吃又话，到。
0: 就别就别用这些，但你要懂，这些牛队，但他们么着，现在呢，现在比较，但出全部单不了吧？
1: 是吧？给了。
0: 啊，你牛队评价个，但咱们这个入住在这些肉农些牛队，啊，你出国的开车不是出国，啊，这个托不啥子的，跟这一那什么子，啊，你电子公司呀，大家出队，电子公司哪里呀，出国的来做团结是吧？
1: 嗯，
0: 来做团结，出国的。
1: 他是来做团结的了呀，电子公司兼职的，出国了这些，没得随便录取团的，确定团的了的。
0: 但的没得年年个结合过嘛，结果他不是在大家头的，
1: 那是。
0: 的团长，俺那没得新人，没得这个说啥亲戚，这个大学里常识的吧？
1: 是吧？
0: 这些亲戚没得要嫁接得对，俺那没得我了呀，别差了几万，没得就了八万需要吧？ 加了几万，没得就了八万需要吧？当俺做你没得，现在年年都做，年年没吃着，叔叔别没得别个引导好几别个直接，但没得做那个，他其他收入也不少了吧？是吧？咱们还是想了，是吧？啊，你俺那做没得忙些，牛马些你都没得那得，最近年里啊，这都出国把个钱了，这都出国把国家让带死的，啊你。
1: 当方向走了，考虑主要的干的，老百姓吃的这些。
0: 是吧？
1: 那当时这些，现在那那边都是那么吃的话，没准蛮些人做，我们这是多啊。
0: 是吧？
1: 那就比给你们那是多的，是对的。那当土豪么的，吃的第一顿，那人家给皮个呀，但没准总是得亲戚，人家也没准盯着专门盯着，但专门是你们都，但杭州没准你们做那个，还是些个来是呢，工作也还是这样来是呢。
0: 么子的，嗯，你就认为么子面试，
1: 是吧？
0: 面了学，嗯，这没办教，没请教么子面试，那是，对吧？到火车车跑车车是吧？
1: 是吧？
0: 事故车司车，人家他讲了，我顶这来最他妈么子面试姐姐，嗯，日送面呗，么子意思，比较给人意思些要的啦。 这里也还是这样的是呢，忽然就装过了么？忽然就在那里几个车些车些的，用这个成本，比个呀，到十几车不啦？在那里啊检测啥的？当时在那里，在那叫人们检测车，啊，你在那里么着讲？第一叫人们都是车些，这个忽然就贴贴几个，可能是水打这些么这些，小了这个这些了，对吧？
1: 那是。
0: 这都，但么着的，对吧？嗯，但就当前那逻辑面是等于，那但么着的，我嗯。 你就是拉登个嘛嘞，人家那农那嘞，加上，俺那住个多吧，出出出不就对，人家团圆不咯？团圆对，俺那他们去团圆，但没真正有，但他大把团圆对，俺那淘宝是个吧？
1: 是吧？
0: 俺大家对，但电子公司呢，出国了，人家这边，我这说不得是，对对，那就钱不得。
1: 是吧？
0: 对。 디 짐줄레주 디레주 첨부나 차디어레
2: 레싱라
0: 다 미시벨레 주미네 다 머리 쇠비는 머리 때 슉 첨부 슉 쇠브레
2: 레싱라
0: 저 고스도 있다 슉 첨부 슉 쇠브레 하나 주치 즉 니숨 쇠브레 세네레 슉 첨부로 와
2: 다
0: 즉 돈이 돈세는 듄다 잡도 와 다 다르다 쳇다 디 디게 듄다 잡도 와 쳇 쳇 쳇 디 디가 나 저거로 와 디 콰 만한 주 긴접디 용용아 기선의 과수리 비슷하다나 침불에 재단 뒤인데 아니 이거 두두 군주 있는 가르스네 네 모두 되네 좀 배면도 앞에네 추 즉 야난의 추구인 교임 편에 나다 메스구스 인데 시제 켈링문 와 아니 땅 아주 땅 망조 드레 남주 냠뉴 요 말에 모두 뒤뉴도 수용 브라스도 아마 용브레 바바 용브레 아자 용브레 쓰기도 한다 아다 강가 미장하는 레도 와 용제 땅 모두 뉴스 용제 창매 허럽으로 제 영샵이게 옛날에 편에다 고것 되게 미크제 영이야 고것 다가 테이블 와 저단 뒤인데 아니 제 당은 좀 탁주 영 마침이나 아니 정관에 또 그래 아니 지난에 제 머저니 나 찍네 밀고 고것 담으다 디나 제가 다니 치자스 시 그래 찍네 고것 담다 니네이나 저 디나리아 머저 영매 영 유스야다 디나는 뚝 응외도 고거 단 샤우라 콘제티 저는 디인디 먼저 직다 정말 치미느라 심사도 고이나 아니 라게 침루고 디나라 체디 날로레라 지미 창고 매우다 딘제기 니주 디그를 냅제 아니 먼저 지 뭐든 니 무슨 세 토덤 쳐발이 딘제 이게 됐지 혼자 했다 년대 계제 대탁주 치러 수도 있다 토덤 쳐부터 저 혼자 뭐든 니 무슨 세 토덤 쳐부터 저 토덤 쳐다 가려서는 혼자 유디 날 뭐든 딱제 제 십제 제 바스 뒤에 안 땡겨 뒤에 뭐든 난다 민도스 롤레나 땡인 것도 와 뒤에 날 때 뭐든 경제 민도스 혼자 대주스
2: 네스
0: 대주스 직 직으로서 니 어디나 가려서는 뭐든 전이 돼 다 계속 탁주 하고 마치면 길에 비기 Mototonse, da, Tomja, Tudi, Keraya Sumshi Jordi, Mersuins, Kera Mersuin, Kera Napoleon Sasurchita, Yatuin Sasurch, Dindig, Tishi Sajimundo, Shinda, Tajugi, Dindigi, Dutch, and Mamasuji Redoa,
2: and
0: that's the Dindu, Mazo, Modern when you do in Jimmy, Mototashi Nishiku Dula, and so modern years, Tabet, the new instrument, Moditi, Modern Yingbe, Imbeshu, in Jimmy, Moditi, I gaja. 오다디게 따구레
2: 레색
0: 따구레 또 쇠도 쇠모도 아니 십시 십제 따구레베 퇴충 모든 유닝 하나 주다 존세그레 모든 유배관리야 모든 존디 견례체베 견제민도 견제체민도 와 변에 견제체고 하면 다 순항원 유닝은 염료야 말다 이게 이제 정의되게 되어 와 아니 변에 그런 주디 우니젠 지장가 자자 직지가 조치대 딜하마디게 우간게 그런 주로 보체제 아니 간저 외부 렌자 뒤에 젠다를 했다. 외부 뒤 컨트롤 없이 생겨디 지단전의 치줄이야. 다우질이야. 동다질학스 동다질의 이제 숨게 계획 되고도 계획도 쉬우르샤. 아니 계획이 경직적도 뒤지도 아니 비게 탁주 지가르도 먼저 발로다스도 먼저 배주디게 차차브르 와. 배주 차차브르 아니 뒤야 먼저 뒤 딱직 순자도 무슨 이제 중차브르 네가 맞아요. 요새 요새인데 아니 여기서 대응도 와. 제가 아니 아주 직다 비게 친지 아 네가 하고 맞아 용마다라고 담브레 전 팀에는 아주 직 팀로그 된게 롭젠티니엘라 도저야 진행 먼저 숨겹치니게 된데 미인라 도저야 치자다 남규 친구 롭스님이 미인라 탁수하고 마셔비나 비게 팀사야 도바교스 제제 건조야 롭스게 인슬러브 봐 아주 바탕 먼저래 굳이 말에 교민이 산들랩제 아니 계제 지금도 그 파마고 있는 답이 계제 호랑주 치면 비게는 계제 고르 시행도 가바게도 가발링문도 그래 나 뒤인도 딱 안에 된데 투인도 아니 뭐더니 나 동심도 비게 치고락스 지 쉐브레 산데도 다 미스 세브레 아니 심지 세브레 돈제 시브레 아니 뭐지 경 그제 쉐브레 수수 뭐지 이게 쉐브레스 파나모 그제 경 담레르 와 아니 뒤주도 내주 그제 템브레 자단 뒤인도 먼저 지 뭐든 유지 이유봐 묘시 이유봐 로바탄다 자다 디직디가 있는 인지민지 뭐든 유지 직내에 야 야제 따고 야다 니네인 호란주 시시제도 문에 숨내는 견제 견인 체제 개디 라디 내주 이유 뭐든 있나 아니 바 그들 바 로가 용이 있어 디게 가가 죽디게 제 얘네 이발 내가 최고로 했어
2: 네 맞습니다
0: 아니 안주 교환식으로 얻으라 미산 파마리 심대 쉽수제 남도 쉽수사대에 대화
2: 그래서
0: 디지털이 아니에 자제 지금 모두 유지 위해 세부불이야 된장 친구 된지
2: 다시
0: 제기 그 무역 통보다 무역 다른 내주 된지 시간에 삼아야 된장 친구 주고 예스
2: 레세 다시 체크 레세
0: 아니 이제 무슨 나와
2: 레세 라 생일이 Tingdi, Penjolong Tinji Legum, Pugel Long Tinki, Jim Ju Tedi, Shibi, Listen D, Shinzam Dagashagin, Lazing Jutong Azuri in the Togurtan, Capture Nankin, Kiki, Kashi, Singing Tobu, Ningwin, Tojana Shugin, Lingi, Kushunangola.

0: 坦德尼，毕竟去出租屋的大事。
1: 尼克尼，尊重农村年轻员工，来给农村人。尊重他，农村的。尊重他，农村的。作为北京林业委尊重队长，今天起，我们苏里马尔新土，米菜英烈对卡尔冲。恰巧白马塘村边，中日古宅对木。
2: Sinkin chobo lingge tsu, ngiawang gibe, sus bu.
1: Zemzhong tang, longjin de gar.
2: Zemzhong tang, longjin de gar.
3: Zazang tenbe central lingge gongkham sang, ting di tuge longjin de zengki nangdu. Dokar shib zhong cilin wangge ki zambata, chamba genzen da nen shuta nangshin. Pencho mima bichun kangne bichun nangwe pyo ki nashun rinlu ki nyamke burdu tuyobe zemzhung rinmu nye ki yake shunu dami ki temgyu jibati pyo nne tante pyo ke longchin ki gechui tang tunbar zumji wenzam tangzha yangtun shugyu yinbe sena yubshu. Senghelingi, pyo ki nashun rinlu ki nyamke burdu tuyobe zemzhung rinmu nye ki chesi yinba shunu dami ki temgyu jibati zomba po dokar shibchung cirin wangye ni 제로 책동 축제 급주급된로로 장덕룡투 옆 나와 상양 바탕 윤 등춘이 기세스 구충받아 공로 주내 주시파라 표기 익시 냥아 당 제발 장난시 공로 중앙내 맨출딩도 로친 담아시리 중도 냥아 리우숨다 지기 거로 이리 나초 장도 양제매 리무 용조 대표로 닝매 출로 제라 로숨 장난시 Dokar shepchung cilin wangye ki gyebul hasan ki gomne sokbu chungarda. Dalye lama kuchin dunba gyesan gyatso. Miwan pola wa sunam dolge wang gyormi namge ki gop. Nga chir shigatzi zongpun ta. Jagzi chibu zongi zongpun. Pun sanne sishun ki chungkoro. Zibun galun jie ki genshi nyungwa ta. Lakbar du kong ki galun kona long sumchu supsi nang nyungshin. Rang nam galun dokju jeba zam chubji ki chilute jilu chikdung dunge chukchu rikson lor gongba zopashi. Dokar shepchung cilin wangye ni turib chokge be pyo ki bunri gyawe chwe na nyanja hindu chiwe zumri kejian shik yinbata. Kong ki miwan dokju ta, shunu dami ki demgyu, sangye ki chungrib genyi shenjar, yakar ge tang pyo ge nyi shenjar ki nyerku daju sechi gali chenwar dribwa shiba so zam na yuechik. Tekun ki chwe ne, shunu dami ki temda, miwa dokju nyi ni, gigab china tu gecha tang shokin shindu chenpu yubashi. Shunu dami ki temgyu jiba tini, dokar shepchung cilin wangye ki, gu shunu tuisu, jagzi zongki zongpyo nangrin uzam ne, juu dokar zhesi rabdian tu zogbar nangshin. Nyanjib tekchor ki lamne shebe temgyu rinmu tini, pyo miri ki zogla gyamzu chenpu nangki, wedong chowe jenor ki chesikri. Demgyu te nang, zumba byu suenyam tenbe dambi mangbu gyo ne mi su nye tang yu ki zanjung sanbe charko suwa nemang pyusum chokba ngun sum shin chi yu pa ma se cek jor tang ngun ju nam jie te nyan jib tang ko tuyun sa ba. Na wu byu ki da jor pyusum chokbu mang ta jie ba jie ki zum yi te bu cu yi wan cho tu ba chung wa ma se zum cu te mina pen ju ling myo tang yu ki zanjung 자와 튕기 강식르 진베 따와서 책제 영향하게 토니 치바다 자외 규림다 숭예도 꾀베 미네 삼루 동취소 책루 토 지예베 제루 베메 좀루기 남바당 뎀바 뎀규테 랑조 푀숨데 류르 겐큐 상규 제바당 자와 뎀규기 소데 좀바보니키 제차 머류바 냥아 메롱기 슝 체마르 조바 체마다 급제 그 코르식 세간 먹뉴 지리 제베토 제체 된당 참베 겐남장 냠시기 제네 응바르 춘바르 제라 책제 남 세간 딩동 지리 대양 책바르 저춘기 세간 시르 대바지 지네 겐데 뜸베 냥아기 자외 수균 떴네 세간 먹뉴 지리기 겐남 냠시기 티유바티 냥아메 로맹 튼기 주구 양바르 커베 리키 퓨유바시
4: 삼라생게네 도가르 십중 칠인 관계 기 잠바다 전바 겐젠 라지 쇼다 난싱
3: 平常没满必正康的云南外，票据那乡人路及增州人民年纪拆洗银吧，选了单面给登记借吧，票农呢谈的票据龙井去改制当停不热，总计文章当中呢，杨军徐不提，留你不提先软呢。天呢，人不聪明落住点了，抢救女警去脚把擦破，压了对白人不起呢，我不去查三级密切吧，人谈写都没被记当借的。 给不三点给看图，因为我们认为破日我不是。天将节约个苦度随便吃的，人气送完了。顺便杀七岁了，第四度顺便了点睛。平内刚被送的，给不三点去冲突对外去不当。但是论不三没性别，给我不能给不冲突全部打崩不当。你不吃给别么准不打了，结果干净。 表面上啊，啥子了？准备身体睡吧。哎嘛，虽然清明吃完了，日久白山王部出行前，年差没多准备我咋的？苦有严重的呢，难不着。提起各苏木王部各位在，街上四喜监督票不行，长夜九个人称的日照月，重叠的钱包，别嘛给别有，全难不着给我，给别可。 在某单面安排升降机，岳父当年得一千多岁，为东北为四千人的一，那我创立可以运那些，熟悉创造那撮人间气，先不把这查完查起来，将别一天两别这样给，那我对句都连不当，电别心里学命多几查，我将努力一件自治了。 看住光秋太阳热气吧，第一总能在那安排吧。确跟马克龙的有啥话，让俺没错，别去同不当。

现在你那个鞋子一做，都写把马鞋买到的，来吧，加七十七了，偏些。

0: 저를 가시가 좀세.
1: 송대 비운이 다 쓰임 받다.
2: 이제 이만 세우자.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란 뜨니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오 기구지 초 레오 기기 기기기.
5: 대중 농신 인신 리포. 벽에 농신네. 하나 깨상 미도리 전 워즈기니.
6: 현지원 롱친 인체 레콘 벽에 롱친네 단더 계산 매도 리친 고주의
5: 계산 매도
7: 초부증정서 공감사 단더 초부증정서의 생구수배 리친디니 계산 매도시 리친 고무소 권리야 자게 초부증정서 청구수교 단예자 남시기 최제 토르침다 듄지 초부증정서야 추창무 동야기 금시윤도 합시 타이네레 추창무 태가 동비이나 연토나마제비 긴키 참부티비야 탄 초과나야 속이 닌가 침부하시

0: 지 제장 아재 그 저와 저부 청정치 장문식 용잠동야탕 계시다 넘시 처와 사부 체제 장문동고 캡이 내래 초그 장문동야기 굶시 잡체비나 아니 정이기 대탄이야 늘지 속마리 제장 저부 청정치 굶시 대야 능충마지라 심리야 티링은 즉 계산미도 기능등의 고주기 티링은 즉 계산미도 리체나러리나 응을균신 아미 올루탄 나마지 제시베 능친 칸니 치디체예 응을이야 저부 청정치 아미 올루시베 능친디 신신나셔
1: 远点点吧，远点来，该远点没那么明，将近近吧，没多啦，该下张提大米。日本他们养的老出去当兵的呢，每日去女工上班，他们不。前趟子为单边另外去女工去，落个唐山去，去别的地方不从。七八，六九，十五，卡拉。
0: 초부충전처 공감사 단대 초부충전처의 생구 초부디이나 아미 올로시브디시 디링킹은즈 아미 올로리체 나로리이나 아자게 초부충전처야 친리기 균시타 루시 당능신 체갸타 년좀서 능등카지 트디시유 초부충전처 능등디게 신비제제 녀러시기 다 응월이양은 주니에 디임비는 롭저 뱀유 준기 체디 체베 친리기 균시인 저와 초부충전처 균시디다 정이기 로리아 니에제 캡데 등규 등부유
2: 제외 초부충충초 남군 키랑촉 예수 투주앙 양나 롭주 최제 종제 치사지 낭라 가르체제 두구유베 예체나 초부충충 카시에 잼무진네 되바앙 카시에 롭쇼기 섭중 진제낭 롭중체네 되바탕 양 카시에시 陆地日记了国营的独个月白日，他把都天气推送，趁着拍个气味忘记，全部冲冲忙不息记。陆地有钱了，再没几个新的呢搞不起个月白，他那能力更加卡住些个，能力都懂为能去忙不息同个月白日，全部冲冲开上最秀堂，陆地有钱了，都叫忙长呢，唐突俺去苏北南记，忘不扛心了，南京苏个月白。 第一呢，俺去七几点了到位，高空地没日吧？天马车雨人老多，卡巴索基，陆地日记了，高考那点呢，空了十八星，没了南京十八马赛，对面车里开不出十九那么远，南京俺去拍出东位，陆地有车的车，年时拖了，归于我们家给同内训呢，蓝光是要预备，天没十八呢。 你可叫规定女不通呗？能不规定家给通内训呢？退黑素的，上团去叫，过紧苏个日子送度。顶着印度开上村推广老小给各数，六多卡巴少给六多有钱困难怎么子呢？没得吧？财力团团被推举规定也不去叫，开钱不日的。超不穷穷错，前那提零年参加开上村热话戏学院。 开上村业主推举，坑入是白金的，拍卖能力切入钱呢，用啊多个。康银时呢，天灵爷开上村，南关八六趟阿玛拉基，能力能为个五牛为内顿是彩礼给特布朗军的特举级别特皮西，两举钱啊有。前张开上村天灵爷两举级别特皮的，拍卖你了为就七八昂，让那罗那中间被超过穷穷有钱特皮的白金的。 天个容易给巴拉汤阿玛拉拉，若不切把人呢，空难你通也不写着用个人生计。他且呢，下面呢，俺开上村特皮的，俺们住属于人。第一呢，出在前面汤，他们住了，俺们都去那弄呢，学会计。接着汤，新热给茶余住呢，要不汤怎么吃个月吧？新热度，开上村新个月呗。 俺村南关军官所出去的出在前面呢，重新在价格通内选呢，核心级预备经济，总额涨四千百，六百元八趟。提醒他们给中了难度，对比价格通内九百元呢，沿着预备经济，总额通七年涨四千百，六百元八日。 딘제 인두 외부 디니 냠도 세나 뉴바 디웨 슈크치와 친네 종외 강시 이야 하라 마다바 메버리 테르니에 기랑초 양 친구 슈아시라 타만 외네 주바 이나 펜발레 뉴바 치웨 외부시 인베 체리 케바츠 둠지 체바시나 콜라 용라 찬용 체나 로다 타마 팅켄기 미장 동주 굴학잠 유바탕 미남기 육베 타마기 주라 찬용 체나 강 통초시 학잠 싱기 유바리 마세 타마기 주라 낭도 도규 망다시 유베 케시 컹중기 육바이나 코유라 박조 첸보 수기 유베 케시 초부충충 키랑츠 잠도 타마 팅케 유지 Kongtuki Chido Made Batang, Kiranzo Yin, Tamala, Lakwa Chengu Mebe, Chengu Shuyin.

人给尊主来顶礼，感谢普渡天女把千问，天尊感谢。

0: 토능키 나바 무퇴 근총 체내 칼로와 정달 체외 교콘기 게뎀 타 지게 체슈 나초 주지 체규르도 생겔링게 변종 점처 급초버 더고 체지네 니닌 파산 니규르도 샴라 태골키 남 퇴십처 이시양제 라네 랭게 총어 주는 그지
1: 니티 사괴바 중국 변종 유고타 리네기 게지 점처 급초베 선교로 용자 총대 체도 총월신나 회랑경 조미마 세숑키 존여 체베 변종 점처 급초버티 지루니도 니슈 저주르 더고베 체지 탄 체니니 파산 니규르샤 급디 변종 점처기 리네 유고르문 퇴레 퇴다르 시바 주튼조 체신 고조 제고타 점제 점드 퇴제 점총 사드위 켄딘 리제 퇴레 뷔체 토의 피게기 루드비지 진내 유고 원조로 퇴레 총구 진 유고르 냠년제 최고조 뒤내 주비 점초기 팅럽 퇴레 말라라 탐보르 미디 점카 탐보르 뉘규 장마타 마잉 변조로 청진 변조로 퇴기 소와 저버 소기 퇴레 적성 조내 사드위 변초로 뷔제 토의 피게기 남바 상보초 용년원 바 체규지 金康尼巴的萨对天天团结团中期比例团结南征团结界及金贵全部松组内尼修泽团团香港团澳门社区培育行前团长江江啊团中社区起来松结国主学者金错了修别以往故下 신조링게 치즈링로 주제 체내 시림기 쿠부 양토동외 퇴지 당분의 순배 랑경정기 치드링에게 람수 촌도 하살 초샤 샴라 대과 예낭 퇴십자 된질 함란에 예송 주는 그제
0: 신조링게 니퇴 치즈링로 주제 체내 시림기 쿠부 양토동외 퇴지 당분의 순배 랑경정기 치드링에게 람수 촌도 하살 초신 지켜 주지 시진핑기 듄지기 송세케 진교공 퇴타 시진핑기 당조 경기 공퇴 럽종 탈락다 딩서 체바타 中央人民退税堂部内送别切退来给南水冲队共团堂更将等为各主委仓中吹错听主委共团老大团队定色切不堂落队以来而抽动堂孔德姐妹做内联给归置切不接切不马赛千万爱别人当时也敢切不接 신조링게 변종 허게 망초의 자원외 기 남찬러 미망 투소기 투미 딤쇼팡디 대타주베름로 퉁규타 편제퉁발 군디당도 샴라 티골키 남투집처 이시양제란에 행기총어주는 그리
1: 니외 루시아진 허가 총기기 망초의 자원외 기 남찬러 미망 투소기 투미 딤쇼팡디 대타주베름로 규주 무투딩 섭도다네 최대구타 림신캡디 초용라 캡바제기 레게 터블람 타경기 망초의 자원외 티 망치 조 치바네 망기 조 치베 파르 균도 조와르 구디다네 규림 시부 미마 망조 예룽 스시 치모로 자와 초네 편제외 튼유 사고베 시도 제발 신나 로거 총기르키 랑견 정경외로 망초의 자왕외로 딤쇼 판디 대다주베 름로 추십 체신 지로니도 니슐로로 예타 게저 종니타 티신샹타 총디 카지로 외로 추데 제바타 지로니도 니슈즈지로로 추데 케본 딤병아 게처다와 지로니도 니슈즈니로로 총게 용기 종타 샤르브니로 케체 等为给国际切巴塔迷茫推作给组织切巴最凶给电作库鲁瓦推灭电销胖的迭大绝巴盲错修巴借给列给南巴人民先对的盲错给出国塔推灭电给切巴最凶给主巴迷茫推作给节目切巴借给餐厅间给给人撒点多当瓦日吉罗尼多尼修罗罗催得切巴等村中给用给人际给那电销胖的盲错切王为给南昌顿给出去日住电给切巴塔盲为国同居住出塔吃顿多咱们大年创设他给塔
0: 团队批给蒙西职工人数对美国有组织所组内开放了确有那些的盲催国国团批给给金融内密直退用而且也
1: 신조링게 캄바종 침진주기 미리튼제야 퇴주대태 텀진후다체샤 샘라티고진앙튼십자 딘질함라 행계총우주능그시
0: 신조링게 니월로세링 림카동위타 시슌키 미리튼제야 퇴주대체배 지교구제시송 시드총케르 캄바종 침진주기 中华美丽集团筹备都西电部组有做港的前提 탄참清晶体, 시진계女乐, 시초地, 清共组共塔, 美丽团结亚团组对娘界丁色切巴塔, 西界区贵塔, 西界关帝当地, 金阿塔关帝爱来给南水沙对塔, 客帝当年, 清共体, 美丽团结亚团组对乐, 团结作为来团别我这, 清路客帝起炸塔, 接清协修, 最细细话, 罗素有, 本卡组共建啊, 藤金切细切地, 清共读书, 西林图阿为客巴切巴塔, 탄참기, 切西林图, 偏巴体位忙话托巴尔滚地, 미리카기망초타, 냠토对巴塔, 냠토切切中话, 偏催냠内切巴接了, 军退滚地动话塔, 미리툰지키, 早话电不足巴, 미리카기망초기, 没性啊, 섭度动话接切呢, 미리툰지야, 툰族对列툰了, 清金CG, 偏

0: 제 퇴발 군대 당도 센조링게 중국 숑람 리 숑렌조기 예도니 서초르 젠덴 숑람 남창기 민도 용자 제도 샘라 티고르키 남퇴십처 이시양제 라네 랭게 총어 주는 거지
1: 니차르 중국 숑람 리 숑렌조기 지로니 도니 슈즈조르 젠덴 숑람 남창기 민도 차장 원수 용자 제바타 게용네 쾌남 창게 탄 십주시 손 민도 나초 여진 뉴저 탄 게람 탄 신진 숑람 규마 정세 숑람제 케고르 리치와 숨이 여바시 Perangyongjong Turim Shunglam Chasha Pigetan, Chedun Ginsung Dine, Ninja Dagon Dineta, Perangyongjong Ninja Shunglam Chasha Pigetan, Chedun Ginsung Dineki, Gelam, Sini, Jigge, Chayibne, Chuju Parki, Lumtumta, Gelam, Sum Jigge, Ninja Ne, Chuju Parki, Lumtum, Zendin Shunglam, Rishu Chepati, Mutun Tomne, Mintuna Tusha, Sagobe Sido Chebarsina, Gelam, Sini, Jigge, Chayibne, Chuju Parki, Lumtumta, Gelam, Sum Jigge, Ninja Ne, Chuju Parki, Lumtumni, Ninja Zangwe Gudunesin, Ninja Zenjong Tontum. 平村这段期间熊蓝做些事给蓝新一季节宁了托人熊蓝家切行同样不谈宁就将不要朝让他当日真正亏这段期间宁记得日给蓝松季节宁怎么能人别真正蓝前行应别前呢提举给日就拿松他创作真正地不说人气耐心可日他出行他开决定别与国设计摩了摩去的那一部事
2: 新的女工平均年龄女工给女兵发展，各通知女动力的平均的年度不再拖延，偏见的不绝。中国新的女工平均年龄女工。
1: 新竹林街天地新旧的官队观众来前来了，车子随便能停，车站人别前，女军学生不应，来前的总之经过南开，接着往这拉他，是不是经过南开，不算这么多垃圾，听给徐店家过了。
3: 谈的你，毕竟去吃最巨细大大日。
4: 你看了你，
5: 看你，
4: 这种龙青年轻烈工，还见龙青姨。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어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 리체
2: 지질라 슈피 비리펜드나 바탕 점니 사죠 하라 유베 베게 론지 생겐 헨게 구갑사 만남 조 사드 응어서 뜸규 제비 지조리 참아 이제월 갑치 말리자 조조 슈게 빈주이 변종기 자샤 하라 야즈 제바터 케게 친치 거기 땀니 드고 벨로기 지수 마오비 풍규 제바디 규지 슈기 인베 겐겐이 센시 주바슈 묘주 뭐뭐 큰을 리워 제디 변종 사도 샤르주 제니 장제 니슈 친이 버리 점니 양저 응어서 체위 장람 샤르동 투바디 사투 리투 양사르탄 람타 린시 차랑가 도보유비 체갈레 나버 게투네 메게 나세신이 바나 메콜라 슈니 초비 토갈라 롭스위 자샤 니워르 페바탄 베르조 사투 로모 초양 메콜라 데네 메게 나서 시지 리빈네라 장볼 후니 지주 조네 제르생고 롭스위 퉁고 핀준 롭중다 핀준 베리 냠제 냠네라 라나메비 퉁지 준이바리 리네 시지 장시 쿠르 시엠바탄 람타 리오이 네버네 롭스위 자샤 야즈 게바터 페겐 로이 규리나 초베 장람기 튠진 상부 준이버리 초베 장람 샤르동 투바티 로지 톱데로 침바탄 마세 벤종고 롭스위 자샤 양은 다더 페게 용규 군디 쳬보 투이버리 리네 시지 디수기 망기 초아 트라게 표준 초소 당여라 벤종 사드 자샤카 군디 페게라 라나메비 제지양 샤이버리 드린딜 수르테 레통기 배신 변종 너주 종기 안도종 도르마샹기 롭스위 자샤라 페게 간다 친유메당 초비 자랑 샤르동 토바디 도마샹기 롭스 잠 마세 짐주당 총일 자샤

0: 모사 찌시래 다기미라 대만비스고 다기 다 난기 빠라 아무라 부라 무라 상부야라 아니 부지 더도 아고 난기 쪼게라 그 얼른이 그 섭슈네 렌게라 저슈베데 슈데이
1: 아니 녀들아 헨게초 다기밍라 계산 남겼어요 다기 다나나 기첩슈네 헨게라 로사베낭 꾸수세탕 토싱 조빙웨 미드슈이 헤나오나 카세보 코데보 노르세민도
2: 티녀고다 아샹고 녹치사
1: 티 게드사니 도 뒤지셔고베 양지 주베 도지 숨요도
2: 가수어봐
1: 치키 루메 어 제부 간단님부 치숭요
2: 치키 루메 머지신 전기 제부 유사와
3: 내나 휴학교 간지 좀인도 니 휴게라 룩
1: 누마시 라누세나 랑기 루리 낭비 엉지게라 알아 민도 다교 니 아상 룩
2: 엉지게라 민도 도교 라나 아살람나
3: 가요봐
1: 엉지게라 티 니 아상 변도
2: 아리 오베 덤베 덤베 덤베 타야 라나 누스나 나나 그 게이 중세 망찬의 시간이 니 게이가라 록
1: 타꾸지 삼차티도 저번에 김이 처음에 둔게 이녀 오래 중세 망로 망무쇼 눈 커버주게
2: 대나나베 니 아마라 요바
1: 오
2: 나 중세지야 망차다 저니 녀세불러 니녀두즈 생강 락바 녹 쓰대니 니쇼기사
1: 어지 오래 니기 누세나 게라 콘츠 오래니라 셰셰당메요
2: 셰셰당님은데
1: 오나 커쳐도
2: 오베 겐지레공 게라 콘츠 다드니 던지시교 게자 마저자고 뉴고
1: 오다 미겔라 이지 저부 샤모도
2: 오베 오나 오래니 미겐사나 비스에 예지지게 미쳐도
1: 비 양오래니 지마 기게차나 비서라 종제 용츠구
2: 닝고따라 마당구제 제세면도
1: 비세 눈주 띠듯이 쇼어도 람사파마라 카바게민도
2: 양거지 여봐
1: 어
2: 나 엄지 중지엔 뒤다 너니 게라지 니에바라 카바균 끝주쳐도 채가서 땅스고
1: 티세게만 비 게라기 카바로도 니암라 쥐다 쥐니 게제 찌찌 쇼어도 누나 티부지겹 게제 찌찌 쇼어도 누나 티부지겹 쥐다 쥐니 고
2: 디거거지 라나 후르다 냠제국에 파마로 룽용제랑 하코소 모시코네 비전에서 어떠셨어 민도
1: 다 샤나 디소 소소 네발라스 레군제 마치
2: 당원지시에나 파마도 게라 강서 끌레 겸교 워레체도 장비
1: 수면배사가
2: 다 파마레에 카야 민도
1: 비
2: 게라레에 카야 민도
1: 비
2: 워레니레에 카야 민도
1: 티니 수로 카요 봐
2: 니라 카야
1: 콜로
2: 철도라
1: 콕시
2: 철도대 데리고 뭐 가라 뭐되올라 오래니 녀자 세사베
1: 나나질라 답을 먹여노 렘레 꿀라 오까 소용 초베
2: 가스보다 리리우라 오까 소용 사
1: 젤라 답을 먹여노 꿀라 똑똑 시기만 봐 니 렘레 꿀라 오까 소마소
2: 룩제 난 거야 저거
1: 그래서 가요 봐
2: 룩제 녹 초다 파마 강사 룩제 고자라 비서라 헌도 호나 겨그민도
1: 소소 비서 소소라 라니 럭비에 뒤로 헌도 겨시에 가요 봐 우리 파마 신다 잘 알치는 미주기 우리 무고 쓰기 배우나
2: 배지 헌도 먹겸나 비서 가구제 우리 매생기 코너서 후이게
1: 어인게 양카 싱아 롭진라 니조겸니 게라기니 아마 너도 차로 롭진 여로 조비도
2: 다시 내양 걸어줘노 오늘 하나 니셔줘
1: 안 니셔마 좀
2: 오늘 간디베
1: 냠라 니 깨부주셔
2: 나 아마 딘제 촘사
1: 양비스 커세기 뷰이기 쥐바탕 쭈미 그 전쟁군주 치기
2: 비스 지기 이나라 쥐바 티나라 걸어줘
1: 컥수연이
2: 니에바라 라자토보유 이나앙 필주 지비 왕차 미스슨
1: 왕자 수를 거고 봐지니
2: 쟤 알아라요
1: 더둥어진 앙 비스가세기 비위기 치지에 걸 전지공주 치기
2: 거치게
1: 놓치기 롭젠 시범 속송 초고 양양사중 뒤기 비위게라 샹어인의 삼총
2: 양게라기 시미 지게 둠이 이직 치사디에 비서지기 입주 주무수 주민도 인주초
1: 거치냐
2: 年囊了，西米麦斯群，
1: 더둥 높게 난 티레 그의 좌군들 여보
4: 가요 봐
1: 루제 높제 루세 높제 리뮤 높제 지자니 튀기면 비
4: 가요 좋아
1: 높제 신다 장 튀기비
3: 대나 나비 내수 내양 小张老师 쉐고비
1: 他 울마슈 수쉐女마 내 나와놔니 개빠라라 쉐오이
4: 뭐냐 빠라 가슴비
1: 노숭기 코디 큐나윤 하치치 마라나 올로맨비 코디 큐나윤 루제 루세 레모 텐츠 또디 누기 멘비 스숭기
4: 다 울나마슈 루제 개젠 루세 개젠 레모 개젠 너저도 쳔아구나 르고
1: 니에 누쳐온데 빠라기 코디
4: 하치치치
1: 코디 하치쇼도 추주슈기샤 티레 뷔 엉지 게이 돈주 간디 무종지 숭기
4: 예바라이 테나나 숭기
1: 단 노체나 우리 적재미나 거버차 두세요봐
4: 적재미는 욕쇼 올해니 제마 고조 다울리니 시어 중나
1: 제자베 털이 간디 섬노 제마 첩을 죽이베
5: 강종 시리 책유
6: 강정 시리 책유
5: 디네 군이기 회기 띵스베 징내러 롱주 치초라
6: 디네 군이기 회기 모차치웨 규제러 뇽르낭초
5: 디가 종신앙키 징내 차지미너 탕 직지 개베 회기 시리 랭웨 강종 시리 집균 시비를 생이 강종 시리 집균
6: 강종 시리 집균 Sambal hingga gungkham sa, tandal hingga ghe sanggu sukbe li chandi ni pyoge lungti ne guji shubye kangchung shiri chepkyun shibye li chandi ri. Nga li chandi zumti thang zogyun shukin si zhung yin. Singe nam cho, ghe ghe ta mi ri kang yin ya, gyun rin cho we nyam nyong so la di ne, rang rang ike ju tan dien be soa rikba ri yue bishin. Pyo lu cho na, cha ju ba ta, ma ju ba, tu mien tu gyu wa, xiang ju che ba so, 土木门一边开去建起米日让起苏阿日别定于出现呢立起所拉呢开去点别面接日必须于苏阿日不尼拍土基隆文起罗家叉卡县文呢于把接西一起所属归于啦其松地前个个拍让起苏里面个铁边又托云点广不错加嘎塔卡起欧建所塔 표 두유 캄솜도 패디 럽존타 심주 타취베낭지 귀시타 락린주미 냠뇽세준소 민슈 망부잔베 표기 소아직버 응알레락바 튜무무인베 캐주진국원에 피기에라나메부충 표토지르 자타 체머 소 소와 낭튼직부디 직변에 채왕아타 거지 냥아 딥조 문주 두카디 직변에 충원아 시 차부제 주차 직변에 치중 태남니 편취 지르 지된타 직편 직척 취토 저와 신이 태딘 직변에 치원시 레이바 시마 치발라 직변에 시엔 남가 창추부 시타 양는 라잠 시니 니바도 신구 캐디 직변에 시엔 타그 주취마 시나 태타타 저와 유배 직변에 시엔 티 차차원 시 신카부 시 체장 표랑키 소아리부타 지니키 저와티야 시엔타민저웨 튜무무인비 캐치什么点语 더콩리체나리아 랭게츠 人이네 편종 뷰루 수리룹링키 기겐치무와 라차스남덥게라수 표키 면타 지시베 링네디니 컨제스 주민고리아 제지슈베 제버드 센트룹시 틴디리체나 표기 소아직베 민지송제고라 무튜네 겐스도블라수 제지슈베 낭투 제지슈베 랭게네 센시능교그 수인 라차스남덥게라니 七东古街团聚团聚了西子学徒冲不他穷文团年打住他苏里各穷样个记他他不记他金丝索培给随军人的卡了退三郎 책동국에 계속하고 러니 니동 개미 중니 러파 시스산의 면지 강토 면지 심주 차례나 니동 개미 중니 러 편정 필로 수리 룹링토 레규르키 타파 면지 기계 능무타 콩키 럽리타 짐수 잠취 하자 망신 지그로도 좀지 팅만타 벽이 소아직비 로에 투부이 취를 제바시바타 친세 카베 네토 면지 20지바 티브 클류 네기 주수 시브서 면지 고르키 제좀 양비네 벽이 수균진네 균진 타비나 시유 다샹 뒤지나리아 편정 뷰루 수리 룰링키 기겐 체모와 구슌 라차 스남도 깨라수 벽이 소아직비 면지 송지고라 제지 슈비에 낭튼 세나 유슈 아니 깨라근 슈교다 벽이다 멘타 지 시베 링네 디니리아 릭베 슝루 시진스틴데 가르치나
7: 다디가 링네 통즈니 고 대화지 딘드인데 땅 아란저 릭슝 시진스 가려 가르송로와 다 두드르 시베 있나 다 돈즈니 그 링네디 아란저 릭베 슝루 시진스 저데 중앙 아스 중앙아 중앙아
8: 우신
7: 어 사초 멜롱 난가 양지면은 신메사 자 출신 중앙하러다 지난데 링이요.
8: 아, 지금한테
7: 자가르기 직후년 전에 신 어디 서준민로 나갔어요. 나시아.

0: 직경감
1: Yes.

0: 시리기니슈
1: 선진도무당 대역이 로가

0: 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里街边让着你了你康中西 Sambo Lingye, Tanda Lingye ge sen simbidi ni, pyo gi suwa rikbe menzi sungji guwa le. Penjong, pyo lu suri lu lingki gigan chemu wa, la chan sunam dobya la su jari shubye nang tuyndi ri, mutu ne jaba sero na.
1: Nge la, da, di, di shu tuwa ngaran ju, pyo be suwa rikbe na liya, ni, lungchi pegen sa shu tuwa.
2: No, no.
1: Lungchi pegen sa di, klas uwa rikya la.
2: Da di, ta nande di nga tagi shubye di re. Chungunga tanda kushi shungu chutanti chungunga di tishe chungu harzo.
1: Nansu.
2: Ta inna ngaranzu chungunga sige di ta ngwebu tata ki zungshi sene zha, ngwebu tata chungun shi di chungunga rwa. Ta mi soku kengla ngaranzu tishe chungu di suwari kwe ani lungzhi peke si tishe chungu ra.
1: Lungzhi peke. Mi soku ka.
2: Ta lungdi chungwa lungzhi a. Chiba di chungwa menkam tiri, me di.
1: Menkam. Me.
2: Me.
1: Lungche, meche.
2: Meche. Da dine, pegen sige di seju ni xeqo.
1: Seju.
2: Sada chu. Chungwa sada chu tonzo ni nyumbo.
1: Seju.
2: Chungwa sada. Da chungwa tonzo lo kare gara sene, kya ju. Chungwa lung sige degi nye xiu zunga. Gugyu yukran xiru.
1: Gugyu?
2: Dine ngara, chungwa me di choyo kuchadara.
1: Choyo.
2: Da ngwe bu kandaji inne choyo juwa mara.
1: Si.
2: Bina ngara, chiru ngwe bu. 간제지는 근데 밀 속을 줘지도가 줘요 봐. 그 줘요 세신 이제 줘 봐. 지는 이제 뭐 타다를 줘야지 봐. 응? 근데 추디 랜식 사실. 나 계시 추디면 뭐부터 다 식죽. 독도 제요 말이다. 랜식면 제우 말 봐.
1: 시지.
2: 되는 이제 총감 느끼고. 다디는 사디 다 시주에 들어서 동어 독도 제 시지와 말아 맨날 추디 추 뒤에 그게 시지와 말아 고 말한 줄 사디 시고 다음에 사다 추디로 조용 차요 말아 도준이 다 정문서 그래 말한 줄 다 시위 차질 고 조용 말아 고 티브도 조용 봐 롱디 거지로 봐
1: 거기지
2: 뒤는 남과 줘 남과 남과 때 동배를 시들
1: 맨 동배로 고
2: 집 뭐 간절히 임바 있네 섭소 차지와 말해. 낭 낭들 확동 차지. 동바지. 늘은 낭가질러 버려. 간선고 세력은 말하는 남 낭가지게디 동바인데 들디에니 다 민다샤 버려 봐. 디제디 디제디 메베슈라. 중앙아 디제 메베슈라. 뭐부터 두고 말했어. 맨나 뒤젠 뒤중중 말하는 미기 마신베 맨나 뒤중중 진네. 거의 중앙을 땐 두고 그랬어. 중앙아디 맨나 간절히 있는 뭐 뒤전 중에 그린 두 개가 맞았어. 그 네번가 더 하고.
1: 뒤에 참고고 싶어.
2: 뒤에 참고. 뒤성도 땅 말한 좀 미 서버가 러깅도 안 가르 좀 버렸잖아. 중앙 아스 뒤에 좀 거 말이야. 맨 랑기 매 축제라샤. 랑기 사 축제라샤. 랑기 추 축제라샤. 양나 매 축중 축제라샤. 뒤스 뒤에 좀 거 말이야. 좀선 가르에서 러버 있나? 매 러버디 러스민 된 충으로 봐. 그 뭐를 찾지? 샘미 펜베 차지자. 안 샘기 차지. 닐 때네. 명아라 저는 이제 맨 데 러디스미 있으면 누가. 러버 때 단 샘바지 부세야 차샤베. 그 미즈게 데 니네 투버 봐. 맨 저런 거 뭐 사도리 차스게 돈도 샘미 펜부 장로 봐. 그래 좀 미 더 속자 돈도 그 샘진이 뭐야 그러 봐. 대송도 미 러버 때 러스미 니네 투버 있어. 뭐 샘미 펜베 차지데 샘네 샘스자. 샘기 차체 니 중으로 와. 대성도다 샘디다 러버던도 니 저와시 보여 알았어. 미 러버디 니네 중으로 와. 대 샘다 뱀부니네. 대성도 샘네 가려운 거라서나. 아니 샘라 뉴먼 바체네 그 나올라. 미 샘세게 될라. 다 체를 수 소리 용디 가려가라서나. 능주들 되자. 시다.
1: 디모.
2: 디모. 시디 샘게 능주 다 라빠 지뢰도가 그 숨나 다 신데 샘디 나로 담멘도 여르데 이네 공은 좀 지라고 제네 숨숨으로 봐 다 대숭디 말한 저 여자 세계 되는 가려운 거라 제나 말한 저 접어 줘 말아 밀 접어 지대비체모나 시단도가 니 처용데 아니 백엔스 타죠. 고미 섬데스나 스메 그 미턴조 아니 고 샤이 잡아치야 로야 로로 젠데게 던조 고 서준이 그때 폐용 거. 아. 고스인데 다 중앙다 심니 텐지도 처가 되라. 아니 롱지 백엔스 타죠. 다디네 두어서 그 능주 찾아 되네 된 거래.
1: 중앙다
2: 중앙 그 스디 뱀벼 찾아와 말. 디다 아니 심디 님보 로버로 와.
1: 심디 님도
2: nimbo tenji tu ni yung di ane sokwe thawala nangzu chamenda tiongre di sung di tanzu ni cha tila ane lungzhi peke si taa nangre taa di kuna di semgamda chungwa di jaya di takta di yung di ta kwa naza maa re kwa rungxin re bena mi sokwa la bena maran zu mi la mi sha jaglo yo ta kamlo yo ar rungxin ta cheru khala tanzu tu matriw cha ane cheru yu 말은 좀 깬톤 좀 해줘야 겁나 밀라 맨날 미 빨리 망고시라 맨날 점블링 또 미 통주 뒤주 저거 다 있네 저지게 민도가 가르지면 맨날 용 거라서나 농지 배경에 차지 좀 그래서 그 맨날 미까지 뒤바시해 줘 미까지 농시해 줘 미까지 배경에 그 이들 나 정신 거래 이들 내내 야 줄었던
1: yes
2: 파만이 거라도 쓰겠어도 야 중남한 것도 있는 막 직주네 대용이라서 야미 코로나기 생감도 좋아지. 띠운데 말은 좀 미 저지게 요 말 봐. 띠 멘토 가려운 거라서나. 다 말은 좀 비벼서 버리고 있네. 아니 룽지 베게 시에치 중요하래서.
1: 아니 걔는 낮에
2: 다인 다 되고 그 정신으로 봐. 다 낮에도 가려운 거라서 낮에도 다 깨는 두지로 와. 내가 말은 좀 미 속어도 요 때 깨는 중복이 있나? 그 낮에 적죠. 그게 그 누구 밖에 대여 봐. 맨날 집을 너가 세다 줄람 치료 괜찮다 더 와인 자야 집에 계용이야. 그러? 타나 생각 같이 빼나 공부 싸워. 니도 된다 죽는 거 시간 때도 안 남자 저 바로 착시 소리지.
1: 지지지.
2: 지구도가 어디 남자 집을네. 집에 나달라.
1: 착시 있어야 계지.
2: 지구도가 대능시 빼나 백엔을 넣어봐. 치료 괜찮다 더 와인나. 나 백엔도 배용 거래. 대신도 룸라 네베 아니 치료 기엔딘데 세다 줄랑 크리나 딘데 두베 아니 룽디야 롱한테 배운 것도 와 어디 중데 어디 해봐 있나 아니 신 나자 잡으래 봐 다디 가래 쓰이고 알았으면 안 더긴게 쉬우네 자 치료 면제 그러와 아니 치료 그 면기 면제여 대네 아니 뺐나 가지래야 생검수 생기 딘데 말한데 딘데 답시 딘데 여러 봐 대상 뺐나 생검수 멤버여 봐.
1: 생검수.
2: 생기 좋아야 될 때네. 속고대. 그 대단한 능력 된다 답시 된다도 와.
1: 심든도 저지 임자나 자야가.
2: 근데 좋아요. 사실 룽지 백엔 쓰게 돼.
1: 근데
2: 쓰고도. 룽지 백엔 쓰게 돼. 그 심다. 아니, 뱀분이 그 님으로 뭐 보지로 와. 뭐 보자 그다. 뒤인데 딜라 그 진내 말한 좀 면제 치료 면제 중원님 제치야지. 니네 생강고네 님들이잖아. 아니 레벨 중앙대가 돈년 받대니. 아니 그 대단도 대에 다시 오늘 딘저기 지고 봐. 본 상황 어떤 건지 지구의 중로 있다. 더 대멍시 들어. 예.
1: 고.
2: 그 뒤에 뺏디에 막 고네 죽도 막 튀는 게 왜 저 말아. 어디 그게 소화리 거 있네라. 그렇지 있네라 멘진이 있다. 그 지금 좋다도 독스.
1: 롱체
2: 세가 말했다. 그 랑넬 마게 용도 배나 낭도니랑 송거. 즉 내중원 거치야죠. 즉 말한저 나자 중부 있는 맨주지. 즉 니송으로 봐. 다디 디 주름 디 낭라로. 된 직숑 디세제베 다 농지 밖에 나. 아, 나. 그 님리 대구기스. 소고 낭라. 그 님부지 대베 있는 대나 나자 용금 민도스. 코투부 있는 먹뇨 가르쳐 그리네. 아니 나자 용. 고담 맞지요. 전난 중으로 봐. 근데 도스 되지 좀.
1: 아니 걔랑 안 좋단 근데 숨든 나지 이제 밤에 나지 마 규칩이 산지 매백이야. 디 엔테기 디 좋아 케어베.
2: 어 요르다 디 던데 디
1: 규칩이 산지 수도 근데 좋아.
2: 좋아도 좋아요. 다. 배나 밤 보디 그냥 좀 그래서는 밤에 이 사면 된 중으로 봐. 그 막이 존재 남자지. 두. 이게 배는 그런지 내지 더바이나 그 내티 순디 야구매와 체네 나도 유저들인데 있는
1: 도대래
2: 티 코제임데 나도 떤가 야 두디미미인데 내디미미인데 내까지 지 각한 곳에 봐 견제되네 가지 나부지에서 보든지 능주 망고 정도 티가에서 사병 걸죠 봐 티선데 봇 빼나 말한지 별로라 그 만 유튜브 나도티 그네 용 거라잖아 파만이 걸할 때 그래서 그 요걸 하는데 정말 봐. 그 요구네 요구 야구매나 그런 거나. 뒤 그 뒤라네 뒤 맞아 뒤. 그 가서는 그 두단지에 비춰서 봐. 그 사병군에 용거 봐.
1: 네스.
2: 사병 준재인 있나? 그 대부디 준재인지마다 야구 용거 말 봐. 근데 대선대 대상 변나 말한 저 뒤 장세 때 뒤에라. 보면이 소부득제지에 지금도 오늘도 좀 전부터 말하지 어디 다 중원에 뒤에 좀 그랬다 저지 아니 고라니 뒤에 좀 그래 보면이 내가 고라니 되라 중원 균전 된다 정보 있나 아니 고 다 낮아서가 들다 조제 망고지로 와고
1: 지극이 난 규기
2: 아다 조제 그 망고지
1: 나는 신심 칸다 강가다 좋아요
2: 낮아서
1: 가시 근데 그긴 저라냐 심카미 임베서스도 심마기 베서스첸 나즈 멍구스 라용도 와
2: 나즈 하직 심네 용과
1: 어
2: 배는 어른저 팅사 배주에 계시고 친니 배나 바드 통기 돈조 지제 있네도 제나 있네도 통기 크제 자치와 안 팅럽지 안 디나라라 미창말야가 지디 지신치와 대제 그러와 내가 누주죠. 아니 전주죠. 대제 용도 가르치고 그랬어.
1: 샘라베.
2: 대샘 누주디 샘. 라 대제니.
1: 갈래다 뭐 기쁘지.
2: 뭐 용도 아니 단데 샘이 나서 대시부 용도가. 녀석도 지혜지면 누가. 이유 정서야 돼.
1: 좋아.
2: 정디 커제체 차진 커제야.
1: 제 야거든.
2: 누주 커제 어디 용도가. 안 먼저 국교야. 비제시라 매바 설르된 게 돈들 용도가. 그는 샘이 누주디. 나자디 고 샘기 나자 샘기 관선 고 러심 일행직도 있는데 샘기 러버디라 쇼긴 되고
1: 알아
2: 러버야 샘나 쇼긴 되고 벤츠 디레 쇼긴 파도 테브리 했던 거 알아 벤야 나자카지 소고도 나자카지 이게 샘모 조체도 와 나자도 슬러버 있는 아니 시에 나자 야 나자카지 벤나 낭러 왕어던 저 디 상동을 보고 가지 벤나 딘데 상동을 보고 등계하기 망부지 알아 봐 던져 고를 띄워

Singing

一人七三银边，送尽酒肉难谈。东角那趟街边，这些名字只有。

마지 담아치 도담아 담가라치 도담아 마지 담아치 도담아 오저 루라치 도담아 마지 담아치 도담아 바자 달라치 야빈 헤네 자지 세네요 니리 헤네 주지 동네요 빵쇼데 마르키 야토메요 테라 두시 라세 세네요 야 아토마도 라세 야보 지스샤

0: 숨속 표제 집에 나가 거북문죽 쇼거대 거북문죽 미쇼버대 콜라야에 있나 내서나 춘리지어대 춘리디 캠바 제제 되네 아주 표제 땅낭 캠바 구르에서 직 니숨 통조 장명현다딘데기 거블야에 있나 진니숨도 원도 쇼베가블라 진니숨기 문죽디 있나 지외 써요 말 지외 써요 말 빼는 한 개조로 빼지셔 다나강조 롭중 취했으면 다그 숨주시버도보 다가난신기 니동세도 동체보라 동디는 장내 그 명시 장내 미인배 동디들라 니세도 죽도자는 거워 양키고 니사 니 지구왕말에 니동 다가난신기 칙지 칙동 숨붐 디거그 빼디게걸로 충외 숨니칙 숨 소소래야 있는 무주 무슈베데 빼나 차샤야 야탕직 동교직 몸이 동타숨 셀로 속베 거블야 있는 디지기 장디라 지니 숨 소소래야 있는 무주 슈거제 군제 가르제 동교 봄 야 세소소 상말로 장내리라 봄체바 가즈 니 동교로 체바 가즈지 갸탕 더둥 가즈두게 갸탕 찍스 제장 와르야 충배 장디게 상말로 있는 소소령이야 장내 차버지 제장 디리글 야이나 문주 휴고레스고 다 디레 떳대보다지 휴고이나 장내 젠배거구 찍니숨로 야이나 문주 휴고레 당내 때문에 머인배 진이 숨기 내겁을 야이나 당내겁을 치고이바 다 당내 머인배 겁을 야이나 진이 숨는 은주 미치외 쇠디 요아데스 경제 가다스나 진내 대다 당내 장외 레라 니네 근데 대다 정민 시행기 탈수배지 전다 뒤고를 한계지 제이지를 지제 직신난다 빠리상계라고 제배 다들 세지 악둔 세디 낭내 남이 당고 민잠 주버 시에베 레젠 디낭이야 버리산게 나게 안돌이야 시에미 딘데지 숨버지 자예 내수 진이 숨스 다 장가자디 자예 옌라 아 다 자예 옌디 샤구구두고에 샤구구문도 안주 터둥 삼무당에 시라도 알라 원디 코랑게 둠직 정신대배도는 근데 숨데서나 자예 내수 진이 숨 원두 샤나 개비구루 숨버지 자예 내수 진이 숨디 成名显大给我们俩人呢进行松给可以问住的就是个人松的空个母体卡松的结束家呢没托的七个年冬松的汤文集七年冬松心被汤抓着按住了塞不修不松的结束家呢没托的四个人卡的松的是呢
1: 经营松的成名显大给接了列百个了呀那经营松给我们就得讨论给我们的松的别那七几年冬松的得不了恰出的写不赢那七冬压缩水的短的七你松列的在那经营松缩水呢我们就拖堂压别起码的本季七年冬松心松了完了 봄 가두래 지지 치 가두래 치 니지 동 가두래 동숨 숨으리 세상 니가 그 봄지 치니 동숨 세기 빼디게 상무에 징니 숨을 야이나 문주 거의 슈부지 세상 징니 숨디 정민 현다기 니는 레베 툴라 뉴는 자외 툴라 징니 숨을 야이나 문주 취미롱화데 成名显大给接了列吧要么呢加外那个了呀那经营送了呀那我们就可以的提过的我们再看着的是呢经营送的那长的名店把它给我的送了不是接着第二个我们的时间拍进行业做了呀结果是写着看着是呢参的送了呀我们就提给就了我们就赔一提给我呢 근데지기급은 운주 토벌배 근데지기급은 운주 메토벌배 디 내륙 경제디 신고야디 개침으로 했을 디는 진이 숨고라 딘데지시오 바샤만 아주 쉬어야기 난데도 주인다 숨주 바시배 주디러야이나 아주 구주시배 주디 둔다디 열배스나 열대 둔다다가 당시 원디 就地来呀，我就地，七个过来，本来才想，俺就住几，住住是老百姓呢，住地开来，住地常年个名字啦，几地常年名字，加上住刚了，他同开始穷了，几穷没得，住几是老多了，加上成名现代个年了熊呢，住地开来，住地常年个名字啦，几地常年名字，加上住刚了，他同开始穷了，几穷没得，住几是老多了，加上成名现代个年了呀，住地来都是呢，住地来呀，那我就个朋友的印记名字几个，可是住地常年现代个他是加倍个了。 但是常年个名字的要是吧，顶点个接了加班搞了牙医呢，我就个陪一点，七月岁多，羊没七月岁多，我那可都吃了呗，可都吃嘛的呗是呢，端给成名康提了牙医呢，今朝我所学堂没学给他呢，他就是，就得成名现在给他的要不要呢，端给。 成名提了，今朝一个康龙是我是学徒个学门徒个，第一就提了，我就家堂马家个那段的他这不是，开始有个成名提了，今朝一个是熊呢，就了我就的桃花的，我就的蜜巢的，白茶下边呢，孙子把西边孙子了，今朝个每一只学长，我给就提了，我就培育的蜜巢的。 开始就假设端给成名提了，今朝个一个是熊买不赢呢，熊买不的，我是熊买不得了。今朝马特别名义要买不完了，一年今朝一个的我是没学不赢呢，就得了，我就给培育的吃个菜。别那俺做孙子、土猪、家猪些俩吃着那些不呢，孙、土、家，说说了呀，那今朝来的学长。 别提大个那我穷哎，就得了，我就没吃完嘞。太阳别吃下，西就、鹅就、古就得不了呀，吃出那些不赢呢，就提大说说了呀，那我就吃完嘞。现在看的是呢，西安古说说了呀，吞了，今就个一吐不赢那样，一手扬起半碗碗去，谈到今就没学白那边吞的，吃不了。
0: 现在就对了，我就可以的，学没学的，端给成名提了，今就学原来的王给他就吃不着。今就学的呢，就得我就掏了，今就学没呢，就得我就得没吃完的。他真学不能行，那都第一过了牙医呢，羊不得三节拉个，大周三节熬着奶奶，羊吃这个狼不脱呢，俺都俩的那就送过的。 就一年说就九百二十送了，他就讲是那常年要的完了，常年搞了也就七月搞了二十送不了。其他你不得，他们明白皮皮帮送，他们是那今就买不得媳妇完了，今就买不些，那个想的明白是明白，搞到的家家今就买不明白嘞，大伙给我的今就越不得做不完了，今就有呢，看起来。 注意，偏偏的帮送么子，别吃下边人呢，孙就、土就、端就、孙、土、端，先说说了呀，那端的进就一个的，我是说不得，前张别的就得给了呀，那我就一个套了。当然别想，西就、我就、古就新送么子好上个。
1: 西中我就古就新三的西安古说说了呀，那今就一个我是家买账，那太大说说个是穷哎，就了呀，那我就一个人吃不来送我的。前张俺做培育培训吃呗，个人拿了呀，那他成名吃完搞不了呀，那今年送了参中我就吃了，说吧参中我就没吃完说吧。 就得了，参中我就吃吧，参中我就没吃完的，能做的那盲目吞药的，第一。 다리 네 시에베 네루 금제 디 시에베 제라 얘는 거두문주 치고도 와 거두문주 치고고면도 와 디 금제 디 신제 얘는 폐주 다 랑린토래야 쿄바진나나 얘는 말해대나 야구시라 요르성기 다 그래서 나도 슈버능신 단지 좀바주베 양아 시에발라야 얘는 나도 치다랑스 니유발라 당무도 가려서나 천둥시에버 천두 시에베 골라다 네 슈담 다가시리 레젠 치메나 네 갸지 셈바부 냐람르야 덴지 좀버주베 양라 시에벌레 치다게 낭스 니바 규자게 고롱오드 슈지 유베 산제즈 튜도두 산로나

Singing them so.

Number 3 是文艺片。

Number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접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헤니
1: 에종 룽치 년치 예궁 에게 룽치 이 팀제 멜롱 세바나 랑신이기 쿄왕송 랑랑 송차도 니는 멜롱 딜라 세파르츠
3: 망정 망법이 준비 지금 아니 소수 차동기 유리 이정서 준비 쿄왕 송도제
1: 팀제 멜롱
0: 생글리아 공감사 단달랭게기 생구초벨레젠디니 팀제 멜롱레젠리 알레젠 조정쇼겐 디긴이 생글링게 튀규 폭동 강발리에 내든케 미피에 집에 토라 폭동 강백행게 튀주 머딤 공토 강다키 폭동 강바 치조체나 정이 폭동 강배 낭내 뽀규게 유바 공구 유업시 디 팀로시에 디집에 낭세리에 찬센지 폐지 창매 공주 틸 균도 중식리 태양 중화미마 지등 계급계 망튼 팀쇼나 강다키 황말 단위 강바 칠손 마지의공 강바 황말 링겐키 키왕 숭룡 투치 강다키 강바 황말 링겐키 뒤줄러 뒤급에 댐비 카세나요시 샴라 라마 팀쇼 레샤 강기 팀쇼바 린지라네 월춘키 괴비식 창내 대골키 팀로 시작 세디능시
4: 남린제 감사 난 근종 남 점주 내셔기 점주 브린지 나 퇴근 조회 트리아 케시 캄블리에 시시 디미 디젠디나 샤장기 점주 된데시 키거스 캄블딘디나 링교리스 다 켄제데 티케나 로직 로니 로숨 어디데 지셔윤에 케시 칸다게 캄블디 야치쇼 도비나비나 아라 캄블디 파마테 장제리아 키디오레스 텐데 그삼나 시키디고리 다 칸다니 티게게 오 칸다게 칸부터야 뒤비나 칸데 치고 있는 삼 아니 뒤주 땡게 민조 칸부터 뒤비나 나 조수 용어를 좀 칸부터 칸다비네 내수도 부직 체고 말이스 또 들은 안 줄라면 시디 날이야 케시 내주 진짜 체비나

다 겐제게 투추 심심바도 되야르스 칸 요존 제비 이미니 칸베게 다원테 균도 침바 마도 예게 탄다 칸발란조게 겐제 된지나 무튜 증근여바 되야르스 다 되게는 아주 초초려 아주 예바도 예고베 타려요라 기랑게 칸바티 칸라 네비 이미나 칸다게 기랑리아 칸바티 좀비 인스 기랑파 뻬주스 호텐데스 러비나 균이 겐디나리아 케시 칸바티 미신 벨로 좀비 테메나 칸 미신 벨로 제비 테데 제비나 기랑 뽀고 유스 겐제나 티샤는 답시요 말바 테메비나 기랑 뻬주스 러비나 테데 제비나 칸다 코랑기 겐제는 게베게 겐제쿠도스 당한게 큐베티나네 베샤샤비나 대신 코랑기 단다 칸바티 다와르 좀브리스 다와르 좀베 튜주티나리아 단다 춘주다 군이 핀줄이야 캄블레베게 켄제티 튜주 말레치다 춘주 뿌주스야티디나 녹덤마 튜비다 데게 제와치그리샤스 다 팅인자 드시게 춘주리아 켄젤렌 게베게 겐츠쿠구도스 타나조 공기 큐베나리아 춘주게 미만 첨부 진슈 당시 콘리아 뉴야기 켄완티리아 미만 증강게 잡죠치로 슬러버바 다 근데 인자 다 캄도 존니 드시 말레시비나 녜리아 춘주리아가 캄도 존니 인스 드데스 또 당그르베스 다 만든 정신을 간제 스쿨에 요르스나 캉바 봉말 다니 다 캉바 다니 스고르바 어디게 계속 캉바 존이 이비나 네바르도 캉바 마존 콘리야 또 튜비 튜주 진나리야 단다 캉바 캉바 다사지요바 어디리야 다도 당구레스 샤진 집에 나리야 캉바 디치랑 요게 인베스 러브레스 다 샤진 집에서야디 컨제지야 콜링고르 슬레비나 뭔게 찬제디 집에인바 배샤샤비는 컴퍼니비나 니자가 치갸다 야임비는 아니 탄다 배샤비는 공개 둔조 경영이 녀야 여러분 그런 몰이야 같은 봄마트 넘버바 칼라 넘버바 티인자 둔조 몰이야 녀야시 계속 찾은 직분 매비나 또 신베티 치갸다 납주 대비나 퇴바 증압줄이 돌아 응 팀제나 칸다 몰 시비나 증압주 대실이야 수수기 경황의 시도야 들려야 남지시야 여러분 다 팀민베기 아 컴퍼니니 딘디나 칸다기 오마이바 워텐데이나 소소 빈자르바 에비미나 탄다나조 칸라탄스 데디나 몰리아 송로스야기 차진 창고로 마레스 탄몰리아 따도 탄체제 니 게블로리아 디니 땅념제도 했다가르바 아니 차지 차서 지부 님은 중에 날려야지 계속 님은 중에 날려야 기랑 길니 마자비나 오타크나 콘레 녀야 고완치 돌벌이야 자요레스 다샤진 집중기 나올이야 다다 콘레야디 완치디 돌베 이미니 다다 코라 대야게 견제시 오르바 어떤지 있는 모두니 좀 견제가 연구 어떤지 시샷스 다 다다 먼저 공개 주비 나올이야 전주기 좋았다 다다 자시다 다완이게 빈주리야 뇨총신교 견제디 좀 견제가 미버리야 미만 증강기 땡기 싫어 슬랩샤우리 다 디마도 정성 나리야 딘데 슬랩샤우리 다 칸라 다니에 티다 칸번 요르바 군이 펜줄리야 겐제 샹교 딘디나 칸라 라니 요르바 딜리야 슈긴 카케요 마리스 칸부 콘은 요야기 케범 딜리야 게시 뇌즈탄 비미나 기랑기 미만에 슈도 잡신시다나 칸베 따포 딜리야 예예케 칸부 콘은 요야기 경화 딜리야 뇌즈탄 송스 딜리 경군 키쇼 슬랩 마도 아니 칸다다 단다 칸문 유니티기 때리야 증근유가 메세야디 미마 증강기 잡혀진 민도스 또 퇴근 조회 출량 아주 네바도 나고부디 계속 이런 게 강범 미신 매 강범 내에 제제 된제 된

안주 제팀기 제그리 튐볼 찍네 살롱기 쥐람 함도 숨신 안주 팀기 제그리 튐볼 시작네 电团给牛股比如在你充满经验

0: 외 통화합두 딘퉁긴 인지 공러 철두 난지 통매 탐지 지미시라 겐지 이라 딘볼 니시 루충지 심라 마가 저 미시라 랑지 중다 매도다 차리니 마오발 난주 남야 현도유 난주니 파스총계 관추 미마시규칸기 나르마순비 치비 시규 챔버이
1: 생글링게 팅디 팀루레첸 슈잠타시이 젠디 좀지 디기타 시비 챔규난케 니므츠링라타 부산점듀라니리

胖追上瘾，长桥洗马耕处继续突遇瘾，木米扎他秧歌路亏突然瘾，阿妹欧罗爱做起别鸡汤瘾。

0: chokbu chung chung cho, shingdo ning meng ni caluma tang, shingdo qing ni gu zhi dip jo che be ri gu xi yinba tang, shingdo ning meng ni ma lai si ya ni tui xing, qi su rang gen ki Taiwan tang, Fu Jian, Guangdong, Guangxi so se kui du dip su che be shingdo xi ri du. Ta yang caluma ngui ni jue ba yin na, tui yu zhong gu ni yin xing, zo qi qi wu gu tang, mei gu ti xin qi qi lu gu gi se kui ni tun gu yu ba ri. Shingdo ki che yinbe caluma ni longwo tongcha du me depsu lu gyu yu ba tang Eropa gyu ne Europe tang Isi ye gamsa chenmol kyo ba che yu Dacha caluma holen tang Jamen so ki zhonggui gushu xie kyang jug yu ba li Tene cu yingwe ne ju ba yin na Lu gyu ki yikca to gui ba xing na Zhonggui nerom nye zu mimang ki Ara ki gyurzi zhe che ne cu nye wa tang Xia cho ki cu ni 中国内穷娃西银巴马塞车电以前南溃败处年为陆剧以内用太阳罗松东沿电鱼巴西日下空气行动柠檬糖故事促进的安全军电错位车技谁日车是银白超不穷穷开上去以内提人机安全列成军内行动天南机穷苦阳抗内移民开鱼个人 丁正云对俺最能归内落这国长给弄拿四百三所忙不忙三百出去趟点百心多忙长三百银呢俺最日多趟速不容易了银呢偏多千不愿意的
1: 아니 땡지 윤대인 퓨리 미망니 데라 존신 시릭 라존베 미릭 식장이 투 군투 예저 체베 규린나 데라 존베 민무초 니저 소와 당저웨 남군 뿐순 초베 망시 당 고데 드뉴기 담베 고 졸라 녀츠기 남당 담베 직야 제 사투 제유 샘라 노마 부당 보문 남기 펜준 젠베 남베 동이 땡게라 직야 쯤바까지 표교 뉴레 땡게네 스난 유바슈

0: 初步性检测，矿里安安最天然安全没有氯离层囊胸腔给初步性检测彻底区别，级别氯血一年是前世的菌系大等能性参加，同多类，比如说年三十。
1: 提人看看最里层囊端内的皮层初步细胞切点时，但阿家个肉啊，一年两个最龙天三星别初步性检测出来呀，开始级别热在糖变了，当内心中线要少了呀，隔壁月皮呢，俺吃阿面奥绿里层的呢，看出卡点呀，我这里生气了，初步性检测人一个热在的哒，宣传能力呀，严重数据对不对？
0: 但提人看看最阿面奥绿里层是怎么大的效应，下面要母体的初步性检测，提人看最给上面到里层能彻底区别囊腔卡尼不，那么日子是的，神仙来说。
2: 我让最错也难了，东西他吃我证明那做个肯定要死。 혹시다 추워디에게 안전 미스 유림 주비었다 보모.
3: 실장, 안전 직딩 감침부대야 찬나 개배 맞에 시즈 몽구치기 랜신대기 뜸바 침부유 이내래 추워 몽구치 양탁배 랜디 큰이 하쿠민도.
2: 보물한게 추워 친구 유배 삼루도 유보호래 감이 제시 라로디부치시 보게라.
3: 那么日子哪里去过家去过？你哪里去不赢呢？点点染了国家的年纪，人都看不见。那么日子了？哦哦，
2: 这两个人你们都那么日子哪着？那是不啦？那不给那么日子给过得起个瘾的。
3: 俺们去年前俺就进城了，小三三年大，马上年纪，老家包着了呀，多少单币呢？我呢，哦，苏个人东大，绿豆坑几天了呀，开发越不急着多啊，
4: 切早切，等到可。

0: 탄다니 비징키 추즈주구닥다시
1: 까망에 생규루
2: 생겨넘초 샴라다원에 까망에 생규년제 슈기인 예급 최대대 당원련강탄 예급 중로수리민제토담주의기 자르진 꼴교면주의기 규제실송 려로계용기 민급면주의루가 계주결구시기림도 교회티 자대로교로 체규인신 야르신인 면주의루가 망보 위샤르규의기 종콩소 교회티 망조하기 장사정윤의 예급진비의 뷰린면주의 퉁고 롱주의토바 체규인부시 대뢰춘도 랑게게 튀럽사비 친통 차제강교 준네 제외 멍시 제괴 인보로탄 라제 사르쉐 사르퇴 제교로 근데 단디 감조 카숨 시지진게 처진 친통 규제 근데 퇴고 창도 단유 튀럽사비 친통 차제 추제 개진 시긴 병원네 랑게게 절년 동안 잠에 니슈 잔을 내는 송 赵七 외자 최다 주준 제부탄 탄다 최대 남장자 당 송주 소주 준신 엽시 하이고 가게 동지 정시를 신나 절년 동안 잠에 니슈 저주를 다워 당분에 뒷부 파라 하이고 가게 리카게 통매 튀유기 라게르 칙지 나동 앞지 계주기 앞지 천주의 체부탕 천주의 체비 응수하기 지진탕 과로 동조로 등주 통화탕 최소 고동 등기 신유없이 니뒤 촐라 앙주숨 白海 튀기 출류 쿨교 정규도 당위 쇼킹 팀리 黄海堂 장한 장怀界 석위 용了 차기자를 법디 출루당 서시기 뇌도 섭진 퇴교 제대 죽숨니 노르세당 체동 챔비 체마라 중앙기 랑조뇌치 킥시 멍뇌 걸어 티게 동샴제 제대 헌안당 호비 안위제 신지 숨기 출루당 서시기 뇌치 뉴스 제규태 라교 체신 전에토 뇌주 포규기 민의 최격당 내부 규디당 쇼르퇴 뇌제당 뇌미 견자 랩시르 규지 시바당 도르규 중외 강만냠수 수하기 레드 야구 중리 뇌지리의 중외 중근당 민의 심의 용도 동강도 제규 我们新界给沙家忙不了除了内置天把的命令这些就说明中国家长马拉伯基座操别与铁给客席贵国习俗内置破局了某个平常库门松东阿别这些内置破局忙做内别具体他做给送车具体就具体 他把他接入年段下面你说这周的压身人给老年八岁从不过了同居的狗主可你来给信带来压身人给老年你的批送操不谈中期老年家长你说了电影不信 俄罗斯亲戚部长在把扎哈罗外这在九十年俄罗斯亲戚部车主托下达别的日本给无休冷气高时早苗谈日本给车队冷气毛姆民众给俄罗斯新政府金一头路不凌晨了诀别铁别月这月当就了嘎巴金年当就铁的车皮给去年抗阳电面不谈忙别给我电又不谈

침시 텔레야 느버디에 메제 저입세 제제 조송니 어리 포장 가르베세다 배워라시나 어리 신진 트랑프티니 지자라 민다괴디 예급이 된자라 지귀 쇠바라 카데 조교르 카야니 미미넘루 다 룰라 난젠 쳬바라 공드 고제 자자 쭈니 야파라바르 옙세 진의외 지진 시바시에바라 천참 중니 로든주 튠튠 코로에 급수 제제 조송니 예련 치제 비세다 배디 어리 당 이스리엔니 게지 메취 제짐리에 개와라 견주 치바마세 게지 지조기 자주 배디 진의외 진진라 지송 슈괴비 비규 체입세 제제 조송니 자르메키 러버티 코히심주 칸에 용다 제비에 녀슈 사르취라 싱나 젤링에 동안 자미 녀슈 저둘레 다오시비에 체주 니니 진데 게비에 체 니닌 파라 자르메도 미치드니 동 앞게잠 차와치웨 긴게 게람도 쇼르 여바타 테네 젤링에 동안 자미 주주레 춘기 로컹중 싱낭 차와치웨 긴게 게람도 쇼르웨 미자레 토 옆시 랑종기 루르단 청리 모창 리시르 괴비 당비 리디 모창 진도 규로 마세 준시 기 내가 양 피좀 처소 친니 루르단 청리 윤종 아르웨 제 소친 여바타 니웨 로니 난 루르단 청리 모창 진도 규로에 리시르 아르웨 기 멍시토 감동타 신신 서버 슈퍼소 더 비버시 델로 준시 강 치주주 덤니 루르단 청리 개강 뷰티 리소 동균 버시 제대 중년이 랑종 영의자 때문에 캘레 폐기 주교로 라그람 제 비에스 흉탄 의강 갤린 챔바 캘레 제와르기 제인조로 총도 총리 망의 도교기 강년 샹바탄 폐기 처기 강년 세워 소화 체니 캘레 변조 랑의제 태기 결교 체기 부시 제고 비유 도 정용기 캘레 다 미겔게 총도 준주라 숙신 세 흉탄 의강 갤린 챔바 캘레 제 초시 균남진기 베레단 리뒤 제비 디부시 준교 생겨 넘소 팅디 감응년 39년 주

0: 老三个里去，金主呢提出七万个最错误堂客吃的米不稀释，家长个最里真的罗马金主呢多给奶奶拖了下来，男女已经穷大了，顶虚钱呢。各个区位金主确诊堂，金主定价细节，提醒管理妥当所贴的细节，我最堂参照了许个月呗。家长给同一个作业出来，并不重视特别热情，想了提领里真去金主同内三周时吧，我说过足瘾了。老金主到了，看不上去了。
1: 고맙습니다.人家说不得嘞。那是个啷个军训？现在那边那把头先那学个。那是。那是个啷个？他啥活儿？后面那是那个啷个？娘们就给，锣鼓八卦的做，啷们他们那丫头就，生性啊，下月不当，他个那是，托他们得做，这，差他不当，也不穷，没被天天给啷个啷个，这个什么子，什么子，听不许那说话了。那是。那他这里给的在哪里？给啷个这，开的天给啷个？这是谁呢？那是那是，他这里在哪里呀？啥活儿？后面哪里呀？他。 今年年初的，咱们六八，六八，地面的这个铁路它的准备，从业，托他们地面的这个雄龙套的这个，啊，那这个来做广告，这路那差别，这个路中的这个路中的这个皮具，
2: 老张给，
1: 姐姐的了，俺们去考虑了呀，啊，金柱的这，但就是那年的这个通运的这里呀，好像个老胖不大，俺这了呀，的这个考虑的。
2: 人家个吃不油不大，呃，爸妈呢，吃些那不够多做，但这个顶这个了呀，他们他德国没那位事，顶这个，那当地他里呀，人家给你听过去下月，
1: 是吧？是吧？嗯，这当前呢，这他们吃不这，顶这个年头是年了嘛，顶这他们吃不是年了嘛，顶这个。
2: 中介托他们给什么事情了嘛？他们这个全部经营给拉起来给，呃，郑州或者马尔巴达。
1: 学长啊，
2: 这当前呢，在那里啊，陈陈镇的托他们打官人的，确定，在这个呢，托他们要的的嘞，这这产的产的，土木个郑州送到土木个的里啊，托那的土木个托他们，土木个古人是什么？土木个店家是什么？在这个，俺就托托那个托呢，上面的里啊，托个那那样的呢，开钱不是啥事。 但第第大宗这那个就是讲了个科什的主播奥亚的，就六天没团队，呃，三不休下月是，就这个一旦，呃，他的托他们七千百个人下了吧？
1: 是吧？
2: 呃，年头里也是别七块下不了，是的，西米达自己的这个的，这个隔壁的吧？
1: 是吧？
2: 阿拉伯国对面那路西米达自己，那当说的这这里啊，别下接的，别下边的这个通道是关门的，是的，这个这个是需要，这当，但他的这个。 多多们起心，这个要来的嘞，呃，看这个都是讲伢钱，这个要来，很多还是呢，如果请不到，电话什么用着，是吧？那么说明，这个我们考试的主播，你很多人呢，马上就中介去询问过来呀，同样也不等着热些事，对，那推荐的那几单，广大起步，就是业务股吧，生意了少吧，啊，那这个中介给里面吧，所有的吧，也用的吧，是吧？要的吧，所有的，那你。
1: 这个主播，俺俩我请到的是第一所的，当然做，托他们前辈，托他们每年不打，今年到个本命那年没通吧。顶这个人家他是前没头位呢，俺就加起这个，就是那年这个的，忙做是哪吒，卡罗是哪吒，是吧？刚当准备是哪吒，长满的地头里啊，土木托呢，把里那呀是的，土木托呢，第二年的家呀，地面给俺俩做，大家前辈的地里啊，就开不着车子。
2: 铁墩姐姐，这我做这托他们前辈，按照顶这去，熊龙地方团员，团队主播欧个，啊那这很多南面去个，呃，很多西南去个民族是吧？呃，人家还讲清不多，对我做这个中介个这，中介个顶这个考虑的，做不说先不打，对了呀，人家这前辈那就这些姐姐，铁墩，忙着吃土一呢。
1: 是吧？那你怎么去查到的？是，搞不清楚，看这个铁墩前面那这铁里啊，白山我们那铁墩前车呀，嘛是你说这些地方？是吧？那现在白山的看，今在白山这这，这是铁墩起就那牛尾尾巴是叫的铁墩外头了，白山这里面的铁墩没吃白说的了，那你得鸡蛋前确实给买了是吃的嘛？是吧？然后就看看人家长买到哪些地里啊，大姜是吧？是吧？铁里啊的这土谷是哪边呢？
2: 俺那个做中介的，这个的，呃，这几个个人脉，这个如果中间个作为中介这里啊，通过南有的也是中介的，作为的这个叫，别对用去，呃，传达过一张，俺这里啊，就要到业主去。
1: 나바치 천토약 상마야 심슈치 고도스 자단티 있는 디나라 세야제 뒤총이나 지금로 추고 디게 주고 어베 뒤총 슈누가 주도 파르테몽 선 겹로리아 지그제마브디 따제 디가리아 지기 동원이야 대자유에 이기든데 지어서 같이 가다 세우든데 가제 한자 가도 녀서 가지냐 말에 지 주고디 지다자 인섬제 아저든데 비기든가 겹로데 따제르바 아저 비기든 아저 지마 르제 안다 지 급도 녀르바 제조 있는 건 또 코란에 제나 나오시 지 지매제 지인 그때 동어 털어 침루 나네 셈 디간주네 팀계 자주 제부다 간주네 안기가 띵은 저 팀주 토덤 나로리아 제라기 토덤 쳔네 가무구 대가자도 안 차디어레스 에 녀제 고미게 다야제 가무구 자야 띵제 차여 제단 디직디게 있는 건 좋지 제단 전에 아주 딱 뭔고 통해야 동아 제단은 람시도 가야 디 나는 건 저 지단 년도에 루미 바르여 띵데 나 때제 아니 지 직 통보다가 직리야 딱제 지하다 직 통보다가 직리야 딜리야 탁세지야 직 통보다가 딜리야 직 예제대야 로와 아니 직 통보다 직 딜리야 베트장 소토비아 체제 에 직딘데기 지라스님도 토덤스님도 당아서 지라만 고체 요리 같이 롭스게임도 소 달롭스님 가서 부중한에 롭스게 요리 셈벨 롭스게 요리 네 롭스게 요리 로와 당아서 팀주 팀루 롭스딘다 직 팀루 토덤 셈베 팀루그 디나라 친제 나로리 다바티 카르스네 데디 당제 팀루그 지다다 디 챕터 치기어리 하나 조직 나도 가만내래 또 장면이어 세브시브이어리 세상도 좀 있는 거죠 던도르 봐 이제 통윤데 봐 아니 치로미 연예도 저 때때도 다디 사지대 근데래서 이선데 신동아 그리고 봐 하신데게 알아 계지 뒤뉴유 디나로고 공부 접제 조세 춤쇼 가려서도 나가든데 말해서 대배 모두 모두 두고도 와 먼저 봐 공부 접제 조세 춤쇼냐 모두 제야 말다 신데 신동아 내가 저 비게 내가 신이 매게지리 아니 다 내가 저 사지 토베 공부 접세 춤쇼리 세야서지 다 접다다니 이제 시규리 샤면도 등을 털어 민다 등 맞춤배든 저기 토덤 유자 아니 가서 즉 미대도 즉 얌체도다 미초 체례게야 딘데기 남시에 구자자 디인도 내주 디직디가 토덤 마체비나 도스데나 존스라 아유 갈래갈래 두고 있으면 어때 내주질 하스나 타베 젤이야 아니 내버치 두고 차브네 미리 자야 여마래라 니에 뛴데 집이 미초라 집이네 미리 자야 여마래 아니 탁조이디 다가서도 지도야고리 엄마르바 제가 주어도 같이 도스 녀대보다 존예가 존대보르바 배주 제대보 아니 동감이 옆대보르바 동감에 나오면 제 옆대보치 파리도니 초 다도치니 르바 이제 랑갈에 파츠 주주니 이제 열어들 내줄 하잖아 아니 탁주도 제대보 제면 이제 차대어래 제가 디인디디 토리아 라리아이나 즉 토덤 챔버리 안한주 지자 참벌이 나저님들 참벌이 디미긴 건조 자제망조 참에 태든 체제 딘데 튕구도 왔다 또 좀 수레나
2: 그봐
1: 믿어 좀 수레 건조 니 당보 믿어 지나 란수인 봐 그봐 란데 최고야 김제 가는 봐 란 팀 팀로 신규열의 신규열 말해
2: 그봐
1: 주거 디리드 주거 엄마 저부터 니 당 뒤나 수사유 라기 당다 쇼장 당보관이야 비중 없어야 채팅이나 세고 열디 주기 있는 주기 채팅 팀로다 되면 주기 디날이야 거의 채팅 거 열 디날 저 디직트가 있는 주기 수요 말해 그봐 코스음기 바바스티 열 채단 디인데 디는 결국 수술하기 너무 파주 로얄 배주다 아나 저 수술한 파주 배주 제안도 들려 주기다 총리 달을 주고서 이제 재미는 디는 팀로다 예배 내주 퇴약이는 팀죽 고려 나로를 인가 잔심배 딘데기 차사 딘데 차주 딘데 차요를 제단 디인도 상매인 디토리아 톰보다가 직디 마티브스타 톰 톰보다가 디 가르스는 팀다 마티브지 딘데기 직 발달라도 거 발급되 오르와 바르케체 야테든 체토비나 아니 먼저 미드조 카네레 먼저 아나 지규 체제 델리아 가르롭체 롭조 체제 초그레 아나 미드조야 지 다저 쳔베 젠디 슈제르바 아나 지규 케모가 가레르바 라수인바 사치 제주 세우 최고 그동아. 아니라 대야 진짜기 팀이 룸에 최고야. 당면 수면 최고야. 이 좀제 가림 봤어야지. 안에 카레털이야. 딱다 대기요 말했어야지다. 간주디 교진 세우 체제. 아니 도담 체면 도담 체면 돼야지 요 말에. 장부 수위에 있나? 재단 뒤 인도 뒤 털이야. 장마에 있나? 직디 날 토나다 겹겨. 나야그르 참 예스 아니 드링 디나리아 롭제 저 나로리아 단이자 칼로딘데기 다야 카바 용구도와
0: 저바글라
1: 카바 용제 모저 송제랑고이 아니 송제랑고 중국이 야면은 뉴구이 아니 템도 규라 여르베 신이름 로컨제스 지그라스 인소 다딘데 즉 배제 체벌에 소소 세오 메버와
0: 저발
1: 딘데기 즉 녀블라 디징당데 이미야 배제 진다 유미 진짜 세우면 멍구도 차단 뒤인데 나냐 드리디나 슈고야라야 당 아주 탄다 모자 송제랑 거 릭디게 있는 계급 정부네 차나 템도 줄 쳐고 열에 다 총계 체도 좀 가셔리야 당 제가는 이신 정신이 베이징 상하이스 이름 로아 총계 체 진짜 속 진짜 나로리아 아니 모자 체도 좀 템도 로 주고 요 말 봐 디민동은 주다 총계 지분이와서 이름 로 좀 준알다 팀도 교초고래 교초고 열에대 원자 주고 디리야 직팀로 더듬나 팀도 교초고 열에대 원자들이야 자기 열에스 자기 가려 열에스는 찍네 주고 디 계란 주고 디 로제나 팀도 교초고 로제나 로리여봐 이네 이네 십시 십제 장모 체여봐 숨네 이네 계란 디나 여제 파티브디가 장모 쇠여봐 디메기 이네 직 덴즈 디제기 직 바스 투주 마여와 레저 템베 있는 딜레야 탁수 제스바 변조 뇽틀 하 메브르와 딘제기 네다 답다 이 멍시 토리나 아니 가려야서나 주고디는 박조 박조디 짐바디나 숨 마 마게스 치고고레스 다 박조 숨버스인데 네디나 가서 능구이나 자가타나 홍베어터스 제디그레 디홍베어터스 가르치고르스는 딜리아 십제 지도 세심하고 인바 박소 치던 디인 세심 디데 다 체디나 만료비 인바 아니 야 주고 폐주 치마주나 야 망조 조선 땅이 벌어와
0: 정말
1: 딘제 남자 맵스 전에 딱다 마대베 모유네 줄 텐제 델리아 십제 치스네 셜리스비 그래 셜리스비 자인도 델리아 홍배어 처스 제제 셜리스비 세베 천다 딜리아 홍배 처스 세르와 천다 세브 시그리 디직디가 있는 총계 나로리 주초고 말해라 지단 체나 지응조 지 능구 지무주기 숭남게 남도 간에 디 천다 가요리 주고 디 체디 섭서치 주고 디 체디나 디간리아 만주로 치 세아든데 천다 요리
0: 세다
1: 있는 천다 세브 임벌 딜리아 무제 요 디간의 토나고 된데베 딘제기 천다 요리 리무티
0: 제가
1: 전달해 주는 안쪽 급제 통보를 통다만고 있는 딱딱지 대기 요물 찾아 어딘데 있는 박조 숨배인바 팀에게 자로 졸린 예배 로찍니나로 레데메 드네 달 자로 저바 로니림도 자로 저바 로찍림도 세야소 딘데 있는 아니 디템도 교초 말레스 템도 교토고 말에 제가 안쪽 급제 뉴드 공기부 쇼도 두고 인도 홉스 대샤 레가시라 꾸임도 다이네 작로 두로 여러스 뉘에미네 한 템도 교토고로 와서 니소데 로바 아니 그디 카가카가 단정은 저 템부 체네 디그리 와서 니소데 다 계지 티니도 와 다미 센나 계지 티브레 다 저 공유 내주 레들레 다 네 뭐저 공유 내주 카지 팀다 멘튬베 공유 내주 차데요 로바 제가 디인도 디토리아 가르스는 작로 말아줘 타니 쉐디나 자로 리더비베
0: 직
1: 로직 다니이나 아니 직는 요즘 차요 말라 니네 딜는 템도 고르 교토 요 말에 딘 창매에 있는 캠나로 나게 디케란 요미는 템도 교토 말에 계란가 쪼면은 비기 땅자 바 근주 무주 요 샤바 근주 무주 바 십시 십제 론다 죽어도 알려도 자로 주로 유자 도와 직 냠수리 섭주 개발에 잘라 된자 여자든 주 제야서도 제가 중말봐 다 소음에서면도 자로로도 쓰그래 다 그제 우리 주거고로 그제야 난토도 그제 다 심지도 못네 그제 대토도 배조 그제 제도도 제시고 알아봐 세상 디인디 디토라야 디 된자 닝거대 전부 요래 세상 디인디 먼저 직내 있는 랑 중랑과 나르도 도움을 구제 코리오 코리오리아 접수고 요래 세상 디인디 디토라 템도 줘야 되는 도스체 니버체 소모데인 가르스나 템도 디추고 디릭디게 당분 요도 계급 체진 가자다 튐베 도고 체열에 드네인 템도 강가 차니 자 토브 다야르와 좀 토 소브 다야르와 콜 제베제베 자 상가 체르 다야스 이놈 땅 아주 디날 옆자 가시 수수 제베제베 줄수 체브르 바다 도토세나 다 제수스네 먼저 저 다 제수 쉬우야면 다 가지다 지금 하나 저 두고 된데 다니 전색 칼로브 가지게 다 디딜 첩 기기든데 바제 콜른데 첩적으로 가신 동안 첩적 가져 다 수습 답에도 두고 되든 아래니 로바 말하랑 이가래 가르치제 인사배 딘딘데 도담 인기로 첩적으로 배다 탁 걸대가 아니 지 디 개블로도 와 기기든데 자 아니 디가니야 다 지 이기든데 티 문한테 저지 이제 소식도 와
0: 소화기라
1: 제단 디 저 이나 수수 수업주 담만 제 교수 담만 제 이나 담고 지금 소전에 요약 주고 디다 못튄베 이제 체리 못튄베 수업도 못튄베 이제 교수 단들의 재미네 아니 그냥 템도 주려고 로제나 여자 배나 잘라 좀 투부드 가면은 자마치다샤스 일로 수업인데 시제 아니 템도 주 투마레스 하파동은 저 지금 사전 마선에 녀다 자나 소든데는 녀제 공급제 마요는 비내 매버도 발로 비게 사전 마우로와 저기 영로 대우리 저단 매 바대부 싶어요 주고 숙진버 아주 윤도 그래 비내 야고 슈도 매 바대부도 디 가르스나 코레 럭슈디게 로디게스타 상부슈도데 대출리도 메발마바 지기 도이게스 인선데 시고 출리도고 주거 주파 규정부 표제 차산주스도 조리도 다 사주 도발도 고 우마담 차데 여러와 믿음 무슨 로얄레 상견데 차데 저단 디인도 디토르 딘데가니야 템도 지 교르마투베 아니 그 전부 열을라 따지 땅처럼 먼저 닝부다 가셔야게 직 저가나 로크세 냐브레 뉘에비는 혼케오 체제 종스 인선데 딘데라고 참인 디디네 템들로 두고 요 말레스
0: 레스라
1: 디디 좀 혼케오다 딘데를 가고 체비네 아니 계란 인지미지 템들로 마투비는 아주 디가나 내주면 골라대 이거 동아 제가 도스 체제 디날 템도 규르 투모톱다 디로제다 디 딘제기 규진 카리미 디도르 도시 규직체
0: 레세크나
1: 다데네 손질랑고 세다 당아조 짐바 지단체네 짐바 안조 망체 짐바 카 응에서지 이해되게 짐디 손질랑고 뭐라조 지다 망조 페주치아디나 손질랑고 카 실이 이해되게
0: 레세
1: 지 카가부터 가렸으나 안조 년가 첨부지 랑고 식으로 한다 년가 첨부세다 제가 다녀나 외생物品是你所写入啊 이륙딘당아주남주 노무어야푸어야르와 제규어야스니름스텐데 발라베 정외부어야스니름스텐데 제가타니나 요관처 예관처 치관처 是吧 아니 지루한상 토토처스 아니 이란이보처스딘데 写的그래 제단대조인능아주 니는 강아부트디나 두그릉아란주지다 초방문날 망체 배주유부디는 손질랑과 카시즈저래 니는 당부디는아주 지금 입중기 송절랑고
0: 뜻이
1: 안한주님 주 제가 다니는 외신 외신 호처 스그르바 진주체 칼로베 티데 미직데 선민도 신다 민교디 안주 입중 스그레 텔리아 링제디

0: 디네 가르스나 제트처바 디네 있는 입중의 격자에 가르스나 슝 팀루 때문에 가르스나 텔이야 뒤로와 뒤디네 직다 차게다 직다 차게 지단전 뒤니 리그 말에 디 격자의 제시디 디리 다 디 로자 디 추고 디게 송제 임벌 입중 임벌 춘주 임벌다 배주단 대표가 사자시라면 스미 입중 디직 디게 가르스나 디날이야 먼저 로제트 가르스나 로중이레 배적 로제티 로중이레 가든 로중이 말레체 로중이 레면도 되레 뭐라 배주 체데 맞제 제제 디나 지리디네 응업주 레도나 지리 팅업주 지리 팅업주 레도나 로말레냐 지리 팅업주 레도나 하는 거 저 도덤 세베르 봐 십시 십제 제가 인도 아니디 자로 저림샤 세제 도스체제 자로 된 그래 도스체디 입종기 로제다 디 직격제 링제르 봐 딘제 시주체 다 니워드 송절랑 니워드 야와 쓸때 양아 야와드 가르선 제가 타냐 날이야 고란 그 조교라 기가 이게 티어 디 투고 리간데 두가나 지샤오레 투고 안다 굽다가 아니 안다 딘데 티유니디 가르선 조교라 기 쇼장 당부거데 고고데 안다 티디 죽대 가르치는 디 추고데 직티어 봐 직티나리 야와스티어 다디 야와스나 가나조 칭신사들이 칭 가나조 중다 칭사지 칭이와 디 신선 다디 야와 디 소다르 봐 야와 다다르 봐 제자 야와 디 있는 가르스는 추고디 근제질미 고그라스는 디나 먼저 징제디 미추 말레바르와 미추 벨링구 요마레 미추 벨링구 요마 미추 말레바 담니 나타 차구 신이소딘데르와 차구단 가망아스네 디바 간다 미추는 말레바 미추는 뇽아 디징제들다 디네 격제디네 뒤 스그르바다 뒤 시다 최근인바 격제디 르바 디네 야 게마초 뒤 시다 최근에 최근에 뇽아 하나 토슈 뒤 시다 최근인바 주고 디 양어 디 직디네 가르스나 로 로제는 로중을 했어 로중은 제 개들 로 말레비네 질리네 치축주르비네 자로 단도 단주그래 제가 디 디게 디 인디 잡아 아니 주고 단등에 입준다 양어서 손들랑고 디니니 가르스나 안자디네 안자도 못부래 가르스는 뷰 안자 못부래 제가 안자 못부디 디니 입에 수고한서 칼로벨라 게디 가르스나 세림 부탕부 다야 요래 세림 부탕부 제가 디 있는 건 좀 인지 미지 세림 부탕부 다 투그래라 아니 비림 비 있는 대배 다야 요르바 에림 비 있는 에 니부다 에 탕부 에 숨부스체 상매 다야 요래
1: 디
0: 에 숨자 다야 요 비 니가 그 비 탕부 비 니베 니가 다야 요 세 탕부 다야 요 다 세 니부데 다야 요래 요 말에서는 고란 입중디 개디 그래 괴주기 럭규디 즉
1: 정신이디나
0: 아니 그봐 정신 정구이나 아니 신에 세니바 다이 저 개대 괴주디 정신 정구기디 멤버이나 라즈도 난 스그바 디 멤버이나 아세 담보면도 다이 함레스 럭기 충슈디 세 담보면도 다이 매제 디가리아 아니 비 담보비 니오사다디 입존다 야와스 디 추고디니 안다모브레 로제 코라니 니가로 로쮸마 직 가르 야와드 로중의 제 입존의 로중이 해동아
1: 그렇죠
0: 야와드 지리 축주 제 입존의 지능 업주를 샤도 체제디 당은 당은 예티 주고디 자로 다 그래서 템도 규르 처음에는 다 아니 로제 그제 사는데 제네 로제다 격제 안다 제디게 간에 장총과 주고디 전다디 통용구레스 다 숨버트 송절랑고 숨버디나 증와 송절랑고 증와 그렇죠 이게 디 라케나 로레야 중심 호처스 팀으로 중심 증아 그봐 다 증아 가르스네 디 나라주 징제디네 미추 런데와 미추 딱다이바네 미추레 증아 요바 그봐 도스 딘데 직 책이 요체 디 격제디네 뉘시다 책을 야게부인 바 뉘시다 책을 야게부인 바 아나 다 뉘시다 책을 야게부인 아니 도셔디 그들로 돌으스네 뉘중이 배말레바 뒤시대 최근에 뒤다 죽지다 차고 뒤중일 말해 봐. 뒤중일에 용어로 로 봐. 뒤시다 최근에 망원다. 제시 마슈 뒤시다 최근 지다 전딜레 마 루네로 레디 망체

0: ཁྱི
1: ཨེ་ཉི་བེ་དང་ཐུག་རེ་ཨེ་ཐང་བོ་དང་ཐུག་རེ་ཨེ་སུབ་བེ་དང་ཐུག་མ་རེ་ཆ་ད་ཨེ་ཉི་བེ་ཡོན་ཨེ་ཉི་བེ་དེ་ལ་ལ་ཀི་ཐོ་ཡོན་དེ་དང་ཡོ་ཆ་ཨེ་ཐང་བོ་དང་ཡོ་ཆ་ད་ཨེ་སུབ་ད་པི་ཐང་བོ་ལ་ཀི་ཆ་ན་ལ་ཡ་ལ་ཀི་སོང་རེ་ལང་གོ་དེ་མ་དང་ཡོ་མ་རེ་ཨེ་ཁ་རས་ན་ཨེ་སུབ་ད་ང་ཅོ་ནམ་ཇུ་ཅི་ཇུ་ལང་གོ
0: 수도 미 미어약 주바
1: 주바 주바
0: 비 탐고 수도 응안조 모자 주기 국가 출국도 나야래 자단 디니니 주 태가 주기 칼로베 지글랑과 말 라기 말해
1: 레세
0: 자단 단지 원자 세리바 뉴욕 입주한다 야와디 다야 와
1: 주바
0: 세리부터 디 다야 디니 입주신다 디원디는 라기 에 당보다 에니바 비니바 다 태가 비니바 유나 아니 来你说送这两个中中的大家都是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mi guza yor khashada ni dalo mungu khone yada de zo gang khashada mi chukji ni to bada chukji chungni joksum san de thembre an jugo khale di ri de ya thong thong di stan so di de thembre ji bu de cha da di kharasna kyokse di ne dün chungni ya ji bar wa dün chungni ya ji bu di de cha de res ji bu de ne chugo di lo cha de lo chung a de lo chung a tā lō mālē bē tī yīnā kārsa nā chūgō tī chūgō tā chī shūdhī rī, jī shūdhī rī, rwa rīng shūdhī rī tī yīndū chūgō tī yīnā lō mālē bē yīnā kū kārsa nā jī lī tī yīnā tī dūñchū lū yīnā ā chā rō tā yā lō zā nā chū tī yā rēs chā rō tā yā kī tī jī lī pē chū chā bē jī lī nā chū yī bā lō zā mā lē kā tā jī lī tī dūñchū mā lū yī nā lō tī kārsa nā chū ngā lū yīnā ā nī tī nā chū tī yā rē 디나 추디어 저다 지원다 지부 디니니가로 안다세브레스 디니 추고 디니니네 가스네 지부 디니야다 에 비니부다 에 니부다 에 당부다 이와
1: 저바클라
0: 에 비니위니 비니베다 토구요레 비니부 맵체 에 당부 에 니 니와 맵체 비니부 맵이나 비 당부 신이다 세림 신이다 에 지원다 다야 고르 요마레스 다 지부 디건조 가레스네 디나로리아 아니 가레당고 거레스네 망체 다디 지단체네 링제다 딘데 체체 망체디네 에니베단 그래 에니베 다 링구티 링구 링구티 주고 링구 링구다다 디나리아 안존네 뷰추중 사디네 아니 에니베단 우리 케디 추중 메바체 지브 지브드 레도나 아니 가셰 듀니아 콜로시다 개블로 콜로 콜로 게스 칼로 카치 제스 호바스 이 시그르 바 어디데 시 딘데 추고디 딘데 임비니야 지 카르슨 디나리아타 지 직디셰르 니네 하셰게 제가 되는 빵과 처스다 전과 처선데 시그르 바 어디 빵과 처다 전과 처선데 다 링구도 주이네 아니 에 니베면 다 야마레 에 당보여 다 총마레 비 니베 다 총마레 딘 멤베 아니 안다 지 세우 임베 딜레마 통우 요브딘데 가서 직 증원단들이 있는 안에 비니베 다 열어봐 제가 뒤에 딱 강아부디 님과 입에 주고 딱 나주 던지 제비 제교 어야서도 저다 뒤에 주고 뒤에 있는 가르스는로 줄리리디 아니 자로 담고 도스 뒤에 주고 신다 다 지금도 그 로틱스 자로 다 로지 충분도 와 신다 로지용 다 드리리 직 가르 입주원디 로중님 봐 야 신다 되게 로지용 저다 但人家一般讲做危险物品跟运输车噻，但危化品是吧？我的年头就写下有煤皮铺窝呀、农窝呀，是吧？自救窝呀，的那第二几个地那里啊，嗯，这个 발라베 딘데 추고 야스 이소티 딘데 기치 디직디게 추고 디나 로 추체 디네네 로 말레 추 말레자 딜레 페주 기치 지리 디나 70 줄 넘비나 아자로 단주르샤스 자다 디나 뒤총 지워다 니가 유베 추고 디니 니가 안다 디나 딜리아 안다 세우드 그거 요레 다 니가 유베 추고 디나 지단체네 비니베 다야레 비니베 비니베 단토그리디 비니베 단토그리 자다 에니베 단토그리 에 담보 단토그리 자다 디인디 디나리아 에냐 직딜 주고디 지카리입니다 디 안다 추시카리미 디진제 근데 이미 격제 근데 이미 봐 디라 칼로벨라 기 지카리 다 코팅구 이미 디제게 카숨 전부 순간에 저제 칼로벨 도스체 세세 슈샤 예스 디니 데링 디나리아 롭진 알로그 난제 다 당부디 일
1: 레세 터치 체크라 나생레 단다 렌제네 신신 벨레진데니 편종 롱팅니 디레공 벽에 롱팅기 팀주 테리 시벨레진데시 레진데 로망 팀주니 도게레네 토라 체레나뇽에 긴 충다라디 슈제네 팀주 키디람 틱스탄 코리 토담소 디 팀주 테기 시제 군기 코디 신라웨 게제 토네 세디 슈구유베 계랑기 퇴응을 그 소외 처리야 펜바 중세 토비 조치
2: 로버키 코르가 뉴엔티 지기 Gepjo mi ngapye nang cui ki langguo yong la nyanggu sosi.
3: Kengjong tu jok ting ji ki chu yi ki kimzang me la du tong wei cha gui me ji di la ngang jum gyur guo kin sosi.
4: Samshi me be u zu ji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ཁྱི ཁྱི Ta anda nimju dosu tekti anda ta yachim duwa.
1: Robagla.
0: Daga ta nya fang ta hosach.
1: Ah, leon.
0: Nodi. Di fang ta hosan ta anga cher tamba.
1: Roba.
0: Dilia zi bige tamba roba.
1: Roba, roba.
0: Fang ta hosir pen, pen ta hosir ta pen sin bige zi tamba roba.
1: Roba, roba.
0: Zi anga chimbu tiwa. Dinde ta yak dere yasya su dinde ta lutina nidunga. Ta zun nga zun nga batu se, ceshi sebu kukwara. Ta dina liya ta dine yibchung da yawa chungwa chibas nyinga chibas ka ngay na da di na li yibchung yinba yina tanda nga zu rinzai di chugo di rinzai di karchana mi sumda chega toshu yinba gana di le ma tunga yoba di yina gyokzai di jik dun jik da ca gyaga chesi yinba di yinba rwa
1: lesegla
0: di chugo rik di ga yina kaya di kiraan pechua ngoba di gyerchua yinba yu
1: lesegla
0: chongye mienba rwa chugye mienba di yina di li ya ngazu nengui yin kharsanam jaga da yin phi ga sin de mindu ga le gun da de de pe ju cha de an su su ge ge chong ga de de cha la o ya pe ju cha su su ram do pa da le ju ni me de o di yip jung di rik de ge li ya zi dan be ang chi mu de ge gu ma re
1: sa le le
0: se ji ne chu go de chu ju ri ke ran bi ge zi dan ja ang de ge wi ne ke ran zi dan jo ang de da ke ran ge ko ri to dam so ne 도고가 안다 간조된 단독하직 지단조도 충분히 입에서 차리기도 와. 아니 이 주거디 계란 탕부인의 주거디 춘주인바 장모인바 즉 인증점이 여디나 제때 다음에는 주거디 조금 수차도 그래.
1: 시장 시장.
0: 가시게 뒤에 칼로에 먼저 당시 뒤에 뒤에다 자시시 쓰그러와. 좀 좀 그 뒤에 이제 쓰다 즉 이제 인산대 즉 게르게 폐주치아 인산대 얘기든지 뒤시게 동안
1: 좋아 좋아
0: 좋아 폐주치 랑가 치고르디 랑 게르게 인스 럭고야 야마라
1: 좋아
0: 디 디날 특 마 게르게 인 랑 주도 마차사 사수 치고라는 가시고래 좋아
1: 좋아
0: 예 디 랑 폐주치 그 여래 정말 통고리 이내 다른 뭐 준다 그래
1: 좋아
0: 왔다 다른 주 도보 어제 다른 주 보이는 디 비기 저쪽이 라키나로리아 표적은 뭐부터다 뭐 좀 차로와 제가 입중 디직디게 개디야 직카지게 다도 봐 더구이 딘저기다 더구이 메바야 푸 오야르와 딘저기 딘저기 직둘로 니제 파츠 푸 어제 총장이 소든데 임이나 아니 디간이야 디 코라기 디 두기 토덤 침베르와 게다 견제 토덤 침베르와 도로 인수 관리지
1: 좋아
0: 코나는데 토덤 침베 디제 디게 있는 직 공수질이야 직교 도고 나시다 딜이야 믹세기 비기나리아 전다치까지 딜이야 안자이와 딜이야 추시이와 딜이야 가르스는 보텔란 거서체 다다 다다야 같은데 안기와 전다여레 닝가이베 뭐 언니 이스제 유티인 그래 아니 디틀이야 격세 지구래라 안라데야 세탁주 줄에 안라 지구리 결론에 안라 지구래 제가 뒤인데 팀 멤버 이렇게 나눠서 수술 앞에 주치야 되겠죠 배주 뭐도 총에 멤버 있나 아니 입중 틀이야 지단제 안기 야 친구들이 소야 돼 소와야 말레스
1: 팀이야
0: 드리티나 세시티 메가니 시기니 팀 앞에 아니지 야와다 지와 지와사디게 다 주고 냠 침부치 차대하러 와.
1: 저바길라.
0: 직 지제 뒤 시다 체가 야케부지 어디 그 침부 여러 와.
1: 저바르바.
0: 아니 뒤르디 게블로 야 직 사도 업디데 치도 좀 게블로 좀 그디게 마 마루바 딘데 치디 아니 안다디 급디 거래 아니 가셔 안다디 비데 침부 인짐 지 겨고도 제가 뒤인데 뒤인데 침주 도덤기 침로 도덤날에 디세요 요레스 저는 이나 아주 지다 선배 디란이야 저쪽한 거 지단체는 도덤 치고를라 지단을 세우고 그거요래
1: 제가
0: 뒤에 또 세제 세세 주인스
1: 레세 터지지 레세노 너 생각에 단다 랭게네 생신 빌레진데니 편종 롱티니티

0: 죽어도 봐 축축 좀 붙게 이제 돼요 물어봐 돼요 돼요 아니 탱마치 되면 땀이 이제 이렇다 탱다가 돼요 돼요 아니 더 보세요 그러봐
1: 그러봐
0: 다가 돼다 된저 군신에 치고랑 진짜 때에 모두 세브레스 딘디 내주 침부르다
1: 그러봐
0: 디 디 짐질려 줘 디 내주 침부나 차대어래
1: 그래서
0: 땀 미 시빌려 주면에 다 모두 세브는 모두 축 침부 세브래
1: 그래서
0: 치고스도 다 축 침부 세브래 하나 좋지 즉 니숨 세브스 내래 축 침부로 와
1: 그러봐
0: 다 지금 돈이 돈스는 뒤인다 잡도 와 다 다르다 치다 디 디 뒤인다 잡도 와 쳇 쳇 쳇 이제 이제가 나 쪽으로 와
1: 그러봐
0: 디 이块 만한주 긴접이 용용아 기선의 과수리 비슷하다 침불에 제단 뒤인데 아니 이거 두대 군주 있는 가르스네 네 모두 되네 좀 배면도 앞에네 주 즉 야난의 추구인 교임 배네 나다 메스구스인 시제 켈링문 와 아니가 당한주 담 망조 드레 넘유 넘유 요 말에 모두 뉴데 수용 브라스데 아마 용브레 바바 용브레 아자 용브레 쓰기도 한다 아다 간간 미장하는 레도 와 용제 담 모두 뉴데 용제 창매 허럽으로 제 영샵이게 옛날에 편에 다 고고 되게 미 그제 영이야 고고 다가 태블로 와 저단 뒤인데 아니 지 당은 좀 탁주 영 마침이나 아니 정관에 또 그래 아니 지난에 지 모르소니 라 찍네 밀로 고고 담브다 디나 제가 다니 치자스 시 그래 찍네 고고 담다 니네이나 더 디나리아 뭐저 영매 영 유스야다 디나는 뚝 응외도 고고 단 단샤우라 콘제티 저는 디인디 먼저 직다 정말 치민이라 심사도 있나 아니 라기 침루고 디나라 체디 나로래라 지미 창고 매다 딘제기 니주 대그를 냅제 아니 아주 지기 뭐든 이모 존세 토덤 쳐발이 딘제 이게 됐지 혼자래 단 년대게제 대탁주 치를 수도 있다 토덤 쳐부터 주 혼자 뭐든 이모 존세 토덤 쳐부터 주 토덤 쳐다 가려서는 혼자 유디 날 뭐든 딱제 제 십제 제 봤을 때 안 된게 되게 뭐든 난다 민도스 롤레나 된 것도 와 이게 날 때 뭐든 경제 민도스 혼자 대줬어
1: 그래서
0: 대줬어 직 직으로서 니어디나 가려서는 뭐든 존이대 다 결합 탁주 하고 마치면 결합이 모조존세다 총격 추디 결아야 숨시절디 매수인스 결아 매수인 결아는 포기인사소치다 야두기인사소치 딘데 제시소지면도 신다 탑주기 딘데기 다 매매소지를 동아 제다 디인도 용어조 모조님분유도 인지민지 모조 다시니 티국도라 안조 모조 뉴에 차베 디뉴인스 모조디 모조님분 인베시고 인지민지 모조디 야자제 오다디게 따그레
1: 아네세
0: 따그레 또 쇠도 쇠마도 아니 십시 십제 따그레베 퇴총 모든 유닝 하나 주다 존세그레 모든 유배 관리야 모든 존디 개련 체배 견제민도 견제 체면도 와 변에 견제 체고 하면 다 순항원 유닝 염료 요 말다 비게 이지 정의디가 제 좋아 아니 변에 고란 주디 우 예전 지창가 자 직지가 투치대 딜하마디게 무관게 고란 주로 체제 아니 간저 외부 렌저 뒤에 젠다를 했다. 외부는 뒤 컨저로 생겨디 지단전의 치줄이야. 다우질이야. 동다질학스 동다질의 니제순게 계획 제고도 계획도 쉬우르샤. 아니 계획이 경직적도 뒤치도 아니 비게 탁주 지가르도 모자 발로다스도 모자 페주디게 제차브르 와.
1: 그러발.
0: 페주 제차브르 아니 뒤야 모자디 딱 직순자도 무슨 이제 중차브리 네가 맞아고 요새 유선들 아니 여기서 대형도 와 제자 아니 아주 직다 비게 친지 아 네가 하고 맞아 용말다라고 담브리 전 팀에는 아주 직 팀로 그든 저기 로젠 팀이라 또 저야 직내 아주 순급 팀이게 이제 미인라 또 저야 치자다 남규 친구 로스 팀이 미인 자 탁수 하고 맞아요 아주 비게 팀사야 도가 교수 제제 혼자야 롭스게 인슬레브로 봐. 아주 딱 먼저래 굳이 말이 교민이 산데 랩제 아니 계제 지금도 와. 그때 하마고 있는. 답이게 계제 호랑주 치면 비게는 계제 고르 시행도 가바게도 가발링문도 그래. 난 뒤인데 딱 안에 된데 토인데 아니 뭐더니 나 동신도 비게 치고락스 지금 쇠브레 산데 토인데 다 미스 세브레 아니 심지 세브레 돈제 시브레 아니 모두 경 그제 수요래 수수 모두 이게 수요래서도 바나모도 그제 경 담래로 와 아니 뒤줄이 내주 그제 템브레 제단 뒤인 뒤가 좀 즉 모두 유지 유바 묘시 유바 로바 탄다 자자 디직디가 있는 인지민직 뭐를 뉴드 직내에 야 야제 따고 야다 니네는 그런지 십시적 문제를 숨내는 견제 견인 체제 개디 라디 내주 이번 뭐를 있나 아니 바 그들 바 로가 용이 있어 디게 가 숙디게 제 얘네 이번에 내가 최고로 했어
1: 이 마세비나
0: 아니 먼저 교환식으로 해둘라 미자 파마리 심지어 십수제 남도 십시사대에 대화
1: 그래서
0: 디토리 아니 자제 지금 모든 유지 위해 세부불이야 된장 친구 된지
1: 자기가
0: 뭐요 통보다 뭐요 다른 내주 된지 시간에 삼아야 된장 친구 주고 예스
1: 레세 다시 체크 레세
0: 소문 이제 보시나고
1: 레세 라 나생을 이제 더 팅디 변조농 진진지 내공 표계 롱팅키 짐지 테리 시벨 센디 신잠 다가시기 인 레젠그 주동 안 줄이 센의 도구르 탄 갑조난 킨키 갸치 외생긴 초부 형을 님문에 터지나 주고 인 내게 구슈난 걸 Thank you.

0: Lene toa xi gui sangpo xun dar tepa ti, zhen re toa ngar wei loza dianbu zhen duru qi bie dup shu piwa chung yu. Wei yu jie yi, lan zhu bo lu ning dop tang yun dian ki lia ga ni nga sa ni jik du zhe yu. Na ni tan zam la gur xip qi gup lu bu yung la bie bie keng song. Yi nian ni lu dong ma jie bar lia roa cho dang nyam du bie ba re re xin du guap yin. Ni mu du bie dup di lam du gyo di si ji zui lin qi gu yin xie song bu shi. Ga xin qi bu yun chung gu. Yun chung tup zi chum zhe tun, dawa chu bie de yin nian song, bo li ru ga ge nang chung qi gu cu bu tang. Wei yu jie yi reng zhi lian nian tang, zhong dar ni ga la tu xiu ru men zha wa jie di, te sung lian dun yi ga jie ning rui tang, di jim nian bie ju ju sang bu di zhen ra ra ngun ba la jie yun. Zhong dar chu ga nge kie tu si di zi nui kong do ru dang wa tang, zhen du ru chu rang zi ji ga ru ngom nian nian ba mian bie lo dup ngun ba la jie yun. Xie zi lan ju bo li ru ga gi ru min huang jie yi, te sung nian do ba ngan zi bong ga nang ju bie, lo sim ji ji tu bi yu ru nui ba qin bu tun yu la, ca ma tun bu tang, di jim kur bu du jie sung bu shi. Jen re re puk dun tun nir che para kip gong ye wami, ga xin xir sun bie bong che para wen da ge. Gang goro jen duru che sar ya, lia xor to gang goro xun gyo ro gabu che bie nying dup du. La si ye tumi ru ga ge ru min sun nam do jin ni, ki le ge lia su ba si yin ba tang, xua ngang lang tang gong chin nye che ba tang, lia dun ka la tam dun lui mi che ba ni, gong ge gyun din ki lia ge kom su xik yin. Gang goro xun bie rang zi ji ge rong ngum gyun ni, gong ge ga chua yin. Sui nam do ji, jil nye dong jami ni shu zi sum lo ni sung gang guru xun gyuru gabu cha sung. Zhen duru ka nang reng nu yue zi duen ni chum zi tewe yakba du gyuru bie zun che gyu yin xie sung ba shi. Jil nye dong jami ni shu zi sum lo lasa goro we gang guru zhen duru gyu. Kong gang guru lu zi la gabu cha xin, tui di ni sung gang guru xun gyu gyun jang. Lie ge xo la zhong dar che ba tang, zhen duru na hur da xu ni reng nye gi si ji zun lin che. Puk dun ngun gyuru chebe lam tu kong ge gang goro tie gang goro xun gyuru gabu chaba nye. Zhang yong ge jen re che mo ro shu bie gyun rim la bangu chebe tang. Kong reng yi gi gyang lui zhe la ga xin chebe tang mian sem dun ngun du gyuru wa che xin yun. Sui nam do ji, ngan zu lia xuru gi jen shu ba yang, rang gyong zhong gi jen duru che mo nang shu tu bie tien ling nye si ji yin. La si ru ga nang shu ji, xie zha mang bu xi xin chung xie sung ba shi. Gap di zhang yong gi lui zhe jian cua tua, lia shuru jian shu ba mang bu xi gi, jir dang gi lian nian tua xi zu ba tang, reng zhi lian nian dian sung jian nian, reng yi gi ga xin xin rang zhe yue zhe ngom yue. Kong nam yi ngui zhu ru dian nian reng yi gi mi zhi rin tang ngom ba la che xin yue. Ning zhi ping pang bo lu ru ga gi ru min chen xiao yan ki, chung du nian sung ping pang bo lu gyag yue, ngan zhu ru lia di din zhe xi zhu nian rang zhe ji ge ru ngom ba tang, chum zhe te wei ya ba du gyu ru tun jin jia wa ra tu zhi zhi xu gyu yin xie sung ba shi. Loge cha zhu bu lu ru ga gi ru min tan quan ki, zhang yong gi xi gyun qi xu gi zhen du nang xu gyu chung wa ra ha zhang ka bu chung, zhen du nang xu bu gyu reng yi gi zi nu qi ru qin sung, te wei ke qi wan ni mi te wei mang wa tang nyo bi ri qi gyu du jie sung ba shi.
1: Tiga lewo nian nian su bi se, ji se jok sum nian, rang yong zhong ki yang ta gui si tuan le ji da wa zubu ta, lak dar chi bi lop zhong lop su cui gor chok dom ki, gui zhi cong tu chok ta. Rang yong zhong deng wei ki gyun le o yun, zang zu bui bu zhang lai jiao yi cong tu to sung xie nao chi. Kong ki, sa chi ka tang chen bu ka ki, Xi Jinping ki dang zu gyong ki gong bu ta, yang ta gui si tuan le ji da wa zubu ta, lak dar chao yu gor ki ji gyab su Xi Jinping ki ge xie ke chen ki gong tu, lop zhong ding sab che nian. Pian zhe tang nyam nyong chok dom qi bu ta, chang xi r qie sab qie tuo, lop zhong lop sui chok dom le tuan yagu zhub di, lop zhong lop sui pian zhe ti, nga ju ngay rin ki bian zhor tang, ji cho kong pi dong wei mik che tang, ji cho rin lu ting rab jian ki pian zhong sab zhun bie, dup su qin bo gyuwa qi gu bie, nian su nao shi.
0: Ndiga le gu nian nian ju bie se, jie zhe chok sum nian ki nga zho, ngan yong ki gie gam ni mo ting xiba xar zham su, rang gyong zhong ki cao ra zho wei qi gu tang, gie gam tuan zhe guan zhor tang, jim dun cong du la sa ra cho bu shi. Sa yu ngay su liang dun min ni mang zho la chi zha da di bu jie bu tang, chi wa ra lian gie bu di, la da ra chi zhe bu yue bie zhong hua mi ma ji dun ye gie bu di, gie gam ku ru yu chim shun chi zha hu da qi ni, rang gyong ki bian zhor tang ji zho zhong zhe tian yung cho gyu ru rin bu tang, gie gam ku ru yu jie zhe gyong qi bie pian zhe zho wo cho yong ni ngun ba ra qi di, ji zho yong su zhong zhe tian yung ki cho gie wie ku ru yu sang bu xi dui yu bu shi. La siye chung mi pian la ji, ngan zhe kien ni ri ki che pa tang, zhong zhe qi ri gyu, za zi xin la dor yun mi dong wa jie che pa ni, tim lu la zi sung xiu xik shi. Gye gam la dor yun dong wei cha jue tong ci, ngan zhe ter dun che ni, tim lu la dian di gye gam ku ru yu sung gyong che gyu yin xie sung pa shi. Rang gyong zhong gye gam ku ru yu ting, ku ru yu che jin dian ni gi zhu rin gyun jo qi rin ki. 中华民国集团改革及改革开放后，陈雄基杀掉改革宋江堂，终止北大空白永久了陈江基梦想点不写定局。安最配合今年的团年，西林都陈路车站也不切的，看来的苦旅游送脚前边，前边跟着年纪才军人了。记错列位卡的忙抓当年度陈县苦旅游送脚前边那数据比局才军人写送不写。所以我说，他同健康团结完成了这么段区域的签约不谈。常用的数据卡的健康形状团结团，那些团结杀掉肯定团结前几段团这么段前年，让中的健康松江团团来偏见东江两者前边，有了些重者抗力，我把它签约不是。人秀开来的两段把健康养成期，他的个完成了团这么段团，团结完成了团推进前就了这三段的。从南家七路当月，安最配给解干团结的创办队人了，以及前不七个月结束不是。让江中啤酒两缸的团工群众谈，可是由宋江出任不一边主任科员阿王七零去。列起安最阿今年七个的七段话，用这配给党委某些监督当年，让用的米里卡给忙做了，解干可是由宋江成年偏着台湾计划突破七个月结束不是。
1: 这个猎物奶奶出比赛，年度人民女色出了城市组局争夺前面陪人江庄去赢了争夺，这次九十年的七十九底线，江阳去争夺入卡十九十段争夺南雄县，争夺卡初步切不决，陪江去城市组局冠军南昌卡级波特团一片，他定给争夺他，至少九江堂肯定团练，天津女色他南西协学。几位小学参加三段节争夺卡规则前的城市足球规则前边培训给必须体育忙完我顿头一片对于年年的争夺出争夺入卡卡前让众给团练给团文堂三段日朗开了结束前边丁数阶堂送至前的城市规则前的我这前云马赛雷利卡也起来开不堂铁杆比例丁色前边南昌卡给子女托动堂天空之推娘来求有苦格上不了一片他听给郑都南南昌军安唐国堂尼巴宋不杰托边堂培中制作强个托边宋杰坚定参与他这次作边人坚定职务挑战参与人不马赛强个主义不列培中南昌也强个托边了这月前边西区天年归家东局他团队两支所一天了也表参与马赛第六届课题城市组局郑都了文中参与人不列让永中编作他确定监听城市超过处处长这是你们城市组局争夺题城镇平均总共区别中这争端他城镇三队全部所用培训给南昌团局超越规定动物界给来地开进行九月争夺局城市规矩超越体育忙完我归前的培育编作他基础不切特别狂批主要城镇给国内三不进头局柔与计算不利
0: 性格那么错听的培训中三九的两张里这年的续查迪克尔尼陪众龙青年轻猎工陪见龙青姨
2: 决团持战退到东北塔各支四句地内三支旗
3: 军队生就盲催托念所军穷努力培为行地内前
2: 他的契机三五错别来生地内平穷龙城年轻猎户投案龙城去
3: 三个军队军穷协别来参演
4: 你对三个别蒙西布里
5: 一个女个主义
6: 三个别也看明在当中
5: 三个连接进入你多年松了配合也最
2: 三个军队军穷
0: 你说的句子这里养子的区别门顿他做洋茶的他在鼓励之上
7: 老道可把牛鬼子这几年是他给个生命他轮就一颗色别老道可把一狂在体位去连年看了配置给个别颗色感觉中融聚切巧脱去了我的阿哥教育他天庆人心了我写东西给你去教育喜悦两天中国地停起连年的片面录制能说
8: 中国地停起云至老道可把城市也热了，电价也了，烧浆阔热的。卡巴尔塔安大忙外，列车去了，熊吉儿迎接些。就在龙时间内，铁东也让看点水桥。卡巴尔塔这一样，日子七日几个水桥。
9: 三个链接，公干上。
4: Tanda nama tsui sangu tsukbe li tsendi ni pion chung nung tin yin tin le kong pio ke lung tin ki san yuru gui tu gyn chung xebe san yuru chok tui li tsendi li. Nga ting di li tsendi nyan chung ba, din zhul hun chung yi.
9: Nga ting di li tsendi nyan chung ba, di jin yi.
4: Sang lin yi, ting di san yuru gui tu gyn chung xebe li tsendi na jiu tun zo wei chita xeba tang san yuru gui tu xebe nang zan ka ni chai chi xiu yu xiam la xib jian nang tun ka san nang yu ba xiu.
9: Nga yu la, jiu tun zo wei chita xebe nang zan san ro. 昨天的切割娘娘塔比较低不低呢其他塞不起三个人滚对滚穷里层起决定作为其他能层的三个人的听地决定作为其他西边能层呢我路过去途听兄弟老大切记培育我们的觉呢听您看是电影他们写课别听众是年终雄鹰现在这边切割了您 中华民盟集团阶级体健康科学院提出我所六大的七军行铁道内人家体健康科学院送用体我所提出去推入所里的村级健康科学院提出推及批评团队内团巴团提议培育人员内卷呢推到七八十当中培育阶级体健康定价松懈开进行人人堂七学体健康人行跟着七学体健康人啦明明被读书七学体健康了 디디 믹스 쿠콩레 페토 팀종라데네 겐캄라 송종처유 괴바 티웨치와 덴기 종유 겐캄쿠요 팀쇼나 초별사도 테니 존에 송종 사공소 제티 페기 겐캄쿠요 주종 제바 티웨 투구 창웨 제림기 시진서 관련 체유 겐캄쿠요 팀쇼 낙달 제지 초별사 티 겐캄 송종 제팀 타냠토 팀종기 냠슈 시차네 폐기 겐캄기 멍실 송종 제바 타 겐캄 시베기 토서 종종 제바 장도 피게라 근디 동화 제라 사신 덴베 겐린 투비레
4: 탈로 예용기 촌두니 마초콩 예용미만 투조기 투미 변종 롭친 기감 코리오 룹링키 기간 제모와 핵종 예용미만 투조 유네 울렌키 겐캄 코리오 팀종 제르신라 트위십 제베 레트난 소르슈 제싱 콩기 때문에 최고까지 당린 체내 팀중 난괴바타 표기 베트퇴바타 사드의 리슈 제팀 난괴유
9: 제팀기 멍시티 랑린타 뉴버티 랑린르 토유 튜닝 테토안에 주나 팀중 텔 표기 딱체 멀세 퇴부 유진 라세 토리 청지 니리레 마데바 장 팅팅 토교원이 딱젠디 신도리 소리 청리 문조 레자 랑리 따고 초베 롱예린 인제 겜나 신조 나수 모티 야탕 업주 학잠 제바타 동초 강 동주 직창 학잠 조 발선제 야지 계주 캥아 예신예 더십 체닌 게 청시 랭은 바 레제 사공 대지로 녀도 니슈르 총구 소종 녀바타 도나 야지 십주 타차니 토르 침바타 서주 쇼제 야지 주주 마루 침바 자지 신내 소롱 튜뉴 가자 계차 뒤 털친 바 예골토 철법법제 윤댄키 퇴송물의 허미 니슈저고 망도친 바 뇌제 예련제 가자 려고창아 털친 바 수롱도제 가자 직차 숨 털친 유
4: 시중아르나 중마뇽웨 우주로 자주 딜레 사드리그토 시진첸비 신주 낙수토민키 응유간의 세토바마세 사공 기념시타 세주 자진 은세 대비 렉스저와라 군디 티웨 팀네 시진핑키 경감 시베 기공바 강종 사도로 락렌다르웨 랍진키 뚜슈 쇠냠 대비 세디 제유 다제 표토 시롱 대부르 단웨 급수 자지신키 고딤딤 요싱 장도 믹듄투 자르와탕 장도 기 경감 송제티 테그링투 림싱 누르싱 톱디 사투 경감 균제 메바라 렉스저웨 지도 덴베 남바식 톰바마세 경감 팀주 락린키 멍시 덴부앙 딩톱유
9: 겐캄 코리오 팀슝 락다 체규테 팀종키 톱슈라 데네 쯔종키 삼조 사치 체디 제베 편종 조준라 괴뉴 살바뉴주타 겐캄 코리오 송종 뷰체 토돈 타림볼키 게림 살바시 도네 바군디 티피리 팀종키 팀시니티와 겐캄 송종 테니 수균키 타용고 송 체다네 림신 겐캄 춘이라 지송 쇼웨 체리타 튠베 송종타 조네 사공타 강제 조규 믹베 네미 송종라 요주제 차창외 팀종계 대교라 대내 겐캄 유골 탄사디 켄데 신종례 뉴주장마서 장도 퇴례 피계라 대외 겐송 톱디 링윈 초당 송종 양부 제바타 겐캄 개민윈배 톱쇼 폐활체내 뷰리 겐캄 퉁공티 망조라 유링 편배 멍주기 마잘 교어 체규리
4: 팀종라 대내 멍시된도동 겐캄라 대내 종교로 초스규 겐캄 그리고 팀쇼 로덴 교르밍앙 락다르체디 chimchung ki tuenzen changma kengkam la sungjung chebe chedab ngui la gyurche sadu mitang rengjung kham sidu nyamne ki namba tiwe jicha zidu denbara gyurungiri
9: singlingge kongto sentu bde ni ko jeto chimchung di lagdar cheje phege ngue ne jena tyunin kangsik den yu tamse khoebe tinzumge nangtyun thiri
4: singlingge shamla mutu che singyuro gudu gunjung lechen ki jetun zoi chira chebe nangchen ki nangtyun ni ba 过去途，沙堆沮丧出现严重的能源，先开辟培养工种机，第二团来培养造成各单位国企组织严重效应。
9: 设备面协同阿吉拉新北，强扎当土断根成龙当不出现，出具我们短期切勿许差错误案备完了，使用额给南北出借头头签约时。
4: 中央机社区堂重建的短期质押堂，六，开店日节约束了车里堂团别测试达了，业主业绩。
9: 客厅端了一点，沙雕着了一年久的安排，签约不来。今年多接了，西部这样了，新列塔从西部新列团在给三个村大爷开的，帮端他们呢，沙雕着了一笔村西都求了。娘娘天气给，这不恰吉忙完这样先谈多呢，下季节绝对忙完嘛噻，该对这样七天那安谈不离给哟。
4: 光亚设备面协同解决沿途作业期间，详细进行。今末我们忙完开取电源，就拿这样去给这样先谈明着玩，这样去看到偏切我查着人。开机在积极端着呢，给他你说牌给托给员。这些积极看起做那松江去处理端着端倪的级别难区别，培养当去对面六年，这六年同这些老罗。 新列堂重视部以家用机构筑堂，建设局上通过车站局拆除区域，下年新筹划新了，将前南都开展区别抗辩路。这六年冬九年六日，将用所新列部拆迁脱别三港村大街松江庄内团结糖布的区域把塘。这六年冬九月六日，将用以今天开林帮团脱别庄内团结把石铁的区内。这六年冬十月六日，新列堂重视部新列部的子孙基层拆卸，明团南区域。
9: 配合农村局及区电站干部，设备面协同团结研究拓展考虑土措土别，再就总部面容，提供了你解决子孙苦力解决问题的力点，就在研发所，明朗土岸边举办居住铁达，长满你沙堆推木门边举上处理困难的。查个主要土出借条件，查个通关所在推展了实际测验拓跋嘛噻，做个给团结女婿了课外，六大千不下大银不是。
4: 新个年纪，广东省出发的呢？
9: 过去途，沙堆沮丧出现严重的能源，先开辟培养工种及职业团队配件操心，各单位国企组织的。新格林街下面了，目前三九关渡工种列车站决定作为铁站设备南站街南屯松北过去途，三节停格由芒草北边从西开辟停总线，严重效应。
4: 沿路张张土车边，细致重叠的农民从埃马下再到雪冲村内上东外，扎杨氏茶行，结合人民农民人的许下给村级人行的南站沿边，配合集中拦截铁样，再到上街地界儿，落脚拉长军军突围。农业局安排了那边雷电上坡，改为前头进行，罗局是了那边个，让其部配合长江行动立即开展它，再到上街及军军部密令阿爸。 在那多吉山内行动六七枪，罗尼修在你的各所雷电上部所住六层车体，从而允许土拓展面中年新别成果实行。天年空气容易气体，让一片外岸立住车别，成果暂时引了六塔的前别暂时降临。天气空努不灵个塘，培种电子抗击人员严肃来了九百马赛，培塘从而实证结束成果性。 这六年冬松罗罗，雷电上部自动上街所着最冷的军政部密入出关的区路。这六年冬夜罗罗，自动上街结合人民农民人的许下去，春节人行期南站了区域。罗西一结束，空阳南站体结合人民春节人行期军政部的区路进。空气天气，这动六节堂，阿仁义拉定做持续七八十日，谢谢。
9: 六节杨志孙杨团在二线出门了，整个局部面，他在军电车外头上街跟前人气拥堵着他，迅速去牵拖上街进了通局面。虽然给六节人气拥堵着行动，这六点上部甚至全部穷约不是，配合给人力他越过出门了，他也牵不他端呢。六点上部他弄不上部，从来给过个不拉不的，上级越过团在过错约不是。
4: 哪不上部，接了七栋国家国家国家老的电信。 所谓三段电信票，空气、云图、窗户的头囊全部齐全。 나신 윤진바티 차도 대동체비 사조 강산의 응악도 조롱한 맛에

0: 매니티 퇴례시도 교류. 내동 상제 최종 딘실 교급 야치신 가지 퇴배 속항토 상동외자 상랑토 차바타 기두츠 최종 챔별 상제 동신치 남린정키 정변신바타 이마샹 등위 계수지 직조 천중 양키 곰답지 말안주 예난키 위미링의 수샤 윤진키 치답상벌 롭종체디 퇴례코지 투구 창토 동화타 퇴제기 낭퇴 필숨 처소 당내 망처 티웨 망와 티나 슈수 죽디 사제 티랑토 레슈 투버타 균퇴 버파요와 지기 인시 시협시
1: 생글랭지 콩두 센트바티니 고주투 장체 증가주 망초 버파르 중시 교배 친좀 기능들이 팅디 선교로 교두 근종 레전키 주된 조의 지자시배 낭체 슈담 다가세기
2: 시튼 편정 준비 초등기 준비 튜든 냠주 제배 양다 창사 단다 키기 센신바티니 편정 롱진 인체레 콩 표개 롱진키 선교로 본대 근종 시배 레전이
1: 생년제 레전디 덴줄륜루탕 디기니네 내초 통계를 하산에 렌제 주연년람투 주신유 샴라 생년제 주 무투제 안주의 레전 세능주로 거스슈기
0: 샴라 선교 근대 시변 낭천 세로
3: 근대 선교 타예 갸순레 근중 노후린네 켈레부
0: 선교 근대 근중 레전키 선교 근대 낭천
1: 생년제 대체니기 중앙기 랭초뉴스 객세명은 고르통주르직당 체조계동 마라제도 10제낭튼 대기란의 랭제서로 오전행기리
0: 예찰사괴발 노시부네 시도총알 티니 노시부탄 첸돔토담비 중앙기 랭초뉴스 객세명은 고르통주르직당 체조계동 자장앙원토제부시 예찰탈류자주 롱춥앙 죽선바 바이하이톤키 슈긴티배왕키 랑계키 화동서구기 신지망보 차자품내 출로기 뉴지 첩진총화 단첩지 농자서구토 철주 중용외 텐균치로 윤투친유업시 대전이기 다딩기 테마제배멍유기 낭내 골통조직탄 최소 예동 장수탄지자 안회福建 장시제 신지안라 주고타야주 롱주고배 텐돔인세타 규격레대 야부주발 야별체부타 뉴스포배민의 최규타 내부규제타 인세서 텐돔탁주타 小团队在外面经营了铁西的聚集，忙做给康巴娘所说的，那天也不别玩做那套聚集。蒙古国铁组冲动，能说他新疆。新疆团结组织兵团建了天国开始那天别玩，也表现不他重点他重视的聪明，出关别刚爱他就他，天动出所他出大，出关团结给直接牛住他。
1: 朋友，明日制作前呢，重点谈重视的聪明，作为出具了跟宋杰七班，昨天聚聚人多。三个人给罗队图细菌研究杨伟所列连日拥抱国统主主席谈，提出年冬穷下，十点两天，认真很重要呢，我真能说。年前啦，中国杨伟所列年底连做起用这些别成绩来安排啦，罗队图细菌研究杨伟所列第八档推送不来，加上安排呢，连日拥抱国统主主席谈，提出年冬穷有。 他路村土在说宁波沙巴的几位四句六大的亚国前呢，在句及本地人不拉具体参与。罗队土杨伟所列的九级级从少级四中二部罗，国土同志的协助松动以及解决天意生不提推崇不来，加之西沙西帕尔维纳。女士七位金句六级级四中二部罗帕尔在，加之松就来给瓦他。人力区延期四中二部罗帕尔在，德基来给瓦来。罗队土杨伟所列级从少七中七在阿国土同志的协同解决团聚他。 这组戏，这组集团，这组年冬新八天推崇不来，也就出色推拍的行。大瓦塘不内，阿巴拍的塘，多呢，也就长来古早古脚的行。雷里卡团结，车东拍在，也就出来给外呢。天气落在车东，姐姐推崇不来，也就就送拍瓦塘。落在塘，路拉车东，姐姐推崇不来，也就送去烧鸡子，出拍的有不来。三个人机，记得塘不内，准备拍了，让杰奇，我说车东南人去，女中女部落。
0: 推崇不来，也就决定他成就松牌下。十点两天，第几两年人家说了，我这年个里。高过来工地，同在了新的塔楼大瓦塘不内，准备派人家给我说，七栋南镇去，我从我们部儿同桌去松就他，七栋松就先不提推崇不来，也就决定他松牌为难。七栋我们部儿同桌去决定他，七座西栋。 10月新媒体推出不来，加之继续盼望，南京文博馆同住中业塔制作。

0: 지디 시림키 미마년도바 약수기 투미 사괴배모제 총도 처업시 미마년도바 투미시 서용을소 용대 모살 뜸규라디네 시림 미마년도배 띵송탄 겐디 쿠심내오시 어제 제발신나 중앙지자보타 GDP규제실송 라교조등위지자보타 GDP팅키 냠제토아젠딤체고변에 림부신원조르타 림부신딤주 제10내부제 제부규 순남제시타 照양서 특수탕부표주 미만년도바 주라 제로년도년안료 로골키 정용기 시리미만년도바 약수기 시지 千년제부지 대지 미만년도바 시이 법착수기 계제토안에 강정사투 등규용어마 주요티 두렵살배 표기 지디 미만 년도배 통면 섬균타 정시 세지 체부지 콘조니 정용기 지디 뽕가기 표중 투미리라 지조용기 롭종 체외배 미비티외지 생글링게 니숨린 콘조를 표현한 요정 류제 전조 급 줍시배 배가탄 강골니기 전돌기 셀기 담아 줍게라도 10대 낭태 댄진 흔줍라네 모조능시
1: 진대 예배 최중니님 표현경종 류제 전조 급주시비에 백가탄 강구르니기 전두루 죽지와탄 남장 디니기 류제와라 셀키 땅마족게라두 백개 남장네 오주슈나 닌숨링키 백개 전두루 진대 예배 최주님 시거지 총기래 센주지추 투쟁시바라 고추과탄 랑경종기 세규탄 총기래 뒤내용의 류제바 디가르좀네 백가터바리 수진루키 백가탄 예배 랑왕루키 백가니차르지 제세중님인 Pumegi Rawang Luki Begani, Tingdi Beget and Ru Juk Shuti in Batang, Tele Beget and Ru Yonsu Jukdiwa Tundu, Chinda Jebe Tijuni, Sujin Luki Begara Serki Tamangatang, Chinda Jebe Tijunin, Jebe Rawang Luki Begara Serki Tamatu, Chinda Jebe Tijunin, Pumegi Rawang Luki Begara Serki Tamatunje, Kun Serki Tama Jogeradu, Yang Kangur Namdangne, Wodushuna, Chinda Jebe Tijunin, Kangur Tendru Musu, Gozubari. 정용기 세규단 총기를 뒤내 용의 류제바 읍중의 고전도르난 슈바타 대추 개배 조중단 표미기 적중이 유발이 제제 죽지인 개배 강고로 전도로 죽지진 세르기 당마직라과타 제중이니 표미 강고로 전도로 죽지진 세르기 당마직라도 강고로 표미 적중기 세르기 당마토게니 시그지루가 기 댄진베기리도 메리다제 남당내 오주시나 나르네 타바라 균진 제베 메리기 수준 대규 전도로 제제 중이니 계제 좀 미만 류제 당토 고조바리 다주과 당 다도 다빈 다도네 카다주과제 미리기 계주 대비 전도로 배신 대다 초중 이와 메베 미녜동 당 미솜동키 대규 전도로 당 유티 초중키 미솜동 당 미아동키 대규 전도로 대규 다빈키 미게르 당 초과 전도로 다주킨 카다주베 미게르 당 초과 전도로제 남장 충와 굴라이 유바리 사사탕 닝치 로가 시그지 참도 넥주 ngari je segui tang chonggeri dune yongwe luize ba sumchu so ni tang ta sumchu sop dune degyu tang to zomne rengnu yoche lukur dun bari. Senglenge, nekchu charjian degyu tujin ki tenduru chukji du, sibze nang tun digi lanen lingye soro ngotu nengri.
0: Jisi chuksum nyin ki ngato jilu nyato nyato lu nekchu charjian degyu tujin ki suygun yukjin tendur ti kisar degyu tang to nye wasi. Gabdi degyu tendur tujin ki diamuwa chishu shik inbe degyu tendur ki namjan dir da gya tang. 你说这个也配成当期在当途牛在堂牛戏给真都切别忙做他与过往忙不行真都到晚里边有谁真都切不去他生意去给前面穷尽努不养活期昂堂不浪有谁铁节地如总期大错西干三边屯住了昂尼不他生意去给大错努不穷干了昂松不特别有谁 참디르투유님망보녀외능주차진더규투진티퓨숨초뻬응아죽디워타와자치외게지마창내대버식시모에쟁월샴내퓨창당기투모마인베링내기이왕촉슈균진체디상로라리앙창당토냠좀용외민둔슈엽시생글링게로가총길키사투머잉벤조르키남바사바뚜도10대낭튼진툰주블라네
1: 니셰공 사괴바라 로가 총결기 메인 벤조르 피게기 생규로 용자 전도네 시도 총화라 토가 총결기 메인 벤조르티 툰레 초규로 림볼라 군디 동화탕 툰기 뉴슈 사르마 기승 제베 텁주기 템진 제실지네 사드 믹세기 카공 차긴라 딘디 메인 벤조르 피게기 토사 사르바 뉴슈 유구 대신 여바리 토가 총결기 표규로 통공라 딘디 사드 메메 냄주 심주 사르베 켈레 낭진 제디 서브 토사라 메메 냄주 유링 포르규탕 초그룽투 첸동투바
0: 최재마의 규주 냄바소 각제 락제 심주 서비스 등 사도체유 중국 천재 등조기 계급 림베 롭소 십주세지 로가르 쪽바탕 사도 양토 매매 캐주 유제 심주 강탕 포르게 유제 춘진 시직진기 락제 사도 대내소 뉴치 림베 레딩 아치수 쪽바리 생글랜제 토론 종기 계집 포베 네바라 림이 샥주 세샤 십제 낭토 디디라니 랭제 초록 모르는 그리 예차르 참도 총결 토론 종 미마면 간키 다웨 외낭 초바 탄념토 即便面具局局给学术别提总控给接着破别行走把你去测松了人民贵把下去前年控制拉人家为难进不是忙了偏不住不谈前往我住去罗荣总迷茫面干起明年前干起恩诺托相谈重点卡都具体明年前些切不谈切不是明了当季谈松用级别地谈写着切不得谈提着级别卡刚刚月别年把提到内民谈做年托过节的拆过切为
2: 망설了面具给偏执团把给您切不是大外为难操别人际开建起兄弟同时切的下句永远起当这谈下句人起沉淀决定下句及以律师内容所给决定是否同情点地切别他定给下句用立足穷约不是写到穷把兄弟因为罗些人罗荣总迷茫面刚起明年前刚起面对别拉这给强制脱入动物塔忙边想的胡大虚行接入你到你住留罗村土前刚给圈明年 破别盲做谜定，加谈出租日变了面具，切不谈云南建一国内，明了松江切别，千里写着切别谈，提着切别，千里谈吞别国内，明了松江切别盲做一度西，十度两点前的，穷在内明年团结永土签约时。昨年七国别位当他的几十天，官队生就是先生龙清吉的部，他的七级先生不提呢。
1: 平江龙天人气列控，平江龙天气，生就如官队官中级别来进行。三个链接，差不多那个，听的平江龙天人气列控，平江龙天气生就如官队官中级别来参加，成立级别能定车站，年终续住宿，听的来进去，总之跟过话，你们吃的辣汤，是不是的？前个难看，你们吃的辣汤，不算针对哪里，我们就前面来参加，杨家姐哟。
3: 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给鱼品发展，各种品种也都来点。品种的难度，比在台湾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谈的你，毕竟去做你学择期大大事。

听的中国老师学堂今年朋友米塞里前批什么意？听见学堂周边人民。

0: 왼잠 기 재물 그 인수 왕잠 기 다우의 추달 기 다우의 왼당 기 겹사 탐지해라 신잠 파피우 기 나와게 구심 기 재물 진짜 기 다우의 굴김 더강 기 그 인수 레무신 자외 두 취소 기 년시러 르디에 기 구양 천잠시 낭종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1: 자스탄 덴베 샘보보 랭게 샘무디리 탄다나바 랭게네 샘우수베 리진디니 변종롱친 인친리콘 벽에 롱친키 다우유기 골강시비 샘유 리진디리 만주 리진디 닌달 샘유 주수주탄 감십주토 롱친키 록럽 지글레고 지차 추탕 라토 카바키 년체 주리진디 토네 센도 유베 남링게네 두도도 세낭 유베쇼 도곤 쿠미 남링게리아 잠치니 잠징 모주 쇼이 므엘리아 조보보 스린 도질라네 잠낭웨 포장보들라르 되베 치기 쳔와 뻬므 준베 신탄시베 잠주디 링게기 닐람리아 퓨이 当然就是冲击的问题，确实不一样。如果你要拼的，罗勒马迭巴，芒果又不马塞，他那星期连是冲击了亚都西片的对阵吧，也能破绽破的哪里亚的，拼的的呢嘞，还讲芒果有的。听这宋赞同我口味破绽破的哪里亚对呗？年纪低，年真熟练。王巧轮不，得对王不济，芒果明白几吧？
2: Patar Jay, Sir Sang Gyopi Zene, Nishun Su, Potang Zum Xie Bema, Xie Kachi, Gizhen Gunjum, Xie Ye Le Potang, Yu Yi Dang Din, Nam Ke Wu Kur Pu, Sa Sir Jin Ki Gu Le Sir Xun Jun, Jin Sang Garbu, Zhe Xi Hadar Sham, Gizhung Wu Mu, Xie Le Yun Che Pu, Tian Dian Gi Wu, Cha Chu Mu Lam Dup, Chun Zi Nyi Bie Xin Sang Lor Chok Xin, 归类康桑免征蹦不扎。基工车期南开个错行。古乐村的西夷南是路。嘎尔马尔森纳亲历能西村。嘎尔不西娃西尔不结别的。马尔不旺堂那

파유토 로베 신도 지루니 돈접게 르 로멘 잠네 쿠베 케마르 텐네 정신키 나즈겜네 파유탕 사다 링웨 텐도 총기르투 로망 링 네주 제구총 더급 시제 찬네 나즈 차도 침부탕 야카르 넘시 초급 파유토 로 에투 데비 디린 파유토 로틴 시비니 니 파유니 리주 당신 장라 남강 와산 임바 칼람토 제토탕 박조소기 말레발 닌더가르숨소 커인키 교가남 세신 당외관에 처집지진 교가르키 콰르초라다시 신조망초츠 신무 류기탕 루게순뎁소 튜시 레가창마 로토탕 롱친소라다 메괴발 랑케토베관에 레튼 튜도도 경바탕 카비르 민주 라칼립두 모케 추가르디 지 감 민주 라칼립급 신 모르바소 망추토 케차르웨 응규망부유 되나 저리탕 강링감 신지바 강람메도기 장당체와 반나 뻥지탕 나제 케케체와 중로 수리기 면자자치 야르츠 군부 케차르 약사 다나 텐주 옌라 겐덴 홍롱 법신 주초 님메 되로 레사 양신 야체웨 자당토 도아 다베 방제 양가르 루키 바자 Tuga Jimu Mujaje, Sama Joki Pasa, Miyuki Tuxing Wama Yin, Sinayang, Urmichi. Rengchunki Twenki Namang Pusum Toxin, Zazishin Sogi, Gendru Tesola, Sunshu Jinshin, Joa Mishiki, Dizu Tang, Yorgo Miguibar. Tegar Pichu Dong Chobe, Zachin Rengchunki, Zishin Changi Milumba, Lubur Sheba. Xianyang Riki Socha Namang Tang. Dabchaki Soktang, Churin Nam. 박배수교신 시대강토 초월뢰와 디타라 안수 심딩네 소수 최소 더뷰 도시기 다경탕 송교비 야봄 토바이나 콘조경 조아 미리라 펜바탕 샴디 수시라 미탕 렌종 함기 저와양 나르웨 텀섭 용디 사진 콜라 시부디 토도 조아 미리기 마동 파르토 깽외기 튕기 표숨 초신 지도 된바 용니 나랑 파유토 리베 투수티르 따다 야르츠 군부 고투 투즈르 케덥 낭토 레베 닝니발 노르츠르 치마이 치주 참수 저주 좀사르 노나남 용라 법디 렁총키 제바탕 야르키 베유 롱수주 바탕 투총 원장 방송기 토도 장가르 바르탕 닌통랑디 터진기 초부타라 니에 퍼유키 쇠냠탕 남바 딘저 유지 몸수양체 충두 노루 지워르 주거기 가교 송댕키 초와 티다 리리신 치젠 치용투 알 뉴뉴유세 사자 처부 충리 인양 티낭투 투즈 망보 최미도 쇼 주거도 급티두 지초 초당 냠투 민망탕 디우지지세 도숑 티다 통급 정인니 나르마순베 지바지 인베 초와 김브리양 기용신 투급티 야탁베 지베 삼로 토메 박차 적당탕 총아 계단라 제베 겐제바탕 탄다탕 덴네 민저완낭디 응어투 지바초 링고냠도 루디 나담탕 중담슈바 샹루렘바 락제탕 링메소기 튜다웨 너초 충리탕 키장탕 젠센키 카루쇼와 뇽뇽민덥 nga lu ru xie be ming ye ba xi gang tong yong yu yin ni long ni xu yang wen ki ni xi ki nin tu yin la Gamba tsu da la guri tsu ki da be ming xian xi gyang zhi. Tiyang, ni xi nga tang zhong bini, lu gu zi wu yin be, lu zir da da ma song war, huar zi la yin ne du gup. Namu hajang nak jing, chak jar pe be chi zhu tir, lu gu jang gi dor di. Riu lu chuk dun zam xi, jang gi ka ru xor song. Gamba tsu, kyu ni gang zu ne lu gu jang gi dhru ken ki, lu su lang ma wa re ji, gab gyu na wa am. Luru Shibati, Mingtu Topayi. Payutu Libe Nin Sumbar, Miseki Letun Shin Mebe, Rizigbar Songwayi. Narayu Se Lungbati, Yarza Gumbu Tungi Yaksatang, Gitar Chise, Sakun Chisa Yinbe, Susu Lungbe Yumiza Mase, Chongzu Shenda Tang, Shantang Zongha Shinki Minayang, Borchin Yongne, Yarza Gumbu Nyamtu, Gutu Chigin Yu. Tien Nimur, Yarzu Gunbu Gunne, Ninsha Shijulhak Chin Sinbe, Sajo Shinta Ne Yongwe, Minam Susu Kimtu Lo Simbatang.
རིགས རྒྱུས རྒྱུས རྒྱུས རྒྱུས རྒྱུས རྒྱུས རྒྱུས རྒྱུས རྒྱུས རྒྱུས རྒྱུས རྒྱུས རྒྱུས རྒྱུས རྒྱུས རྒྱུས རྒྱུ Tiyang rang zha rang xie zhi jie ba xin mi yong wei nie ba min du nian ba m chung si ri tang ngue ri dong le la be rang chung ki ngo jiang ri long song jiao jie gui na mi ri ngo ri ne cha ba pe be gen zhi kur tu de di yar zha gui ji chung wo zha mi yang bang ka su di la ri yang duan lu ji me ra de nu bu tuan ge la ri wan nian bu jia ba tang 陆顿习近平给我将其日龙尼西日堂我日东来拉及送不行将多给库里有送给其别跟着读西其实读当地西日堂通街日给其宣堂全部宁巴索让卡儿又下巴一呢今年人穷起杂志新了那次切瓦堂一年提托读错对切别出所提大起其在日色的有没干年西周围那头忙不团心都别 삼미기 튠주타라 츠나 세솔라 파르제 라쿠식 탕 쇼리기 다쿠솔 츠나 조레기 냠차 신신미남 냠베 촌난 겜브리 총 난주 파유키 쿠르요니 랑게키 낭사카 탕도나 팀주키 람카탕 파감진키 톡시 캉지 뮤줍 촌레소 뜻디부 티잔 미나양 랑서 정유나 사기 도기기 미부남베 타파르투 소웨 강에 라마진바 튠지 돕쇼 찌찌키 来了尊心帮儿点吧民满给都是昨日进别过呢当堂结个比西人列团别那位有句过一堂为主感觉相冲他的结束给求归堂列团了他几度凶人结的盲错人心起日子真多堂人是人与其随军人的军军满样别过呢他的狂别动了堂盲错处提到了最前堂革命前部年数前的 恰起所项目对我的比现代民的忙不所用切的罗日内罗日那么是老我的比军队将哈将钱不穷都被心能各处帮米穷俺从养听着人心监督卡巧的金追蓝卡堂我所见证起牛鸡色组茶瓦堂得成所了心车没不所用呢金追基本了俺也不是讲穷俺让朋友托你下你说了爹不一目 军队人心气出了下东土吧，人唱忙不穷嘛松喂。人提大吉人了，忙错难，归属堂，列军没把听信家。也去推进起康不结束堂，所列参下多了，没去重新去二军营，也许多。他呢，默默从些国际冲康天阳过一步，推进康土松阳，如这朝为下马龙是决心。 这是普尔松瓦德比森镇昂出了了日古切的地图。俺去认识中国老车公司的卡巴尔吉姆呢，劳动规备日古书本一门。况且是呢，来个切瓦汤，干个切瓦，米长米当瓦汤，来个干脆铁格外推到土，老山东土司马瑞，古汤古汤是人长干些人，俺古切都就松。

0: 坦德尼毕竟起去做你就做孙大大事
1: 迪克尔尼
2: 迪克尔尼
1: 这种龙青年轻猎工这种龙青人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어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 리체
2: 치질라 슈피 비리펜드나 바탕 점니 사죠 하라 유비 베게 론지 생겐 헨게 구갑사 만남 조 사드 응어삽 덤규 제비 치조리 참아 이제월 갑부치 말리자 조교 슈게 빈주이 변종기 자샤 하라 야즈 제바터 헨게 친치 고르기 담니 드고 벨로기 지수 마오비 풍주 시바디 규지 슈기 임베 헨게니 센시 주바슈 묘주 뭐뭐 쿠너리 오 제디 변종 사도 샤르주 제니 장제 니슈 친이버 점니 양저 응어삽 체위 장람 샤르동 투바디 사투 리투 양사르다 람타 린시 차랑가 도부유비 체갈레 나버 게투네 메게 나세신이 바나 메콜라 슈니 초부 토갈라 롭스위 자샤 니워르 페바다 베르조 사투 로모 초양 메콜라 데네 메게 나서 시지 리빈네라 장볼 후니 지주 조네 제르생고 롭스위 퉁고 핀준 롭중다 핀준 베리 냠제 냠네라 라나메베 퉁지 준이바리 리네 시지 장시 쿠르 시엠바다 람타 리오이 네버네 롭스위 자샤 야즈 게바터 페겐 로이 규리나 초베 자람기 튠진 상부 준이버리 초베 자람 샤르동 투바티 로지 톱데로 침바자 마세 벤종고 롭스위 자샤 양은 다더 페게 용주 군디 쳬보 투이버리 리네 시지 디수기 망기 초아 자게 표준 초소 당여라 벤종 사드 자샤카 군디 페게라 라나메비 제지양 샤이버리 드린딜 수르데 레통기 배신 변종 너주 종기 안도종 돌마샹기 롭스 자샬라 폐제 간다 친유메 땅 초비 자람 샤르동 토바티 도마샹기 롭스 잠 마세 짐주다 총일 자샤 망주 레치소 간사지데라 튠지 상부 준유 추거기 땅리 저부 규지 슈기 임베 헨제츠 센시 유바슈
3: 아 닌통 딱다 글로네 아 닌통 추비기 말에 그때 도마향 롭제 길긴지 아 스타상에 말하는 Take George, so Romo. Oh, Tinderma legalis. Lobjig Gilgitchev. Then in Yenton Chip Dun later, and Yenton Nishitanaka, Toma Hanson Dumbigan, Jorin Yombada, and Yamdeb Gligachin.

0: 너 니히 짱난라스 시도니다 아 곰바휴 다 다신라이나 암도 좀 마망 첨캉상게나 마망 지출레록 봐 아 텐즈다 아 암도 좀 지적보게나 다 로종 지적 봐 진짜지.
1: 아, 네세. 아니, 그냥 누나야 암도 종기다. 부주티 직순로다. 비나 차샤나 달로이나다. 표시회 진주단의 롱 둔주 통화고다. 초비 장람 샤톤톱네. 로니슈 담바고에 로지레도 가라.
0: 네세.
1: 나다 로디게 나야. 암도 종기 부주티 근데 중요.
0: 당에만 저이나 암도 종으로 시동진 당에만 암도 종라 즉시도이나 롭소 그 차진 하상 현바. 석파진데나다 좀 조파 만족론 좀 저거 도치 동전나 하장 그 좀 좀 저거 차진 해 봐. 다 딘지스리. 디 자르지 동전나 다 닌통요 예론 건축시나 초보 작람 준 석파진데 달론 닌통이 희자르네 글론다스나다 좀바 공어 파스음 그 투코르데 잡저거 거든 다 지엄마 미키 롱통 다 옌슈빈 조서트라라 양 줄룩은 밥죽수 다 팀 밥죽수 되면 다 네만라이나 다 암도네 마르 네그 파이르 다 도마 향저즘 로그나 다 님마징 닝강을 모자 참아오나 님마징 닝강을 고르크리 다 다신라나 도마 향네 야 옌슈빈 거들라 모자 당치 시츠직 차츠 시츠 니선 고르 되게 다 야 호치 나온데 암도라 다 닝코르디앙는 로 로야 바 딘주지 좀 줄답디라 폰저 딘주지 송어리 Tan rupa mangsok la chiguna, lopdra kiki da tazo la sokpik tolina, ngima ta lopdra la xiangzhen yendak lopdra tsokshi dungkor tsik satu ta yang toma xiang lopdra xini ta amdola ligri. Ta tingsang razgina chiso nisam ka amdola ligri. Ta tingzhu gina njian to khashan ka chenpo songri. Lopdra ki lopso ka tola xie tongjina ta nindun rayna ngazo lopdra tsokti zidu. Tā lopdre kā pēchur nā sāgō dōsōm kā tōlē nā, tā rē jēkāp gāng gēnlēn sāṁ rī tī nā, yī nā, tā gāng kā lā xiaofu tsak, yēr kā lā xiaofu tsak, tā tī kā yāng tā xiaolok lā tī sō nā, tā pī yō mā nā lōk lā kūzī tī sā kōndu pō chī nā chī rī tī mē xū kāng chī kā yō mā rī. Tā tīng sāṁ rā sā chī tōng jī nā, gāng kā lā xiaofu nī yō rī, yēr kā lā xiaofu nī yō rī, tā rōng shū bō rī, nyū gā mō rī, tā tsāng mā lā yāng tā tī gāng gēnsōm sū chū kā tōlē nā, jēkāp gā rōk kior jāp, ngūn xio nōng. Tā pēr jīn rāwa tōk shī tsāng nā kā sōntū hā shāng gā nā chā tsō kā tā lōb chī kā tsō bī kā tō lī nā tā nām jū tā mā rā lī kā tīn chū kā pōñ jir sōng rī
1: Mā sē, anī ām tō chōng nā pāp chū nī yō mā rī, mē gō pāp chū
0: Rī, tā chī kā yāng shī pīng yō rī, tī tā nī tsā ngē kā lō rī Ngē mā lā rī nā tā rī lū kā chā lām tā sār kā zū tū rā gā nā ām tō chōng tōk lā chē kā rī
1: ཁྱི དང ཁྱི
0: Nakshale ta lhasa la nyima chik legri, ta nyima nyinga amdola lhasa nyinga karkano nyima nyinga korkri. Ta tingsan razgana ta talong lakpar chindana ta amdola nakshi nyinga karkab ta talong gonzu ka an lam tiga yolinjo godo ti zokyor chi chi hachanga chi zukri ta zukchun kya chenpo chi chi zokyor chi kituwa. Ta nakshale chana nakshi da lhasa nyinga karkab la mota yagata tsiba yagata suki nyuchu hiong lam suwe chi ta chi su sumki suki tiagda. Hachanga chi zukri ta Pērjī zōjī tā chēmbō sōng tsardu tā tīngsāng tā kōsū kōsū sēgā chārvā tā mihī tā tīg tē sōjī tā chūsū sōng kīsā kārā dhiyā tā tīng chū kēn tā pērjī sōng rī
1: Pabzū tīngi nī sōyō chē chē anī amdō zōng kī tā nī kō māng chō yō rā
0: bā rē rē rē tī kē mā lē shū māng gō chī tū bī yō rī rā bā ओ तेला लेयुक नमजुन रायनाता चितुगरन रोपान रोपिग नाला सोक मादुबा लोबजा लोबजिग नाला मापेरपा ता खरा नाल नेजे दिनि खखियों छोसिग गोरवा ओ ता तिनजोलेन राना सोसुक छ ngबोक तिनजु यापोस जे ता तारोन लखपारचिन गेना ता तालोंग गोंजु गुन रस छि तोंजिन बोहेन नहा नहि शान ता यापो सोया दुसद ngा खोलो न द्रो खो खोलो न द्रो सगाजि यान राना सोसुक छ जुगरे छोबा कि ता सोसुक तोलेन ले
1: 뭐 봐. 안 되게 다 망쳐게
0: 응원자서 시기 니롱 당 선자서 시 동기는 힘친 혁 산상 시원자서 라디오리 다 대치 되면 다 들어라 즉 사샤 송겹진에 르닥 송겹진에 라속비 돌에나 다 즉 힘친 망보 갈까버리데 문다 나서 부정정으로 뭐 다 대치 되면 다 들어라 예보자서 접세 되어리
1: 근데 걔는 또 섬단도 좀 니마기다 라브데기 나노리아 게라 기랑게 로젠티브다 다 단다 간 시앙다 총조간 걸 라브데 요르바 그 던스 차진 근데 도
0: 어 다 틱틱 도발로시 당 손자서 근데 로브지기 드드는 다 부그르르 대브르르 요마리 게라라 다 로티 체식 대치기 요리 팀이 부글라 대비 요마리 다 부글라 지 어르스는 부글라 조예반다 향육 지처디 몰라 다 나방고 몰라 이게 지처디 다 주소 딜 마르지온 셀라는 휴즈글라 딘상 부글르르 대브르르 대블르르 렌히 변세카 다 조예반 다 대브드 참아도가 비 다들 제어리스나 다들 사마라 소파트슨 참만 조금 만족을 보거래 혈구 루카 혈구 니네 야 더그리 대금 비행라 소파치고는 보거래를 주아자게 줄에 약향토를 끼고를 보샤샤라 다 디근 소바지 될즈미 메게 제캅 제어리스나 다 도세긴 캄바스티 혈에 마토츠가 자라 콘동시스나 레그로 요마리 당 소설에 도마 향토글이 야 옌스핑 거도 손도 옌스핑라 레버디아도 숨죠리 레버디아도 숨치도 치신 로그르스는 레버디아도 숨치도 하람 효치 당신 로지는 향마 둥쳇까지리 다 들은 손도 아 그 카창 언제 예라르 담으셀스 담소 도드리야 아 틴 담나리 렌치 안 판조하시다 안 페란 담소들이 니마 둥지즈 옌스핑 레버디아도 숨치도 니마 둥지즈 쳇쳇치리 다 보고 잘 말하고는 다 지나는 잘 알고 그렇게 거죠 뭐 뒤지 잘 그런 주 말이 다 등산자서 그는 특히 넘남서 자르
1: 뭐
0: 좀아 제제
1: 랍자도 답대보치
0: 랍자야서 답대보 하장 답대보리
1: 오르바 아니 테마제 기란주이기다 근데 소리 진내이나 기계나 쇼울이야 독재기 차례 난도가 이 독재기 차례 난고야디 기란기 당부권은 근데 있나
0: 당가는 시동전은 인통 집된 걸로라 로지 다스 나가 집규 걸로라 동도 집된 걸로라 종소근 고치치도 다 로종 그 저작 받아 인통 집된 놈 건수고 로종 그 저작 받아 제브리 다 로종 그 저작 받아 시골 김진 뜨지라서나 다 갑 뒤들라나 로브자 마보스 로름 주전의 그 말 로브자 마보스 통이 메이츠도 다 디나네 안고 마작난 그 저작 고인한 그 세리질엔 좀 디서적 저도 그래 르네 작혁 겸어서 내민 동도 시도 지금 말 저걸 계속 휴 힘긴경 난 알로브지 길긴 치치 물어줍기 손도 몰라 저걸 리기 냠냠 어서 얼어와 아따 겔라 냠냠 어서 얼이 만속로 롭서 겸 냠냠 돌 디스 롭서 포지리 치치 알로브정 그저 잡아 채버리
1: 아니 저 기타 치다 가는 거
0: 다 주부 그 주장 좀 같이 동전다 팅 토마 담보로 롭서 다 지급 그 수주 동양라 라소픽 돌 알로브정 저작시고 냐니비 그 돌시고는 땅 무슨 조금 만족 조지도 희용어 마 르니어 마 고토고 마 쯧쯧가 메디 몰라 다 지컵 그 춤로 간지미 하고 마리 럭파진데는 지컵 그 트렌 카창라 수주 가래 가래 롱초 제고 마 하고 마리 다 두속 돌에나 다 인지제스 닌지제 딘지 견조 그 레지 레가 레기데라 딘지 마리 델라나 지컵 그나 카사 인지 띠야고리 카사 인지 띠디 몰라 디 카사 띠 이하리 그 리가 더 인지 리그리 인지 리그리스 내 만족하나라 지적 던지 지기
1: 아니 조국이 다 소소기 근데 소라 냥 복사무 근데 유나 모두 제도세 다 저제바 나야 니고기 방송이야 지기 로규다 로람치야 체시도 유베
0: 오 다 문튼인 다제 조그렇게 즉시도가 닌통 쭉쭉글로라 공제 당연한 효리 但认同就这个了了，共产党员呢，晓得他让杨那东呢，党员组织的忙忙忙做了，闲得很紧，忙忙忙做了，改变军情，同时现在那几个女反动过的，他明天呢，就这个了，他 lobjung chhak pa chi che ne kor gu manzok kyosa duksa nepa chapche sa la so pa la na chuk kala kansam gu rang penjor ko chotsu hindep gyak samno ko chotsu la na lobso gyak tinri cheli gi chi chu gu re chhar gi da samno no
1: pena cha cha na ta gi gam ne si kyo si ju ha ja ma bu yor ba kina kina zo cha sha mi na da ri gi da se jung jin de te sa ri ji de wa ti nie na ni nang sa da tin zo chou du be du ga ti be che ni pen do da tin de ge chung du
0: oh ha chang gi ya po da dang ne man ra zo ge na che re se na Jacob ge su ju da ngusu ge mal lo jong chi chak che bi ge yuram ge ngang da Jacob ge su ju kan ra kan ra yo me da la par chi en da na tang ngusu ta jang tong ja zo ji de chen bo me sa de ngusu ro de mang so ge na la che wo na ta zeng ma tok zhe ge par gu chi zo ge da le ga an zhe le ge da pe ji an zhe song da tang ngusu la chi zo ge da nyam nyong zhang ma pe di mo la an zhe zhe le ge na kon ta an zhe zhen ro sa da ser kan ra ta din zhu ge na chi zo ge ta jang tong ja chen bo da nāngsī kī hīngchīn māngbō lā pēr jīn chōg tēlā tā lā sōg bī kī tōg lēn tā tā chī tōg nyam dēb tā tā sōg tōg lēn tā tā tsōg tēlā, māni tsōg tēlā, tsōng jāg tēlā lā sōg bī kī tōg lēn tā ōg shē jīn māng tsōg lā pēn tōg gōb kī kī tōg lē pēn tōg wāsā tām nōg shē jīn gōb kī kī tōg lē pēn tōg wāsā tām sām lī kī nyam nyōng hā shāng pōsam tsōg bō
2: rīng

0: 모사 찌실에 다기 밀라 땜마 미스고 다기 다 난기 빠라 아무라 뿌라 뿌라 샹부야라 아니 부지 더도 아고 난기 조예라 그 얼른 이거 섭슈네 렌게라 저수면의 조정이
1: 아니 녀들아 헹게초 다기 밀라 깨서 남겼어요 다기 다나나 기섭슈네 헹게라 로사베 난 꾸수 세탕 토싱 조명의 미드슈이 해나오나 카세보 코데보 노르세민도
0: 체니하고도 아샹오게 녹치이상
1: 체? 깨드사니 너 뒤지시하고베 양지 주베 너지 숭엽도
0: 가수어봐
1: 치키 루메 어 제부 가난예부 치숭요
0: 치키 루메 머지싱 텐데 제부 유르사와
1: 나나 부잉학교 간지 좀인도 니 부잉게라 룩 누마시 라 누세나 랑기 루리 낭비 엉지게라 알라 민도 다교 니 아샹 룩
0: 엉지게라 민도 도교 라나 아샹 룸도 가요바
1: 엉지게라 티 니 아샹 벤도
0: 아리 오베 덤베 덤베 덤베 타야 라나 누스나 라나 그 게이 중세 망찬의 시겐니 니 게이게라 룩
1: 타 꼬찌 삼차티도 저번에 김이 처음에 둔게 이녀 오래 존재 마루 마음쇼 눈을 커버주게
0: 대나나베 니 아마락 요바
1: 오
0: 나 중진지야 망차다 저니 녀세불러 니 녀두즈 생강 락바 누 쓰데니 니 쇼기사
1: 어찌 오래 니기 누세나 게라 콘쥬 오래 니러 谢谢당메요
0: 谢谢的당님은데
1: 오나 커치도
0: 오베 别只来跟我跟他混走 打住你成绩学校给他 马上找个结果去
1: 我打 没给了一滴这不钱没得
0: 오베 我那我来你没给他呢 比赛 也进去给你去
1: 对要我来你起码给他呢 比赛了中间用出去
0: 你给我打了马当公这 借钱没得
1: 比赛弄出第一次学校的 蓝色他们的卡巴给你们得
0: 两个是有吧
1: 哦
0: 아, 엉지 중지엔 쥐다, 너니, 게라지, 니에발라, 카바듀, 그 쭈쭈쭈, 체가스 땅스고,
1: 티세기만 비, 게라지, 카바로도, 니암라, 쥐다, 쥐니, 게지, 치지셔도, 누나, 티부지겹, 게지, 치지셔도, 누나, 티부지겹, 쥐다, 쥐니, 고,
0: 티거거지, 라나, 후르다, 냠치국에, 파마로, 룽용지랑, 하코소, 멋있군에 비전에서 어떠셨으, 민두,
1: 다 샤나지수,
0: 说说你爸拉说来公爹马七他问这些呢他妈的给了刚才给了一句我连起就讲呗是门别啥啊他爸妈来看民度对给了来看民度对我连你来看民度给你说了可有吧你来看可乐吃到了口水吃到的地里给我们看了没掉了我连你牛家谁傻逼奶奶进来打不没给我
1: 레블레쿠라오갸스용초베카스보다리리우라오갸스용사제라다부모겸노쿠블로똑도시기만바니레블레쿠라오갸스마소루테나고에초하고지셰드그래서칸요바루테노초다파마강사루제고자라히서라헌도호나겨금인도소소비사소소라라니로기비기로헌도기시 우리 파마 신나 잘라치는 미주교를 누구 쓰기비오나
0: 베지 헛도 먹겸나 비서 가구게 뭐라 메신기 코너 서구게
1: 어인게 양카 싱아 롭진라 니조겐 게라기냐마 너도 차로 롭진여로 줘비도
0: 다시 내한 거야 저노 오늘 하나 니셔줘
1: 아니 셔마죠
0: 오늘 간디베
1: 냠라 니끼부셔
0: 나 아마 딘제 좀사
1: 양비스 커세기 비기 죄바탕 주미
0: 그촌디군저치기이서지기이나라줘봐티라고라줘서컨소네니에바라라자토보유이나앙페주치비왕차미스슨왕자수르코바디니티알라요비터둥어제낭비스거세기피기치제걸촌디군저치기컬치게노치기롭젠시바속송초고야야사중듀기피게라
1: 샤오이나 삼촌
0: 양게라기 시미 시게투

0: 你也能了，西妹妹是去你，跑动了去哪？起来，鬼抓工的要不？开药吧。绿箭落箭，绿箭落箭，绿木落箭，鸡枪你提个门别。开药，落箭先打将这个别。天哪，那边，你是那样小张来了，写个别。他屋里嘛是，碎碎女嘛，你哪了乱？你搬来了写喂，
1: 我就搬来哈送别，侬送去。
0: 快点，看那人，哈气气！我让那奥罗门门，快点，看那人，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绿箭、 당노체나 우리 적재민이나 거보차두세요봐
1: 적재민은 욕쇼 올해니 제마 고조다울리니 시어중나
0: 제자베 털이 간대섬나 제마 첩도 죽이베
2: 강정 시리 책유
3: 강정 시리 책유
2: 디네 꾸니기 벽이 띵스베 징내러 롱주 치초라
3: 디네 꾸니기 벽이 모차치웨 규제러 뇽르 낭초
2: 디가 종신앙키 징내 차지미너 탕 직지 개베 벽이 시리 랭웨 강종 시리 집균 시베레 생이 강정 시리 체규
3: 강정 시리 체규
4: Sambo Lingye Gungkamsa Tanda Lingye Gaya Sengu Sukbe Li Cendi Ni Pyoge Lungchi Ne Guji Shubye Kangchung Siri Chepkyun Shibye Li Cendi Ji Nga Li Cendi Tsumji Tang Zogyun Shukin Si Jun Yin Singe Nam Cho Gekheb Ta Miri Kang Yin Ya Gyun Rin Chowe Nyam Nyon So La Din Ne Rang Rang Ike Chu Tan Dien Be Soa Rik Buri Yub Sing Pyoge Lung Chun Na Cha Jub Ta Ma Jub Tu Mien Tu Gyu Wa Siang Ju Chep So Tumu Mein Be Kechu Jien Ki Miri Rang Ki Soa Rigbe Ding Yuchu Xian Ne Lik Chu Soa La Ne Kechu Dien Be Mien Che Rigbe Si Yu Soa Rigbe Ni Pe Tu Jilu Nguyen Ki Lo Gya Cha Ka Xian Nguyen Ne Yu Ba Jie Si Yi Chu Soa Su Gui Yu La Chi Song Di Cheng Ge Pe Rang Ki Su Ri Mien Ki Ti Bun Yu To Yun Dien Gong Bu Cho Gya Gar Ta Ka Chi O Gien Soa Ta Pyo duu kam sumtu pye di lopchon ta simchu ta chupe nangji gyu si ta lak lin dwi mi nyam yon se dwi so min shu mang bu zanbe pyo gi soa rikba ngar le lak bar tu mu mo yinbe ke ju jen ke guane pye ge lan na mep chung pyo tu jir ja ta tse mo so soa nang tun rikba di rikbe ne che wa nga ta ger zi nyan nga dip jor mun ju du kar di Rikbe ne chung wang a si chabu jie. Ju cha rikbe ne chi chung ti nam ni. Pian chu jik le ji din ta. Jik pian jik chok chu tu jiwa si yin. Tia din rikbe ne chi wa si. Lek bar si ma chi ba la. Rikbe ne si nam gya. Chang chu ba si ta. Yang ne ra zam si ni. Ni bar tu si ngu. Ke di rikbe ne si ta ga ju cu ma si ne. Tia ta jiwa yu be. Rikbe ne si ti cha cha wa si. Si ka bu si. 체장 표랑키 소아리부타 지니키 저와티야 시엔타민저웨 튜모모인베 캐치什么点月 더콩리체나리아 랭게츠 人一年 편종 퓨루수리루블링키 기겐치모와 라차스남덥게라수 표키 면타지시베리네디니 컨제스추민고리아 제주시베제버센트시 틴디리체나 표기 소아직베 민지송제고라 무튜네 겐스덥라수 제주시베낭투 체디시베 랭게네 센시능교거수인 라차스남덥게라니 Chikdongkubke dhunji dhunji lor, shizi shuetu chungbu ta, chungwe tuyne, da zhu ta, suri, gar chung yang zi ta, labri ta, 金叔叔陪给水军人来看了退散呢七东古别开始开古罗呢年冬改名中年罗牌西斯山内面积康土面积新旧车列呢年冬改名中年罗平均平路苏里路领土列旧起他牌面积几个能没他空气冷热他金水站去哈家忙行这个罗都中间听完他陪给苏阿日别罗威土不一去了接吧接吧他亲切咖啡内托面具一些几吧提不克律年给居区写不错面积国企接种两边年陪给水军人类军心塔边那新月但相同在哪里啊平均比如苏这路林期几年前没挖过去拉枪是那么多变拉苏陪给苏阿日别面积送这过了接着许别难天三难优秀你给了跟着许个的陪给的面塔这西北人类的年龄啊日别雄鹿的事情是真的开始去呢
5: 但这个人类同时你过着话就听着用的但我让这日雄西镇是还有点松着啊但都对着学为呢但同时你个人类的我让这日别雄鹿西镇是做的中央啊中央啊中央啊中央啊
6: 五星
5: 哦沙丘面龙南瓜양주면은신매사자주스젠중앙알았다진한데링이요지금말한즉자가르기지휴년제니신우디서주민롱나가세니나샤
6: yes
5: 자나기지휴년다제수라니아니신매사자주문단다지버래그때시에다면자지마다근데가르손거래서는지겐감말한즉다된사텐리발리디저거도친구죠그러면은지금한테그냥중을했어야지어디서인데말한테수준이소화를받아지가려있네지금뭐가르쳐서그래서나말한테다지금감치워있네자안주면은지금감중지중가르쳐있네지금감디두번이그냥용거라서나다당뭐당장그만다고락번에막차로당용돼지금감수게근대중으로해서는중앙알았대중으로해서중앙쓰게돼털도래만차와신도차와배낭알아서된상하게전립안에서는배낭알아서두드려서입는거야두드려서다디알아서디원본함야좀벌시에게다차송수들어봐두드려
6: 原子
5: 어原子的分子的这个动作동조의근해중을했으나말한쪽은지금동조는중앙할때중을했어중앙할때다딜레이말차와요다차보시고중중디그무면다말한쪽지금동조소도는그직부디실시하는말한쪽도하래중앙맞게돼
6: 아네다
5: 지금도중앙안에중을했어그래다지금도중앙안에중반이있나아니지금도얘기한거왜뺐나뭐보타다코가서진행되는종으로봐어맨날다진행시자체인부등한테육사맨날알아서싸걸어들자싸걸어대오는근대종으로해서는뒤당부터중앙할때종으로했어뒤서근데싸걸어대는유해방안을맨날뭐보타다맨날신된다생명가리있네뒤창마싸걸어내기응뒤뒤에대한창마가려서는중앙에안에종터도뒤에그러고두터도더나다중앙가서게도뭐뭐간대지마끼에와다끼에가죽네그희로되멍시로돼어대수천지세정도와대수인데아나저치료기아니배나아나저내세싸고라디중앙안에두비요나아니아나저밀러브디야싸고라네중앙인데아나저밀러브디중앙안에두버렸어중앙안에두버렸어
6: 네스
5: 대수인데정말중앙안에두다디마란즈메일러버드중앙안에중요나오늘메일러버를다마란즈개간나지제마란즈주니르와디노란은너의디가르치는정보를쓰나낭로그중앙티제디고체를깨인된데를떠니아니낭그메일러버중앙티제디돈연부대요말했어배나먹뉴제시좋아말해배나마란즈메일러버를추가제서고하래사커제스과래중앙아니메메드트어봐
6: 사주밀로
5: 말은좀밀로

0: ちょい。もうぶたんがちょいでメルテンチョンるわ。しじんせしもぶとげてさるてんちょんです。うん。ね、ちょんがめるわ。電子機ちゃって。うん。あ。あに、え、て、ちょいでめ。うん。てね、なんがら。うじょじごわむれ。あらずべな、みそこら。感染の50名ば。かちじきでごわむれば。こ、どわちょぐちょぐちょぐちごわむれば。どわちょやでかちごわで、ちょんるんぐち。
1: 등어부터다 지구에 미세는 지루고 뭐 있는 배낭하는 저 지신 차차 있는 지구야 체로마디야 약간 지구로마피 약간 로마티 동글로스 체 유림지도가 뒤 가르쳐 주문된 지구를 넘어가 되는 구조지배죠. 고 두기 두기 두기 두어 주겠지. 고 다음 메다바 고 지구 대화 말해. 말한 저 로봇이 다소 가르쳐 면제는 요 전혀 지구를. 배낭하는 저 단다 어
0: 계획과 소수를 내가 다 소수 먹니 딱다 지뢰 딱다 창 밑에 아니 중앙에 배나 양은 매식지라 양은 사식지라 양은 추망다 추식지라 그 누가 뒤 두어지 대고 알아 뒤 손들 소보라 아니 마대 능수 망고 중고 나다 쓰그러와 고 손나르와 또 오늘 뒤 중앙 뒤에 뒤 근처 체니 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라바이나 코양이야 치료기 매
1: 免送我吧，反正那咱免就行了吧。免的也肯定送过来，只要几天看的级别，别呢，咋自信？那说，但免就忙不着了吧？别呢，啥都是要，但啥都没有了，反正咋自信没有了，反正心里没有，但直接的，对，反正那样自信直接的了，中文写起重要，别呢，没写的中文俺就读不来的，因为我不唱过了，中文，只顾今天连贯嘛了，过，别呢，开始中文没写就。
0: 가지고 중앙 출시해줘. 뭔가 가지고 중앙 뒤 롱시해줘. 근데 뭔가 정말 멘탈적. 그래서 근데 그 체력이 아니 빼나 말하는 저 미 미소고 중앙 빼나 말하는 저 다 서준이 뒤야 숙취를 지니. 아니 마대 용도 체력이 그 서준이 그 합대리 가려서는.
1: 中文的没来的吧，可以，应该，可以，这就你的长了吧？没的，退了吧？是，那这就个中文，退休也就要到这，我不听这看了谁呢？嗯，那可以嘛？可，这就的嘛，学中文。哎呀，哦，那听这个，日常的看见，那可，蛮就几个了吧？这种的，这就个，给俺们中文不是中文的出，哪个没来不的，中文的出，记不起，第一中文的，你们这门可。 돈이 매매 내고라 야 체력이 중앙에 중앙시에 주중앙부터 되겠네 아니 서부터 미소고 아니 중앙에 님들이 지었다시 뒤성도 뭐 된다고 그러고 그래 나 그래서 근데 다들라 고 생일이 다 등부시라요 봐 그 시청사 저거 봐 그래서 일선도 된다고 생각해 온거라
2: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처뷰 니네 슈 센다
3: 안주 메부주에 두슬레나 장아 라주 진네기 야게다 버와 네 신규 진네 신인디 네바르도 술렌도 가네 렌바도 처뷰도 미리 르니기 진네 주리아티 하자 치케 처스 리샤스
4: 잠나 도조 인난자 나투 구바기 링키사 데포크 종인난다다 종데수 소소나로네 미나 마부친도 선진도무다 수단이가기 나니디디 지시도 제베이 구매디니가기 능능기 땅니 갭디기 주족기 개중당 줄루 땅 준이당 벤저당다 니츠마부치 총근도 미르디니가기 정니기 무세기 제주지연 통근도
5: 여기 단당가란지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 교육지 내내 대어지니 디 로규들인 다셔세 마세가 땅가라도 시에 샤브디 하장 교송소고 대딘 로바가 자도레스 디지도다마다 대역진 대비는 가라에서는 규정국 때 로규정국 임바

0: 다 디에 디시 동안은 주 페베 소아직 베나리아 아니 롱치 베겐 사시 동안
1: 노노
0: 롱치 베겐 사디 클래스 워저겐라
1: 다디 다난데 디 내다기 시베 디레 에 중앙 같다 고시 신구 주단디 중앙 같이 디세 좀 걸죠
0: 노스
1: 다 있는 거는 저 중앙 맛이게 디 당무부터다기 중시세는죠 뭐부터다 중시디 중앙으로 봐 다 미소 구경랑 그런 저 디세 조용디 소리고 아니 룽지 백에서 디세 좀 그래
0: 아 룽지 미소가
1: 어 다 룽디 중앙 룽지야 집어디 중앙 맹캄들 메디
0: 맹캄
1: 아
0: 메
1: 룽지
0: 메지
1: 메지 어 다 디네 백에서 게디 서준이시야
0: 서준
1: 서다 추 중앙 서다 추 던전이 님보
0: 서주
1: 중앙 서다 다 중앙 던전을 가려가려서는 캐주 중앙 농스게 대기니 쉬우송아 고교 그런 시리즈
0: 고교
1: 디는 그런지 중앙 메디 조역 차들
0: 최
1: 동물 뭐 간대지 있네 조여지 와 말해
0: 시
1: 뭐는 그래도 지루한 뭐 간대지 있네 뭐는 밀 속을래 조여지도가 조여 와봐 그 조역 세신 이제 좀 와봐
0: 디는 이제
1: 뭐 타다로 조여지 와 디는 추디 연식 차실 다 계시 추디면은 뭐부터 다 시크 독도 제요 말이다. 연심면 제우 말아.
0: 시지.
1: 되는 이제 총감 느끼고 그래. 다디는 사디 다 시주에 들어서 그래.
0: 너무
1: 독도 제 시주와 말아. 맨날 추디 추 뒤에 그게 시주와 말아. 고 말한 저 사디 시 그래. 다디는 사다 추디로 조역 차요 말아. 도준이 다 정문서 그래. 말한 저 다 시우에 차지. 고 조여 말아. 고 티브도 조여 봐.
0: 시.
1: 롱디 거여 봐.
0: 고규체
1: 되는 남과 좋았다
0: 남과
1: 남과 때 동배랑 시들 때는
0: 동바라
1: 고 지금 뭐 간대지 뭐 있네 섭소 찾아와 말해 남 남들 확동 찾지 동바지 내는 남과 쓸라 그래 간선 고 세력은 말하는 남 남과 쓰게디 동바인데 들디에니 다 민다 샤브로 봐 디제디 디제디 매베슈라 중앙아 디제 매베슈라 뭐부터 두고 뱃나 뒤젠 뒤 중중 말한지 미기 마신베 뱃나 뒤 중중 진네 코에 중앙할 때 누구랬어 중앙한테 매나 간절히 있는 뭐 뒤젠 중중 간절히 누구예요 그 네가 나한테 쳐 뒤에
0: 참고 보시바
1: 뒤에 참고 대성도 난 말한지 미 서버강 러깅도 안 가르쳐 버렸어 중앙한테 뒤에 중고 말해 뱃나 랑기 매 축제라샤 랑기 사축제라샤 랑기 추축제라샤 양나 메슈 중 자자 독스 뒤에 중고 말 좀선 가라서 러브 있나 밀러브디 러스민 된 중으로 봐그 뭐를 찾지 세미 뱀벨 찾지 안 심기 찾지 닐 되네 명아라서 있는지 뱀나 데 러디스미 있으면 누가 러브 대단 세마지 보세요 찾아보네 그 미즈게디 니네 중으로 봐 뱀나 저런 거 뭐 사도리 자세게 돈도 세미 뱀부장으로 봐 말하자면 미 더 속자 돈도 그 심진이 뭐야 그러와 대성들 미러버디 러심 니네 초벌이 있어 뭐 심이 변배 차지대 심네 심시차 심 차지 니 중으로 와 대성들 다 심디다 러버 돈도 니 좋아시 보여 그러서 미러버디 니네 중으로 와 대 심다 변부 니네 대성들 심네 가려운 거라서나 안 심을라 뉘엄망 바치에네 그 나라라 미심 세계들라 다 체를 수 초로 용도 가려가라서나 능주들 되자 시다
0: 디모
1: 디모 시도 심게 능주 다 라빠 지뢰도가 그 숨나 다 신다 심디 나라 담면도 여르데 이내 공은 주 지라고 제네 숨숨으로 봐 다 대숭도 말한 저 되자 세계 되는 가려운 거라서나 말한 저 떠빠지마 말 밀 떠빠
0: 지
1: 되게 참고 가래 있는 공격 센지 센 차지 와라 되네 가려운 거라서는 룽디 룽디도 던전이 된대 그 중앙 룽디에 걸려져 센디 대바디에 그 걸려져 차지 너 던전이 님벌 아니 룽스타죠 그 제인데 다데네 시단도가 시단
0: 시단
1: 홍조
0: 시
1: 바로 보라 야가 죽나 아니
0: 서식사
1: 안 동방마고 자 저기 어디 가라서 티브 샤브레
0: 아네
1: 그 중원 메디 경라 아니 시단디 소용디 안 딜라 티브

0: 但天天地母地母是看嘛些，我蒙白吃着嘛了，养生了。对了，那看了有人说呢，有人说十九年的，现在臀部有了，细臀部，现在控制你作用的，那白天是大象，我没身边是哪是没个没同桌，那我下一家不去了，六六前天给同桌了。디스템감다중화디제디딱다내용도다고나서말해고령신래배는미소월배나말은좀밀어미샤작로요다감로요령신다칼제로칼라돈저도마트오지야아니제로그말은좀깬돈좀해줘야될거블라밀어배는미배때망고시라배는덤블링도미통주든주서다있네자오지게민도가가르치면맨자오용거라서나룽지백에차지중배는미카직뒤바시해줘미카직룽시해줘미카직백엔시그이들나정신인거래이들내내야둘렀던
1: yes
0: 파만이고자듯이겨도야중간만하면또는막직주인의대응이알아서야미고랑하게생각도좋아지뒤응뒤말은좀미저지게요말봐뒤맨처음가려운거래서나다말은좀비벼서와리고네아니룽지백엔시해치중요하래서
1: 아니그
0: 냥낮에다다되고싶고정신으로봐난낮에도가려운거라서낮에도다깨는두줄로와그냥하루좀미소고도요한테깨충분히있나그건나적적적그게고요구밖에대여로봐그냥집을너왜세다줄람치료깨는데더워있나남자야집을깨용야로와다나생감가지고빼나공부싸워내주던데좀그시간깨용도안남자저바로착시소리치지기도가어디남자티벌네티벌나달라
1: 착시스타야기지
0: 지기도가어대능시빼나백엔란네베치료기인들이도보이나나백엔드페용거래대신도룽라
1: 네
0: 베아니치료기인들이세다줄랑카리나들이도보이아니룽디야룽감디페용거도가어디순데디페바이나아니신나자자다들가래쓰이고알았으면안덕이게쉬운하지치료면제로와아니치료그면기면제요대네아니뺀나가지래야생감수생기딘데말한지딘데답시딘데요봐딘상뺀나생감수멤버요봐
1: 생감수
0: 생기좋아될때네소고대그때랑이야딘데답시딘데도가
1: 심든도조지인비잖아나즈차야가
0: 근주좋아요한슬룽지베겐스게디
1: 어
0: 룽지베겐스게디고심다아니뱀보니까냠루뭐버져봐뭐버서다디인데음디라고징네말한좀면제치료면제기중원님제치야제니네생감고네님제치는아니레베중원디자돈님버데니은거대단도대에답시오늘딘저기지고봐본상은어떤건지이괴중로다다딜멍시들어
1: 고
0: 그뒤에빼띠에마고네죽도마그투인게베저말아어다디푸베소아리보인네다거지인네다멘지니다고시슝툭다도독스
1: 룽체페겐은뇽부주고고르스바르디게
0: 어다코라미멍뇽주고코딱다내요나고나자용고말이다디순데안에서소리뱉는거네맨주세가말했다고랑릴마게용디베나낭두니라송거직내중원과치야지직말한저나자중거있네맨주지직니송으로와다디디주름디낭라데직슝디세제베데다롱지베게나죠
1: 나나
0: 코님디데그게스소고낭라코님보지데베있네제난낮에용금민도없어코투가있나먹뇨가르쳐그려냐아니낮에용금민도없어그땀먼저왜전난중으로봐근데도스리지좀
1: 아니걔랑안주탄데스는낮에이제 파멘 나즈마 규티브리 산데메 베겐 딘 엔테기 디 저와이 케어베
0: 어 요르다 디 던데디
1: 규티브리 산데 수도 디 중화
0: 중화데 저와르다 베나 파마 부디 그네 중거에서나 파마 니 사멘데 중으로 와 꼴 막이 중제 남사지 주 이게 베나랑 저 네지다 바이나 꼴 네티 소연디 야구매와 첸 나도 유저든데 있는
1: 도구디엘레
0: 디 코제임디 나도 떤가 야 두디미미임디 네디미미임디 네카지 지 카캉고매가 윤제딘데 카지 나부제엘로 소부딘데 능주 망고 정도 디반스나 사병 걸죠 봐 디선데 보 베나 말은지 뷰러라 고 만 유튜브 나자티 가네 용 거라잖아 파만이 고랄 때 그래서 그 요걸 한데 정말 봐 그 요구네 요구야고 매나 그런 거나 디고 듀라네 듀기 맞아디 거기서는 그 듀단제 비트 걸어 봐 그 사변군에 용 걸어 봐
1: 네스
0: 사변 준제에 있나 그 대부디 준제지마다 야고 용 말어 봐 근데 대중대 대사 변나 말은 저 디 장세대 듀니라 보면이 소부덕제 지도가 오늘 좀 전에 그랬다.
1: 시
0: 말하자 어디 다 중원에 뒤에 좀 그랬다. 저지시 아니 고라니 뒤에 좀 그래 보면이 이게. 야 고라니 되라 중원 균전 된다 정보 있나? 아니 고 다 낮아서가 된다. 조진 망고지로 와. 고
1: 시국이 난
0: 교진 아 다 조진 그 망고지.
1: 나는 시스템 칸다 간다 좋아요. 낮아 가세 근데 그긴 저라니 심캄 임베서스도 심마기베서스는 나즈 멍구스 라용도 와
0: 나즈 하직 심네 용과
1: 어
0: 베나런즈 팅사 벤주에 계시고 친니 베나 바드 통기 돈도 지제 있네도 제나 있네도 통기 크제 자치와 안 팅럽지 안 디나라라 미장말야가 지디 지신치와 대제 그러와 레베뉴 주치와 아니 전주치와 디제 용도 가르치고 그래
1: 샘라베
0: 디샘 뉴주디 샘 라 디제니
1: 갈레다 마기브치
0: 마지 용도 아니 단데 샘기 나서 디시부 용도가 녀접수 지혜지면 그 이유 정서야 돼
1: 좋아
0: 동디 커제치 차진 커제야 뉴주 커제 어디 용도가 아 먼저 국도야 비제시라 매바 설레된 게 돈도 용도가 디 그는 샘기 뉴주디
1: ཁས་ན་ཁོ་ལོ་སེམ་ཉིལ་ལེན་ཅིག་དེ་ཡིན་དེ་སེམ་གི་ལེབ་དེ་ལ་ཞོགས་ཉིན་དེ་ཁོ་རེ་ཁོ་ལེབ་ཡ་སེམ་ལ་ཞོགས་ཉིན་དེ་ཁོ་པེན་ཅིག་དེ་རེ་ཞོགས་ཉིན་པ་དེ་ཐེབ་རེ་དང་ཁོ་རེ་པེན་ཡ་ན་ཅ་ཁ་ཅིག་སོ་གོ་ལ་ན་ཅ་ཁ་ཅིག་སེམ་མ་ཅིག་ཅིག་དུ་བ་ན་ཅ་དུ་སལ་བ་ཡིན་ཨན་ཤེ་ན་ཅ་ཡ་ན་ཅ་ཁ་ཅིག་པེན་ན་ན 생물교체인데
2: 콘토 링게게 센트비디니 저니네 편정 뷰루 수리 루블링키 기겐치모와 라찬스남도게라수 페기 멘탄치 시베 링네디니리아 릭베 슝루 시진스카리 유메타 디네이너 소아 릭베 롱티 페겐 시베티 켄데지리아 스기 유메고라 제지슈베 제베디시 데지메 리세나리아 무튜네 페기 소아 릭베 민치 송지고라 겐스도라수 제지슈베 제베 테디슈베 링게네 도도 세나입쇼 팅디 강촌 시리 체빈 시베리체 순참타 셰이 레첸디 좀지 조경 사급치준타 십시 천괴 난케 바산츠라지 너나 시메리체나 양갸제요 팅게 시덴자워

人七三银边松紧紧若南唐东角那趟街边这些名字真有

마지 담아치 로다마 담가라치 로다마 마지 담아치 로다마 오저 루라치 로다마 마지 담아치 로다마 바자 짜라치 야리 레네 짜지 세네요 니리 레네 주지 동네요 빵쇼데 마리 긴야 겸네요 헤라 두시 라스 띠네요 야 아토마도 라스 야고 지스샤

0: 중사 아망부 올라가 두바데가 망요아지가 나가 지가 나가 두바 두마자마 슈네가 나만님아 다리기가 나마 까바수가 수주에지가 나만 하면 접주 카도만 도와 상무가 나만이나 쪼부가 나만 남다라닝두가 나만 레레시게 비주니 이쁘가 나만 라할라 수베 나만 주마타가 두가 태야가 땅아 유유따나 아멘제가 시자와 딜라가 나만 하샤 tumuga nama nago tujiga nama tiba taruga taga karbo chujiga nama tiba mita arwa chepiga nama shita atanga nama nga jatato
1: Tanda nama lenge ne sengwusube li chengdi ni chunggu lhase shodun ki nyayang ponye mikse li chengyi nga li zanzu kyun shuge ki chumi Tengdi nyayang ponye shodun ki mikse li chengna Pyugi sugun hamu chepshun chiga giegi namta le Chua sangmu chepshun nan ki namta ta Chungbu tunyu tunju chepshun nan ki namta Chuge no san chepshun nan ki namta Chimi Gundian Chapshu Nangi Nam Tarje Chachishi Yubi Nam Lengene Tu Lugungang Sena Yubshu.

现在你那个鞋子一做，都都鞋不麻，鞋不脱的，人把脚踢成成了皮鞋。

声音那么粗，听的中国蓝色小团纪念碰见米色立前拍视频，听见小团中文版的。

0: yang di la chebar cheba di ni jik dun rang zhe. Gyu cha sumbo re ruwa la, gyu cha se gi enwo kaya da kya shi du gyu rai gyu rung zhe. Di gyu di dang ngan zu tu jun shi e ge pa wo sa kap da kaya da kya shi du gyu rai gyu rung zhe ba la. Gyu di ni ni suk nguan na shebi na suk di drabu shi wu re. Dayang nguan na shebi ni dani nye bu shi ra re. Wende, 어머 가야대 캐셔비 큐라 큐티 카레스나 자지 탕 미게베 차와디 릉신 기구어들에 빼나 차샹 안도 들은 음식 교수세기 굿디 카트라 어머 가야대 캐셔비 큐라 큐루 어디래 디 릉신 기구어들에 다 파워사가다 가야대 캐셔비 큐라 큐티 카레 큐레스나 자지 타 데베 교디래 세브라지 슈브이나 차와 굿디 차와디라 쳔바포 슈디 니네 Gyuwe chawa chebe tuen dema dhiri. Gyu dini ni pala tuen ki keba di chimbo shirare gyuwa dhiri. Ndi dini ni la ya dhaya chachik yore. Di karayasi na dini ni ki tunda di drabu yore. Tunda di karayasi na nga gyu ma ne bar saba shikdu bewa am. Yama na saba shikdu powa tunda dhiri. Nga gyu nga me gyu ji yore ba di ma ne ba che. Saba shikga nga pa bewa shaba tunda di jikbali. Gyurcha se di shebe gabla ya gyur di le ya sa gyur chiba sa gabda gaya da gyashib di gyura gyur chiba di thonya ya omari ta di gyur di sangwala kare awan kaya da gyashib gyura gyur chibari gyur siddhi zana ya bu chebe ina chiba po shuge chawa di chebe ten di ten gu yuwar di de ina sa gyur di ma chiba cheze a gyur di chi shabari 패지 루딘 카지게 어 귤티 패지 딘데 이나 사가다가데 갸슈 귤라 귤 치구메로 어 카다 갸슈 귤라 귤 치비나 노버메로 공지 노버메로 공 덤을 딘 노버 말이 어 카다 갸슈 귤라 귤 치비들 게야 말이 어 나도 게제 시루 나는 요르 발라 귤티 주베 잠자 냠나 텐지들 야이네 구마시브 구마시 시브 인자 다 나래 체비나 유차세디에 Gyumba tedaadu chungwe chubar chiyula, chubar chebe chigangtang nambadile yaayi na ngunzi chiguk duosu. Di ngaren dindajigla ngunzi chigu tadunganzo muti gongba shi jeba nangna chigri al, jeba nangna chigri. Gyurja sayadi ta teji nganzo sheba nangshin ngayasa na dili ya kwa cho kashi jigi tona lenguk du shi chungwa la. Di tangbudi na lozawe. Gyeshung so gyuwe gabla rangrang kuibe lhala chuebar jyobar shikla sikiyo. Di na nga zu gyurja sayadi la ngunzi rakba zamjir. Tao na nga zu nangdun di todung ma nga zu samlo chita yishibji chidu zane. Da shamla shuyagi nedu nipati chungwari. Tumi zawa na la chungwe gyurja jyorwa la. Yama na tumi zawa di tumi sambo de gyuwaji marwa la. Gyuwaji mare ona karere. Tumi dadu shungdi, tumi sam borje, pyuge tang, pyuge nigi tuane, nganzo pyuge tola, babe, dadu ge tenju ji re madwa ji gi, gyuwa ji mare. Ona tumi zebe dadu shungdi, zawa di nana ya, gyurja se di, le goya gi, goba kari na, cheza, shamla nga di gola ya, na, ngoro ji chingda. Tejin shebe gyurja ti tang, tari ki gyurja dini ni yinna, goba tang gyumze so yonsu mijigbali. Dini ni nyamdu semi nyamajiri. Pyuge tohane chibe zamjuji yinshindu, ona gyurja di shegowe gyumze karesi na. Dileya, da tinge kebazu jeshe dindesu gyumbali. Zombe perje shiwa. 여기 중국 초반에 먹이 타팔라야 벌제 매배 터네 되네 좀 대랑한 루벌 레 벌제 매용의 치도 되네 좀 벌제 시와라서 봐 개슝탕 다와 땡주 궁중배 이봐 세워야지 오늘 개슝을 배 개슝 말해 오늘 개슝 말해 대 개슝기 땡주 키에도 파과 딛는다 다와를 땡주디나 궁전부 시다 인스 디 세세치 치도 Xiang ka su le, ge xiong dang qie me be yun de ji ji. Ten ni ge xiong ge ten ju ka tong zu da, ten ni qie ba me ba, ten ni yun de pi sum cho bo yu ba, din de ji xie xie qie qie du yin ne, du jia de xie bu le. Xiang gum ze ka su le, 로벤 남기 끄진지 체지 무크게 치소이 송어레 로자와 다 다가는 신기 삐뜨다 넘기 어 끄디치 마집 체제 콩 남발레야 메바 게기 고바디 주베치도 근데 교자세디 시에버레 송어레 자자 튜니 제베 다두기 댄주기 자나라 교자 레베디네 대진 시에베 고바디 마레 좀베 퍼제 시와 계숭당 다와 댄주 쿵좀베 세지 임바 계숭당 키에메베 윤대주치리 임바 로베난기 끄진 지천기 콩나마르 무기 기치리 임바 소기 고바 테다그 토네 튜미 자와나라 중외 교자기 고바디 세세낭벌 디나 gyurjaa kola yaa riki yuwa yuwa na shiwa na yuwa ngada dana nipati la yaa ngunzi chikukdu samgi. Ngadu lukyu thwaa ki tuzi chikda dhwaa jaa yang gyurjaa kola ngoto ji shena tigri. Turab gyaba gyabu chisung di zang kabla yaa. Gyabu chisung di zang ge loza war namla kaphab jaa o sushi zubbari. Kari ka chibar basa na gyurjaa shung di duwa dhenu ina. 템제 키말라야 최벌 최고의 송물 규제 형제 도대 되는 이나 상계단 청주스벌라야 최벌 최고의 송물 규제 형제 무배 되는 이나 디올라야 이나 잠배양라 최고의 송물 개별 로자라 남라 다 규외 급라야 이나 규제 형소스 올라야 이나 랑소스 추디 딘데스 땡키바 채나 거봐 가려워졌으나 거봐 규제 흉디 데네 숨네 데네 강 군도 도민기 시제디 시베 거봐디 여자 까디 퍼벌 거봐디 만년배 콩라 만년배 내겁라 야이나 거봐디 주베 체도레 냔배 지라 대도베 거봐 여스 녜 시제 팅마데 이네 랑랑 그베 하라 최벌 제바디 더봐 제마 코랑에 드럽 개바세직다 치송되제 세직이 천연이 야지세마부 냐람도 튜브리 샤마야 드럽 개바시바디당 치송되제 시베 천예티당 도아제에 개제치징이지 튜버지슝다 드럽 개바세디 표구 루규기 땡네 시베이나 진네 배다 남마산예 그 출루 이내다 야마나 티미기 시자딩네 다 루규토라 피게 드로 교슈기 두급 상슈기 체시 인시 시에나 베지 머디과 제야마리
1: 생계 넘버 2 공감상 당대캐남체 신심바티니 Penjong Lungjin Ninchin Legung Pege Lungjin Gi Lungjin Lopchi Lichin Shi. Lichin Di Nang Penjong Lopda Chemu Gegen Chimua Cilin Doji Lani. Pege Ndachui Rigbe Kola Chiri Nansi Yubie Sina Yubshu.
0: Turab Gebe Nang Tandalhan Yezu Kinsen Nungxin Gi Samye Gomba Di Shingbarwa. Shingba Mace. 난다 루규 탈라 중에 세미 듄서 중에 얘네 권벨 없어디 타고 죽버리 대마세 산에 더귤링세 게가도 이귤 강주 봐라 다 딩성시에는 이귤 강데 산에 더귤링 죽베 마체 치주는 케밤 댄창네 개베 까탕 다가는 신 댄주 망보지 뷰일의 귤 제다 로다와 럽 구시바디 급디디 중에 로다와 구디리 세상 두렵 개봤어야 돼 두급 상쇄기 재직래야 레디아라 내 공쇼에디 규자 시바디래야 개시 안도 리기 이와라딘데 삼로 땅나 땅에 두세게 된다디 초숨터네 모두 쉬어 알아 다시하나야 내 규자 급수 쿠베 시간 티고래야 모두 두드지 지금 치강 디 토라야이나 저번 미직베 남아야이나 송당당양나 제두 미직버디 두스 세상 저번 면저베 남아야이나 비규 미직베 왕키 제두 미직버디인데 망모두 다시 한번 디고라야 안도 제시 슈두드는 안도 디나네 被康龙西逐渐我对他这些前辈呢看他继续工作的用个人这对人就听说那个古上光建呢可被他马文秋了恰菜路三丁的别准都下界那个这些就学会呢第一呢成为文秋三级多了这些的这前辈呢往左边听到的马文三级我的文字前辈的他的爹呀那乔瓦龙文字前辈马王是都在呢，那我就撇开他就徐兵的写的是另外是也是说吧，其实他徐兵呢宋三个屯大地，第二样文字写过都是个马王王秋是都在呢，屯二套对不赢呢，中文宋三的呢，蒋白杨你的也呢文字写过都是个，现在看的是呢，屯大的南瓜山也给缺了呀，带着军委一般批的是赢呢，场面挺热。我说江北洋是叫着了江北洋西边哈地呢西的给哈地的是开朗的去把七个月的话了去路给朱龙文的写为呢江北洋西边哈地我的肯定的是呢三个通街给去了我记得对白等于见的这是这些中国人三个通街给去了给我记得对白等于住的江北洋的是这些根本的三不来的写文呢江北洋的听了不得那句的听了不得句听了得呢你呢写见我以内的写见那不以内的他个能行给写见一话说扛汤扛毛起不了呀呢江北洋的托个没把的句话就热了按住了呀呢写了不走啊听呢文就扛样嘛呢打不得不句话发起了呀呢我就起个话的车长江北洋的呢我送我的车不是第一呢俺就对于江北洋的那西的他这次俺就出来了呀用手我就起个话的话了江北洋的我就给明显别个了呀江北洋的呀呢冒为解释这样冒为忘给出吧现在扛给吃了呀忙一把马钱把马刀把说没把现在大不了把银子江北洋的钱来冒为解释送不着了冒为忘去拉送不着了拉的他的乔瓦其实有点把咱们能钱的这个啊冒为忘去拉恰才送着恰才是多少了第一呢我就就军写的恰才一年的要么呢确保恰不是年的要么呢离家给拿了呀那么是要了说吧苍茫了团结明给那么大的第一恰才的古松苦白恰才了写不的团大长人恰才谈苦对不说康克样难得那么松出药的别恰恰问那谁到松大给这把社会对呢古松写不国松的人他国松的卡的写过的是呢绿啊一松的写过的恰才是吧天夜的那么他妈他忙不及个拍击那都求物的对了呀国家批你你那么多痛啊那么贴得不及了我的男性都卡不热的贴咱们给我的前面呢却不冲他为更好的第二呀多加卡里话的是呢另外一松着过的一个团的卡里切过的是呢却把其余怕的地点呢远点的通通不去过的那个团的卡里过的是呢远点的我所拿到呢绝不去过绿给团的卡里过的是呢按照明朗的我所通往过能行天母教啊说那呢通就有的写不是就用俺这恰才确保就把亏就把是扛出没以内多加的另外一松缩水团呢多过个月把的松对月把的牵过来的开心不晓得马尾翁出拉恰才罗是他们他们的呢拉那都罗的拉那都罗的呢做几十年的乐都十年的得都十年的第一切记得你把卡的通过的白色呢器械给吞大康熙那个脏器对的早把切不得西把他乐丢过来俺就切个这啊了俺这冒翁秋拉恰菜咯西边别的长街俺就丢了呀这些都对的钱呢顶得着但你吞对的俺就我就学不赢呢俺个人心世界我谈大概能心给那把 다가는 신기 이와

0: 中央民望军区隆庆联控仪，中央民望军区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
1: 세글랭게 군감사 샴라 선규루 냠달리 젠쇼 주인 팅디 선규루 키난 된조보니
2: 삼루사베 양람사바레 니티 치치벨레 지소 요너키 팔리 나르베 치루 단티 산네타 윤보소키 헤바 충도 동아디 리장키 튜모 추규르키 베든 교육 둘라 꾸디 덴디 동심바 시바쇼 규고 타
1: 롱아 젠지 처교 중업에 고야부 주버다 콤도비야부 보와 시바레 남티베 응어바다 추무 대회 당화 리우 대회 장도도 대마대 중국 무투대 중감 중재 기선도 살바되어 심해 고로
2: 시지야 드람소 레데 남장 케진 카지 주중키 가제 투점소 렘네 벤조타 지소 뷰디 공비치 구수 내신 딩수 치료 당회 고로
1: 호구리야다 자르멘키 심수메 첸수 치고베데 저르벤스 흉키 로규라 양타베 다단 짐바다 먹덥기 체니 랑균 랑다 지규 뷰규 체베 고르소인 샘라팅디에 선규르기낭 퇴시브드남센로나 니가 레고네 비베니츠 지접쇼지 시진핑키 투몽토 축부르 규르바체규니 지조링로기 모웨 랑자다 중규남베 팅럽젠기 케주 케침부지 인시 데나와타 콩키 뷰제토베 콩베라 꾸디동마다 지조 윤노르기 파레 침부소바다 퇴송 곱샹아르베 야고 잽데 팅럽젠 죽룬기 중재 티베 망웨 티베 창샹아 미망용라 펜바토바치 그시 내드나유 니동이 슈저지르 다왕아바라 당조양기 저장라 뷰제토베 공베다 투몽 축규르기 뷰든 그 뒤규 랭겐 케진제유 지접쇼지 저장라 투몽 축규라 꾸디동외추 응규 뷰든 체규바다 종기다 종습기 해바다 서규파르기 해바 용법기 해바제 충도 동규대 조규카조수 징규베 랑자된유 龙安哈森林浙江区罗田居民安业业特区的基增进度松托联系启动了电力重建的重新酿制空白了你这些的推梦球球的基拉林冷部催熟起别托军界没把它空得塞了不别把它偏着塞了不托别他接浙江土结构级人力所的你动阿比哈森区人家没把它来个七星月把它所列居民人民科学七星月 멍시비입친부카지키 닌다라 콜라시비 타니 팅 통주루 치갸자 카시 타규토피로 대교치바다 촉두뉴바 점링기 뚜니에 돌리비유 다제 저장토 닝보 조산 추가라 닌르릉외소 뚜주치제 뚜치십기 점심바다 퇴감치 중니레 게지유징 콜라시비 계급도 쓰구 니길 하점다 탐도제유 갸치베 종습 쓰구이키 닌다라 찬용유구와 미딩 치갸점라 닐린슈네 점링라
3: 中国重视的那么一万国学文献有提到你浙江的土梦出局了各地动物孙杨电变那么是土梦出局用了这句的直接说起习近平给大度突然能说些是浙江土将来能够空气给特局给特局各地开启难的日子若来的联系车动所及车局拉得了车局了各地当的浙江给空白土梦没把的当你明白那段我了他就车局了你这难有
1: 你们路线人浙江给姐姐特区拉达拉丁色切的比赛特别空白车基座就努力给爬来切入东区他用切行于浙江行经空白切入个新旧看推梦出局的新旧的那样看给主人选把潘晓东去姐姐特区你浙江给推梦出局了各地动物为作为组织之一把的天能对别创建的创始及各路车轨的日子肉来所及都写天阳黑把进步松冲的动物为中则是 浙江区土梦出局的北端区族群了各地电力东端的阶级特区区端土车区他用车托托的帕拉松土拉林达尔巴达宁日电用车的比赛特别空白的土梦出局的基隆布斯尔巴催熟车区的引线区域浙江区创业的创始的是个永不阶级黑巴进步松穷度东北修脚色的对阶级纪律应变日规级领战总督下雨
3: 推梦球球的被端口组别通美推数行进铁用机总的冲击的去国主以南对接机纪律特别日规机领战总你需责别有情铁家军机行进铁用机七个怎么送有 원자석유지 통계지진 단계 동보르키 생진태 용기 주제 직점내 생김에 저장 생진 공배다 교류주 우윤행가 투몽 조교로 꾸디 초이 초장 린젠키 내두연 탁주 집에 삼조니 퉁궁기 교진 조보 생진 용수 장명한 고교도부 체대 기린 균세 체교태시 안주 유법도 듄니 지구지 링첸 종라 종직라 시주직 댐베다 종직라 레리직 공배동와 야주 점규 서구다 지구지 링첸 종니기 공배동유 냠준라 꾸디동와 제기 토네 퇴내기 띠부다 천재 사두기 퉁궁 냠주체 유제주유 리즈 조르레 남자 림부르 체데 저장기 처지 람수 레수 당유 팅에 직대 직니 숨대 직라 교르바다 신진다 태도 챔바다 벤조 똑진종 슝공 킬레소 망도 당와 괴구 치든도 체데 되제기 지류 티베 종다 초용기 차조르기 로교르 냠레레 된베유 주조 총기리 커청취니 태난기 직지 저장 신진 주조 총기리 커청취기 주장 슝바 정항키 안주 카즈구두수 탁주치구바니 수준툰레 지교루 체교태시 신진기 벤조다 체진젠 팅소 챔비 안주로 로람체데 툰레기 뷰제 토동다 림부라 구디당왔다 한조이 유항다 림빙키 님구유 로글레 체유되테 첸제사 두기 시디 누바 체로 당왔다 토롭기장 안주다 냠도 사뚜 추타칸 주베 심주 사르베기 누바 체로 친유 rōgyō chidab tētāki gāngnē sīwa māsē tāndū sūnshū jāng pēbārā kyōr yu jēchū yu. Dzōngkōng pārda, sāgōng pārda, dēzēn pārda jē tūnjūru lāmsū cūshīb chēbē. Kē chēngki wē lō lōgzhēn chīsū dā gyōjī sārba sōgī tūnlē kōngbē tāngwē dōjēgi jīlū tēbē dzōnggī mīngdū tūnbā māsē zhējāng xīngjīngi sōlē dzōng qīnbē chēsū yāng cū yu. 리즈제네 서구기 해바 총도 동화다 퇴종수 저장기 레시티동 균등아 띵서도 단데 총습 공비기 능의 규슈 규비 지신유 리수이 총기리 진윤 종기 팔립 세강기 서브젝토기 팁스 제제 창매 총라식 춘기유 팔리 세마티니 콜라시비 계급도 서구 주주라 종 톱드니 진윤기 총습기 요구 촉지 공비 당외 림부토 규발의 총유 浙江行进李水重给的金云总行列重视局金云帕里斯面布达协助的那几主人赵家明启安置帕里斯马吉吞列个性的一瓦契约路堂重视给这地主的我在干部连云解决给人苦了吧的空空重视做不出地主契吧云谷重视帕里斯的连云解决给人苦了吧 白山虫子帕里十岁六岁托把解约别场面三级十倍的促进空白用了进行约解决约有个促进给联系车动了各地顶上单位听爱虫子将被年限级空白读书及各级来处理起来来个起得了点点虫子给吞了唐部的泥巴松不解年级空白顶上用了各地贴约进云给帕斯吞了给充电的

0: 장남 쪽에다 총수 니길하 직도 제유받다 대신부 칭아하 법바를 용어라 니제 토비유 浙江省金 리水총계의 진윤종 동方총대 신선도 총주 유미 왕리分析 총계는 选举 망부식 포유도 로대 망예를 중간다 십중소지 레군예르베 파리스교 태양 유구외 냠린치베 남장식라 교류 안주정김기 권남도 레가를 조토베 하장야부도 지주유 明年的 浙江期 유구초지 개경업주사점 공배당하다 대다 총주 나동 숨길하라 캡대 총집 튜네기 박립대 체제를 동신유 달료로대도 유소로대네 축조용어집에 튜네기 제다시비 미치 축경업중어지 레슈용어라 그리토받다 싱바라 고르 통주로 니게 둔주이 용법 판응용어체유 浙江行진 신뢰 총집 등기군진 리잉빈키 만주 예예 탑주율라 따라 딩습치받다 멍주로대네 총진다 유다라 냠제제기 리우숨 리그바라 좀신유 레무투 종종기 규지 뉴바치로 동하다 유소르디네 초교다 켄덴툴레 진부주의 툴레 갸소비 집에 자주 림주라 따라 제대 종계다 종대기 멍시 직제 총습도 누싱다 캡기 투바차주 인시주유 투몽 초교로 기배된 교육조경 제대 롱아하점 송준 浙江기 유기 마대기 교주라 따다 해바 진부숨 균두 지중도 당유 신진용기 총기의 총습기 총미 용법기 덥교를 해봐대 직차 구총리 직차기의 직파라 충도 침받다 로죽숨 뒤마라 충도 조배 남바균용 톱대 벤조 신진 침부 최도 해봐 총수대를 교류 달루로대도 신진용기 총습기 총미 미래 찬용 꾀주 초배 용법대 고로 니지 된동 앞자 업중행어 쓴대 퇴중발의 계좌 축파류 浙江 신진 공배다 교류 우련기 땅주 공미 황홍홍키 안주 지접수지 시진핑기 아주 이라 땜부롱 예토 퇴몽 축교 응원라라 다르다 응원라 추다 체규로 끄디동왔다 사두기 구유지다 퇴레 지규라 땜티 지조균으로기 박립 체지체리에 수동왔다 퇴몽 축교르기 응유비 멍시 사미제바라 사댄도 동왔다 첩지 공비기 중재기 미티베 망와라 펜바토바 체규인 니동 숨주 탐발로 레급 부두 공백이 투몽 초교로 빼둔 그 조준 체바라 타주령 신기 피림 튐바 체대 시세찬에 지조링로 등급전기 순념 덴베 비리 응윤라 초배 주는 체조 인시 주유
1: 디글레 군의 비외네 추 세족섬님 예시 지접하 선교로 중래 강키 롱아세 중업어 구초배 주튼 조외 선교로 용자 전도 접탄 림바 초신 중캄 구유비 지유근 그룹회 롱아세 중업에 고초배로 랑제지 중캄 구유기 비세 균체 매발을 레소침바타 믹세 조호로 레주 응세 중유바 모주나유 다르다와 당분의 듬배파를 개용기 PM 니상의 체듀응외부 산용칼세 두송래 미개방 조심마세를 위크 직탄 청중계 찬해 착세 야제 투탄 청중니 심바탄 남시 리그베 닌창기 두르세 두송래 야제네 숨탄 청중구 파유바시 상외추 직탄분의 숨배파르기 추부세 십시를 제배 중외기 두르세 야제제주 교주탄 청중아 심바티 두송래 야제네 니탄 청중시 파유바시 망초니잠키 추충제기 박조네튼 촉동하삼 체질의 주요 체질을 꾸디단해 지수타 머추 추충기 추부세 모두 직니발의 내주 균형도유 중감 구유부 부장 황润秋희 안수의 퇴용내 내래케신 천리탄 튼라 팀다라 박조 주요 체질 등교체디 박조고 주기 강조라 균튜타 딩섬강 꾸디동화탄 중캄 구역의 비세 퇴용내 체리소 조주를 꾸디단디 미망망 소기 제베 중국 조준 체베 편제 초르투바 지신유 예동 숨주를 리급 개용기 PM 니상아 이카르체 미개방 춥심마르 위크 니슈접듀맨 심바 체규탄 취구류타 취중캄기 뷰리 취두르세기 믹체 야제제주 갱의 발을 토로동화 신진 총주 취계기 구유 주용력 주체바 총습기 소외 쪽추 주요 체제 야제 둔주 신규로 꾸디 동화 제체디 댄딩앙 총습기 매도 구요 레소 동주 인시 주유 탈루 로디투 개용기 도수 로기 로 동세기 송회 둘세 통마라 야제 업주 레마와 총유 중캄 구요 부부장 选拔 리高仪 龙阿前中央别人探辟这些进步路探修建你村进前的女主探苏雷进步一阵重建探重新组装所昨天提供给帮美天用皮件的固定当月解决

0: Bashi. Dangi Sotin Jupkeba Sotun, Rangeki, Najisu, Lungam Chimbu, Tunzen Jusumba, Bajim Ladar Chedi, Rangeki Kalungi, Buse, Muse Tubu, Lesu Jujur, Gudi Dahu. Junkam Kuyu Bu, Buja Shunpa, Shubi Johi, Mingara, Rangeki, Lungam Chimbu, Tunzen Ju, Sibati, Regur Sabe, Kalung Buse, Juntu Lesu Dongwe, Chaju Chusi, Jopur Sosin Yubatan, Zuneto, Tiwe Towatan, Tiwe Nele Kewa, Tiwe Tedita Tuba Yunjur Shukemne, Jichu Uyuji Chongsumtan, Sichuantan, Chongsin Sakhu, Xinjiangki Ulumuchitan, Changji, Shihezi Sakhunche, Shunu Yuji Sakhun Suzidi, Mixie Zune Sakhunle, Cho Yunne Jujun Chejutan, Kuyi Riitan, Rimshin Gudi Danwayu, Kalungi Buse Sakhun, Yongsu Ligur Yunwa Chejuhinla, Zune Leritan, Kepkun, Luzije Jujuntan, Zubu Nyungdun Chishu Chirudunwatan, Zune Chachu Kaji, Chugutan, Leja Chimbu Kaji, Ladar Chejuhin Si Jubashi.
1: Digali Gunne Bibinitsu, Leja Namdang Kejin Kaji Zugjunte, Jizi Juksumnin, 세계정신기각제첨지수립대벤조다지조부두콩비라괴수낸신딩수치루단유유강아국부침비교기레자조보대시지양주람남장라지제죽숨인누죽준태피림사르바총유남장기춘진정신기레자인배시지양삼신기각제슉대좁시다삼신기초딩가와더부시수차배신룹기띵도니기 조수 알레 리그춤데 지두기 어준베 내급주람다 대신삼베 작다 조부조교로 멍시띵유 시즈양주람기 징제라 지리숨주송아 점유여받다 높도 광주 난산의 고초시 샤도 동관 후문다 샤田총대 니파라 립기유 유강아 삼진다 신종주람니준신배 지수 탄다준신배 시즈양주람 유강아 국부친비교기 정부개배 주람케진 현식시 삼바준신배지 유강아 국부친비교기 주구약수기 짐주차제조보 나르베 치루단데 국부친비교기 총기를 교조 튼주로 공배조교로 로람차주지 광동 짐주초배 시즈양주람 남장기 지접수준우진신바 熊浩想起 눈바치바다나 니동이슈적굴로로 준차르베지 삼바조부 톡지니댄기 잉삼리 삼바조부 링통다 토제 딩듀멍시 작다조부 청티 콜람 청부르제 남장아이 점리기 앙탕부 되규리 제주유 제제죽섬인 계급도 눈다 정중수랑기 멍시 제규기 남장조부대 장수 连云港에 이정 파르기 마주 두눔 동남레제 련화의 동부 배주 동고 초보되니 랑게기 롱아젠 철구 중업의 고주로로 배주 지구 초비 돈 치동 림비 마주 두눔 동남 당부되시 계급 동자 초비 중준 남장 토담 공시 장수 남장 연라뷰 진일의 원유민키 连云港 내 이정 파르기 마주 두눔 동남대 장수 청규기 추제 큐규교신 람디시뷰 주적굴 하점 추궁 규규배 알레기 까제티 게난기 직직배 동남기 뚠제도 립유 만주 가져 땡기기 수르비다 낭디 제고다 가져 땡기기 수르비 제배 딥지라 제사 되체데 이공 백신 유배 되주 통유나 링제 하람 동미 나다 청중 뚠점 수르비 톱지 저실에 닌중니 은우도 수비 톱배 람디 시부샤 동톱배 가제 줄람 샹 톱유 제주바레 连이 동남기 련화의 동부 인재라 지리 게다 십주 시숨다 청중 예유받다 로레르 눔진세 돈치와 직다 사야 게다 응업음 점심바 추구 제유 동남태다 连이를 제신배 리이 동남 제두 제배 제수 마주 두눔 랑게 셔규기 마주 두눔 대배 이정 서지수 긴진 톱대 장수다 대신 지주규기 두눔 조장다 제규르 조장 길에 망부로 마주 규제 고를 땜부 톱규지 시안의 안강 파르기 뉴주작람 지지 죽숨인 응유수 최대 코르규 퇴삼수 리뷰 중국작람 시안주 긴진부 뉴주작람 도담커의 거장 장창성기 최대 코르규 지배링 장람디전기 응유시 코르규 직조치단 내부시수 미국 코르규 비리기 제장 체린수다다 직제라 균쇼르베 레두소 디베남장 지지를 딱제 세부치에대 지두 딘장안 샤동톱규 개린체규지 시간 요주 작람니 계급기 투윤 징징기 작람 차베 차르괴기 슝게 체게 요주 작람 추네 바도네 하이코 파르기 줄람다 징근 줄람기 접식해 진식 인신 사도 준비에 작람 조회 링세라 지리 갸다 된주 튠지 좀 여봤다 추주 레뉴세라 지리 숨경 업주 최고 제유 작람 샤동 토베지 시안에 안강 바르기 작람 코르교 집에 뒤주대 단대 추주 숨리 추주 찍기능 준도 통도 친데 관종 총기리 교조다 산류 침부 지구 와르기 조교 뒤주 통도 숙진 조교제 제주유
0: 디그 레코네 비웨네 추 你现在对马的河南土军区岸查杰尔伯伯塔龙部清部党委能系电约景顿之吞部的体拟各自提三所列月别三列提给切德忙不松的女秀余贵新南给提出乡伯塔罗列永回来听主评语此就是年结果没出租的主巴的河南平顶山重结日暴风总南电重结
2: 和神庙重组当支部已书记牛亚南提三国八日重组奥顿出国的西当天有不奥的起初测试为内属新南给罗道有人去南帮所媒体北起出大落了天气学初天出国的你说了怎么这组接头中美塔独立地组接亲部军界没法的新南给起初七日表现七星月接绝学平点山重结的新列塔重新去新列拉在欧亲徐伟明提新给南给起初家军体重结的用给顿住基家军体家家七松学明个的重结用给起初相别不敢接动出个松就这组前天有不奥顿塔有了就像我借钱的你南起初全用的相差话的尊列接就行一些松于八十
1: 대글레군엔베베니츠 거숨지 초대 출구로 배제시된 니동압 경합중업 뛰었습니다. 조승 팀장, 니동압 경합주 담바 종홍 채봤다. 유고배 미팅 70주 10시다 초동승유. 만주응유소 뚠치 니동계 70주 10개다 개동 오전 채봤다. 제지배응유소 개진 뚠치 뚠주 뚠뚠다 개동 뜹디고네 주간에 주유. 니동족지로로 조승기 오전 채배응유소기 정보로 뚠 통주로 찍리에 개춘 거숨 뛰네 규디 무소 오진 체규대 로중아 뒤마라 정부로 망부 균용 도바마세 니도니 슈저지 로네 니도니 슈쟁을 왜 바르기 롱아 뒤마라 돈 통주로 찍다 지방을 얘기해대 지주 변조 규기 틀레 제다다 코저 제다 땜뷰가 균용 도비여진 지주 점규 스구이라 망주 응소 코저 견린다 지주 교규기 변조다 지조 뷰디 공비 조배치라 대교로 땜부치 코든 체유
3: 나무 최딩기 양당인데 내종 그래 피규르긴 도장인데 내 단달 굉장히 센시버디니 두야룬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생유린 얌자리 제시
0: 디글레군에 비베네츠 제 주피니니 점링케 심소마라 텐수쇼회 니무힌 니세두마라 플로크리아타 자르메소기 제구빈테 자르멘스 슝키 루규르 양타베 따당 짐바타 먹터키 체니 랑균 랑다치 규 뷰규 체버시 점링게 심수마레 첸수슈웨 니모 팅 주시바 레베 응노부투 후구르예 심수메 뉴즈 포겐 소바타 디신 콜라시뷰 게크 망부시기 먹터키 뉴즈 포겐 소베게 투미츠 쇼알토 후구르야라 자드 자르벤 슝츠 칸게 고담토 도좀 체휴 유응에서 유배 망초네 개상토베 뷰지 잡아타 라도 주민게 장니 덕덕 제구 시바타 팀다라 군습 제구 시바 자르베 마게 링루 가고 제구 시바 어리탄 자르베 후쿠리아 제게 망토 나티랑 오고 제제바 소케 제리 케르 유바타 자르베 시중키 로규라 따당 양 타고 진바타 모주게 투수 페메 진시기 뒤디 심수마 체도 주바 소기 모주게 낭니테 라산 남당아 장니 덕덕 제구 바마세 너즈 포켄라 군습 제구 베르와 뒤휴 두소난슈겐 로크르예 럽저치모화 바이회산키 케시 먹주라얀튼치 샘수마탄 자베 네튼타 니엘레 수바젠키 두와소 먹덥게 난니 라얀튼수규 타르두네주나 먹주추 미셀라 뉴즈 치슈 퍼시바타 동의 치슈 용구지 휴지 주바시 Jarmengi gese bilintu mingle kame chakpe kakya dorwa di. Pemi ki Jarmengi nangyi changba xiepe nyeri jimdun ti talyo dawa chukbara jimdun cheba ma se dawa gebe ci chupke nyimpara gyundung se gyunba shi. Nidu nyeri jimdun ki yu ngu su tandung simsume ngu sun longye dunbe chigu xikbe yu. Jarmengi balin sanguba yi teng xiao si hi balangpe Chankuriye, Dublekwara Songyele Tarupe Simsuma Shiktaan Kunme Kimihi Meze Nyunggyu Juyubashi. Bilinji Simsume Denze Shamsu Kanki Le Tumina Sabu Linahi. Tuyu Rinpu Na Simsume Dubu Nyunggenki Bueja Kunyumbi. Terdin, Ngancu Kongcu Jusula Nyebatan Chibjik Kongcu Nyangpe Dubu Tinja Larya Metunba Chagyu Lola Denpuru Ngeguishi Juyubashi.
1: Degale Gunen Bibi Nitsu. 콜롬비아 계급 뉴스인가 도담주의기 최적소민배배 년수로 식나 계급 대리기업의 사용추 기남도 쇼르배 미 니게든주 튼숨바람 망도 친유 제크유 년수사쇼로 식나 사용추 미 손동 계급하점나 매균 퍼버다 김자 시질하라 뉴스 퍼바 강바 직진예동래 개버라 도균 퍼유
0: 생기린게 콘세센트로 녀저슈 개전신원들라탄 바선함히 레젠경고난겐 참주라시
4: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5: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4: Chu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5: Chakdo yubi chichuyi, mu chi yishinzi lembar chi.
4: Mi chiki, ryoyangsi, gyangzhu checho.
5: Nyamzho rinu zhewani, ngamji dende, yangtsen shiki.
4: Sochu kang shiki, yuki minan, yongwar chi.
5: 미리카기

0: Tabri dang zhenzi.
1: Biri tang miamle.
2: Qidi tang kongpi.
3: Zemling ki tirin kasang.
4: Zemling ki tirin kasang.
5: Singlingge gungkam sang, xiamle ya zemling ki tirin kasang xibye li cheng shu yin. Tingdi li cheng ki nang tun zuo ni. Eritan yiren ki tuigi zhenzu le simxi kangzhi qiba ta, gyuwa kang yong si jibye gor ta. Zhongkui gigen ki, aiz ebi ye xingle li ri lopsur zi nu ngui zhong qi nu qiru dong ro jibye gor. Turki chimzu le dini, kurdi sube dan ki chekshu miyab suibar tuinin kang yubye gor. Zhongkui uibu nyong dong ki nyam yong li tilin le jiexi sangbu kodun jibye gor. 而日国车同出东岔七落七把盲七娃起来了热不他盲错居马的欺骗热没不离观众展念没别那团不都团别过了中国三对前年快乐西部冲热的西部西部过所因下面了听地里曾经当团西部车那么先说明二的二十堂依然玩军团岸卡带头狼家推不对接给西绿都情愿 Tiren Pusi Shun Ki Yiren Le Denbe Mang Tun Ki Ji Gui Ki Namba Zhong Nyam Xian Tu Dan Yue Jin. Gak Dom Tan Bian Jo Ni Che Gu Ni Yiren Chu Guo Gur Tu Ju Zi Qi Xin Yue. Yiren Ki Hormu Ci Cho Ka Di Tep Ju Ki Gap Din Di Lao Du Sung Ni Erir Cha Kin Dun Ba Tan Chep Ji Mang Tun Gak Dom Jin Bi Mi Tun Gui Ji Lik Ji Qin Ni Kum Dab Ji Ma Erir Tap Zui Che Gyu Le Che Ji Qi Ge Yue.
6: 而且他一人去真罪体真罪人不怕马立于不是一些明年给个你不给南去给给去村子体别而且他一人去推动南错开去出行下多年团体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实其
5: tu gun tu ngan to zhuo wei wo gui ki bu zhe dun tu ti ren pu si xiong ki ming er bian zhuo ki nun shu ta qin zhi chun men pian chun song zhi qian ne yi ren ki ne tun ta zhuo qi ge ren wa qi ge yue ge ji nian nian xin zhuo zeng zu ki wei xia nan chang ki zhu ren xuan ba wai zi yi 提伦普以明儿一人起内团铁松为当局提，狂了叛逆给从南穿来，穿西日了，狂了我们麦团起当个也不行没别，给高位麦出他，唐林起高位西地瓦了，团局团起水泥个起高位内苏开了月季局不是，一人起听爱真最句，花木子粗干的特局给改变起不是因别，人他俺为电器切局别，谈到改变体阶梯。 特区给开边七十最零七星月，铁人普斯雄起女婿羊驼东贵边开始轨道给推个低了，一人起你些矿错个街头国际具体，而且拆迁忙不断变难，而且一人谈提醒社会起那团结可不了，矛盾恰就变成点头交关不谈，一人起错到各种谈变做年轻长嘛。 7.7吧，高东前边一人去跟诺的七柱七八团队，穷困社区厕所最远。因此，月开六千起开吧，非是团去，一人去能够了下江西不地，错开去大王阶梯，开山体外嘛话最零七个体因边，文字七个月不是。一人去一些明年，我们是错开呢，一人去特区的机关，六七十多条路径，第一人去定价电路塔。 社会去读书，同样送教，错过去定价之税，该转接给内部承办公司。马文白二十趟应对全面撤销的样，改变拆迁扩展前途别完成这个月不是。咸阳一些明年二十趟依然去推拨马文白批确贴，详细去农村送用识别完成七八天。今年明年对接给西路银边开店的那部天，军退休提升。
0: 铁人普斯兄来给南开的闺女秀谈，刚才春节官别春节婆呢，西群区为麦团抢救拉两比狗逃了万幸。我应该穿你给平村七十元钱币，错开给出新下东了过跟铁币，那么模特那些。你呢？麦团东都拉两人不不给铁些。明儿二十趟一人去，对接给村村几个月末。我应该苍马给南开车间小开去女秀提不月别，穿你比错开给出新下东那团跟别麦出七不浪四边人个二十年月了，到顿把平村接过七边团跟街头穷四帮七不七个。
5: 코웨이티 팀바르 사바 계지부의 주인 샤벨리 발라카디이 추원이비 눈댕키 추툰 조탑체체 두법티 신보르타 시루 라리안 신보르지에게 코르교리 문제 주요가위 문진지가 유부시 숨니 어르탄 이랜와 네급정신 개발계 꾸지 중수 유부티시 아만소 동지치 켄키 동지워 어리초기 이랜러게웨 변조니체카지 메부수니 이랜키 초가샤주니튼티 중세 치슈체교티 지린치 시부시 Shanghai Chigeke Yilopchinki Wishar Shimjuso Yi Gigin Chimuwa Dinglongki Kongki Nang Tsui Rik Sumputi Daki Chunne Ne Tsui Tangputi Tun Siti Erdan Yirenki Mututu Tuzui Gangxin Chunmun Chin Nyingxin Shikun Chiwe Mokchu Michungwa Ta Ngunji Ki Tunji Gang Yonggawa Yinbi Ngunzin Chig Yubzi Xianya Dinglongki Ngunzin Chi Tun Moji Tabani Sartu Gosha Chibi Chi Tu Zungzin Yinbi Ngunni Langchuo Chikbun Namgur Tone Rangki Wangcha Zugugugyu Zadachi We Benjor Tupabgi Yirenki Erir Chirshu Chikuru Gundi Dongsi Mu Wenga Mingen Nitsui Le Dena Benjor Tan Mangzu Ni Yirenki Chikzin Shokan Ki Ngunjub Tunzin Sik Minbi Ngunzin Chik Yubshi Xianyang Kongki Mingar Erdan Yirenki Ki Tutsui Gang Ne De Yujin Sushi Ki Ngunle Chirshu Chimin Le Dashin Yuji Jubata Duje Ki Juna 어제 카세 웨딩고 투츠루미 유베 티룬폴라 투츠기 뉴슈 티웨치와 유라 이젠러 티웨 투츠 강토베 뉴베 유베시 아즈어비 올로미야 나디 허라이터 정충시 부탄 수준식 베루블링키 최다 강나 중괴계의 마유제기 라버윤베 소함송아타 라버예베 컵감송네 박베 비입토 로즈직짐키 로마초르 소자키 치니첸가키 샤주랑제 롭신휴 타고르토 로마주창 카시기 권네 기겐키 락베 구이탄라 다신 마가츠임베 락제 나초기 지시 닌딘키 닌신휴 티제콘즈 응구 치로미바 비입토 종다치휴 무종 롭첸티 토네 롭저티 직베 슝루기 지시네 랑린 제뉴기 소종팔 군도총와 수냠퇴베 츠바타 天内中国给人提单位更多期许提示罗尼是增益了里边阿比兰尼他听给罗青年看罗梅车席给不他所中提列空了我才起了聚过起位从南穿越空气听了陆地起个日别雄路马多年个命他在中国给人提案错了规矩其他里边提为里边国内西家国林托归独自去预备 天内中国阿兹阿比亚若格切别行列里日落苏土厅松别老贼若格南昌基旅日行事南昌提名运年行列里日落苏基根阿东切别格阿兹阿比亚的强在土为行列老贼克别名的卡基苏共切地昆措日让给克别行列里日落苏马拉祖若切格团结三年提给行列吞结给初次托尔东就提示 남찬 튠조르와 펑다준키 안츠이직지케제미팅 개주결구단위나 모체탄 둠제라지 조레 김치 축시멤바 싱추소 칠레중추유 기겐직지케진 허라이터 정충식부탄 수준식비 루블린추비 사내티기 리지 루블린투도 캡유지주도 마유제니 호난 김우 출로 리지라

0: 유타 퇴무토 마네 쿠르켄키 망초와 용수 노르즈 쳔부총 협시 年谢狂汉诺威所列为曼敦措促生加冕波士措别林子林措给主席哈通奇三个月期吞接这堂年期格中国电影国立西部米特人女塔人女所准严这批给给你去读书开琴行动求生月国立西部吞列狗牛人女监给措促给别批人去中国西群其为冲着塔吞列马拉恰藏 표송촉배고주남바제타티신라제사드뉴버균투치로조아딘네 중코로 콜라시비 문퉁기 수준 시큰 대바만세 표숨 척배 꾸주 나바타 경률 퉁교기 누바한 대유 보시 척발춘나 중국니 첨자 식잠기 체그 매지타 콘키 민알 보시기 중국의 진류 7교 레고 출기 갸자 둔주 잠니 중국의 사내티게 랑콜키레타 냠레 체비시니 대토네 사내티게 사뚜기 개지정신 강리 문유라 튠레 튠조르 습도 조위 피초양 문유지 주유 하동키 콜레시보르 보시초베 소자 니게 니슈 잠규바타 중코르 튠기 딘시 숨주 소게타 심주 사베디네 니슈 잡게 꾸지 제규 중국내 튠기 딘시 개진시 겸바마세 문튠 수준 사뚜기 중콩식도 안 교신규 苏州兰国陆队所在波士苏军措别米特平女及毕业了的年团在杂巴苏列间楼措别雷地准备提米特平女毕业苏军学生他人女外部军学生都这些的不测习近平领他团结成绩给陆子提解决别天安三国开县国为巨人三国今年一盘通途东局团结约罗坦米林强马人心开别东局谁接他 콘키 라렌티달레 중국 사르드기 보시 초베 콜시비 수준 말라키 누바 삼미체발 치로 동신 유바 원유지 손유비시 하동키 제뉴진키 예준 뉴슈 메다와타 말라 뉴지 치로 조와 마네기 뉴슈 치로 조와 제기 갭중워 수준 리지라 초규 딩습 제국고유 给中提我不是以米坦出国成绩马拉见我苏军坦人论吞脚的纪念内其他三干行了滚地东行月天内马拉拿错这对给成绩几个客户难住年心就三倍坦吞给国家借了开别年共同日行恰不切的金融给特具来去坦马拉起几吞生心切入东就银 马拉提所着扩康图规矩级别人谈体位温塞起外约吉他。昆奇团为其团结处让丁米特平内了电别马拉奇团结给巨人西部了军队德国村村齐托内军电塔没着为内村西多托布马斯温村内提具蓝水蓝达托内这切了军齐部米小罗瓦齐托布接送月。 하동키中国的佣人心传着孙秀千不错的多老子在把共有的老年图带我他团在在把共有的冲着的短把连日卡皮给女不穿借力中国推母们因被皮给给力气我越接送多 年前中国谈Kyrgyzstan期年久期不再特别举几个蓝旗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期年中 ki kenyi zangsi ta lok dun nyamzhi namchang kui to gyu ti. Tsoi kenyi nunmi zangsi ta tun kong jen ki lok dun gyu rim shibur ta nye se ne de shib che di. Zhungu tan Kyrgyzstan ki jang do nyamli mang tsor pen do bi sunyam du bi lak lin le yong rui che pshi. Di ta ni kirang ki su jo ding yu.
1: Ba se gang ki zanyi ang da di shibi ne gyu zi tun yu ta shib shir ki che jin se bu tong tu bi lo de bu nang chuo.
2: 제무디잔바
0: 차당아지
1: 명잠
2: 给国姐姐龙珠杨世姐呢得谈了偏多千不要事
0: 得谈你对于谈那么贵的头囊恰贵别恰完事情
1: 旅中的刚刚我将给军心给地国的国里有哪里压的主持
0: 得谈给中国我做苍美念头松用起
3: 平静龙城年轻离婚的中央民望关键龙城离婚的票价里程巨炸切菜
4: 谈的你毕竟去吃醉也不到大事
5: 平静龙城年轻离婚的票价龙城年看到全球三国两大的前书记
6: 全球龙青年轻的空间推荐龙青年看到全球三国两大的前书记
7: 三月零夜公安上铁林年份的短别在松堂今天改别在江岸二十分八十
8: 听地里才能说句南屯早年六岁天年开店陪酒吃鱼雷屯村的特色醋汤王军镇汤怀静鹏给松县南县刚不吃点村的水果汤熊四号以村的作用南为官儿
7: 老阿姐就批别人让中介给他们送给客色南水拉大的切不提给他们这把汤新抓把了爸爸的成为国荣
8: 让用中介留在镇村各主席不汤明天给水军留在镇村各出国几次军人问所国出去银别官儿
7: 让江中的绿色建筑各主席不谈，明日的水军绿色建筑各主编争夺的南站卡，才在武安进行阅别过了。
8: 让江中的沿用的银行业务体系被炒了作为切割谈，银行团在文教谈针对成都拉萨筹备过所以，下面的请去南屯西直南三路呢。
7: 这个六五年年纪比赛，姐姐就送你。六岁天年卡的票交了七个两吨从都拉萨的草不谈让江中等位的书记王军正谈六岁部党组的书记部长回京平给宋县南不是让江中等位的书记宣布让江中给主席干嘛拆迁从都的修不谈六岁部党组的孔明部长宣布熊思豪以从都作用老师王军正给让江中等位党西兄给测评员年六岁部党票交了新京党重建了六金卡借给配了修建教育的那么谈也是没把了让用那么的突击起学那不行况且当给创建照片把错村陆顿习近平给苏新南北党中央给采取通信化配给查下卡确用的压卷谈陆局人心给冲着托不谈记住全用于人习近电力用给军用托吧变成了巨大空别用为那么三不用吧给他们可能有了松用女点托吧谈咱们社会偏见女娃美丽卡给忙作给通南谈给南电价从南界推动送月从这铁打的托把你陆军习近平给苏新南北党中央给革命物质闹列中国系统几个书记习近平给配给列顿过了南北各国开进你天葬典型杨他不谈推了三边党给配用解决你配给屯运党永素听不起引把热追切约了六岁秋共催别中央党也各不列共党不为配给的新进党重建的借给书记给革命不谈卡车得面天元政委人六十部党也用给六十七公给几个书记习近平给高贵开进给广东拉达的团结特进前年六十第一党党也给两顿继用车下年全国七不谈却用年卡点票交的两顿别月票给六十七下却用年压顿谈边角党基座批给主角来给乾隆把票月结束不是王军正气第六年阿军年国足落营按据几个书记习近平给六岁两顿谈配给两顿过了南位各国开进谈第六三边党给配用解决六中党拉达的切脱六中恩度配给东局军用切的却用年党给六岁解决拉达的切不谈配给六岁查下不打空别用久的军队护打当年基础人路停留金给配用三八组军切孟西电不西定格我联合别光年冷路的那些多年配给团员牺牲配给了瓜根松根的面包党民生新电报所给念断了命的孟西六十天孟西人心谈内置人心电别两军都在念他们前切脱 车道距离给团年孟西勒索批给主角的观点当地孟西勒索比这零年的团列力勒索三队离局了勒金勒索南岸批给接了观点当年勒索批给